0: 네, 오늘 첫 곡은요, 잭 존슨, Escape, 더 피냐 콜라다 송이었습니다. 루퍼트 홈즈의 고전을 새롭게 이렇게 또 휴양주풍으로 바꿔서 노래를 들려줬습니다. 그 사실 별건 아니지만 뭔가 유명인 뭐 그런 분들 나하고 생일이 같다. 게다가 띠도 같을 때는 조금 더 내적 친밀감이 오르기 마련이죠. 예. 9981님 5월에 챙길 게 많다는 상디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이번 달은 주말에 도통 집에 붙어있을 수가 없네요. 지난주엔 아들 생일이라 직업 체험장 다녀왔고요. 이번 주는 아버님 생신 축하해드리러 원주에 갑니다. 그래도 챙길 가족이 있음에 행복하고 감사한 5월입니다. 라고. 그쵸. 네. 저는 뭐 이미 다 말씀드린 대로 저와 와이프 생일도 다 5월인데다가 결혼기념일까지 있어서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그만할게요. 자, 광고 듣고 토요일 오늘 아침 1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나라

0: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4: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4: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6: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8: 밥알 찹쌀떡의 원조.
9: 백년화변
8: 첨가물 없이 건강한
9: 백년화변
8: 30년 전통
9: 백년화변
8: 떡 선물 세트는
9: 백년화변
8: 1588-5678.
1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12: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4: 백조 싱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5: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리버마켓에서 열리는 케이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14: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5: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0: 샤데이 스무드 오퍼레이터였습니다. 진짜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 샤데이 인기 장난이 아니었었죠. 네. 자, 3029님은 종합소득세 얘기 드리자마자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한 전국의 세무사 사무실 직원분들 파이팅입니다 라고. 네, 주말까지도 일을 하시죠. 이게 좀 처리할 게 좀 많겠어요. 힘들내시고요. 조금 전에 중고 거래로 사랑초라는 식물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셨다는 9602님. 보랏빛 말고 핑크빛 사랑초는 처음 보는데 실시간으로 행복지수가 바라만 봐도 쭉쭉 올라갑니다 라고. 이렇게 정물 붙일 수 있는 식물이 있다는 거는 사랑초. 이거 모르고 볼 때는 저같이 민들레인가? 막 이렇게 보이는 찾아봤거든요. 근데 색깔이 진짜 핑크색도 있고 보라와 핑크의 약간 중간 어딘가에 있는 그런 아이도 있군요. 잘 자라기를. 그러면서 신청하신 곡 준비했어요. 9602님 내일입니다. Deep Inside.
1: 난 네 생각이 불사마 잠들지만 꿈에서 마쳐.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그냥 이게 그냥 얘기할 때는 사건이 뭘 얘기하나? 그러니까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이제 우주에 있는 그 이야기인데 처음에 아 무슨 사건일까? 그러신 분 많이 계시겠죠. 8726님은 중1 아들한테 아침 주문하고 기다리는 중이시래요. 오늘 메뉴는 달걀 프라이가 올라간 짜장라면. 프라이 냄새가 솔솔 나는 걸 보니 거의 다 됐나 봐요 하셨는데, 야 중1 아들. 하긴 요즘에는 셰프에 대한 인식이 이제 확 바뀌면서 그죠, 요리 잘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 박지혜님은 입덧 때문에 고생 중이시라고. 근데 남편이 옆에서 너무 잘 챙겨주고 있대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인 건 알았는데 아이를 가져보니 이 정도일 줄이야. 야, 얼마나 잘해주시길래. 대단하십니다. 사랑해라고. 네. 자, 이어지는 곡 Journey입니다. Open Arms.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다 만나세요.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이번 주말 내내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광주 31도, 대구 33도로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 올 들어 가장 더운 날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강해지니까 바깥 활동하신다면 눈과 피부 보호 잘하시고요. 대부분 지방에서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서쪽 지방에는 오전 동안 안개가 다소 껴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15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큰 일교차에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고온현상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습니다. 여민주였습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책에서 만난 문장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토요일 아침 귀를 기울이면 하면 된다는 말에는 일종의 우쭐함이 깔려있다. 모든 사람은 노력 여하에 따라 자신의 가능성을 더 넓힐 수 있다고 하지만 분명 한계는 있다. 한계라는 건 비참한 것도 뭣도 아니다. 그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에는 자신이 바라는 부분과 신이 내려준 소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접점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식이다.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게으름을 피우지도 무리하지도 않게 된다.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가능한 한 편안하게 생각하는 데 익숙해지면 화를 낼 일도 없다. 무엇보다 벌컥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으면 인생의 깊이를 볼 수 있어 삶 자체가 즐거워진다. 슬픈 일이 있어도 즐거울 수가 있다. 그러한 이면을 납득하고 이해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인생의 밝은 면을 볼 수 있다. 토요일 아침 귀를 기울이면 오늘의 문장은 일본의 소설가 소노 아야코의 에세이 넌 안녕하니 중일부였습니다.

존 메이어의 음성이었습니다. The Heart of Life. 자, 김윤희님께서 공유해 주신 문장이었거든요. 소노 아야코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일본 할머니예요. 어린 시절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보냈다고 하는데도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참 편안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분 책을 읽다 보면 저도 좀 단단해져요. 내 삶이니까 내 손에서 해결 가능한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보자. 뭐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윤희님, 네, 저도 첫 문장에서 좀 통쾌했어요. 저희 작가님도 그러시는데 하면 된다는 말에는 일종의 우쭐함이 깔려있는 거죠. 하면 안 되는 일도 있는 거고 그럼 또 앞에서 안 되면 되게 하라. 아니야, 이거 그건 무리입니다. 네. 자, 윤희님께는 유산균 세트와 호박차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어드리는 곡 1054님 오늘은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아, 근데 지금 또 주말이라 못 들으시면 어떡하지? 신청곡 태연입니다. 조각.

네, 김현철 어김없는 이 아침처럼 이었어요. 김현철 씨 팬클럽 이름이 아침향기로 알고 있는데 5426님은 초등학생이라고. 안녕하세요, 윤상 아저씨. 저는 대구 신월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임시환입니다. 엄마랑 소파 사러 가고 있는데 저는 리클라이너가 좋은데 헝아가 고장날 것 같아서 못 산대서 슬퍼요. 헝아한테 다짐을 받으면 안 되나? 아, 헝아 몇 살일까? 사실 리클라이너 저도 로망인데 이렇게 당기면은 촥 뒤로 넘어가는. 아쉽지만 그래도 예쁜 소파 드렸기를 바랍니다. 연락 고마워요. 가끔 형편될 때 또 연락합시다. 우리 시환군. 자, 호지어의 목소리입니다. Almost.

0: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해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0: 특히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강아지도 안 걸린다는 5뉴월 감기에 걸리셨다는 2094님. 인간이 강아지랑 같지 않잖아요. 이때 진짜 콧물 훌쩍거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자, 빨리 나으시길 응원드리면서 스네이드 오커너입니다. Nothing compares to you.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들으신 곡은 호텔 델루나 OST에서 들려드린 10cm의 나의 어깨에 기대어요 였어요. 자, 이 시간에 들려드린다는 것은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하트를 받은 곡인데 1746님 와, 호텔 델루나를 다섯 번 정주행 하셨대요.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 좋아하는 장면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8114님도 수백 번 넘게 들었지만 왜 질리지 않는 걸까요? 아니, 좋은 노래가 질린다는 말 좀 서글프잖아요. 좋은 건 계속 좋을 수 있어야죠. 네. 어렸을 때 듣던 뭐 조금은 그런 노래들은 많이 들으면 좀 질릴 수 있겠지만 또 시간이 들어서 들으면 반갑고, 네, 음악을 만드는, 노래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 어떤 토로였습니다. 쉽게 질리지 말아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배달

0: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볼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볼데이.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겹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익산에서 강수민 님이 보내주신 플레이리스트인데요. 제목은 어른이 되면입니다.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이에요. 저는 몇 년 전에 성인이 됐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어른 되면 꼭 해봐야지 생각하며 손꼽아 기다려온 것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치킨 먹을 때는 콜라 아니고 맥주를 마시고 삼겹살에 소주 마시기, 화려한 조명과 음악 소리로 가득한 클럽에 가서 춤추기, 그리고 남친이랑 알콩달콩 데이트하기. 이제와 보니 특별할 거 하나 없는데 어릴 땐 뭐 그렇게 어른이 되고 싶었는지. 지금은 오히려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일종의 동경? 선망? 그런 거였겠죠. 다음 주 월요일에 성년이 되는 분들 축하하면서 성인 그러면 떠오르는 노래 몇 곡을 골라봤습니다. 네, 이런 사연과 함께 네. 존경 있는 곡들, 그쵸? 박지은의 목소리입니다. 성인식, 버스커버스커, 막걸리나, 현진영, 흐린 기억 속의 그대. 자, 세 곡 편안하게 이어드릴게요.

네, 오늘 플레이리스트 제목이 어른이 되면 익산의 강수민님. 이제 막 성인 된 지 몇 년 안 됐다 그랬는데 벌써 학교 다닐 때가 그리우시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전국의 중고생들한테 지금 행복한가 물어보면 아마 99%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하고 하지 않을까요? 아닌가?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아, 난 지금 너무 내 청춘에 지금 꽃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친구들은 없지 않을까? 있겠죠. 예. 저는 빨리 어른이 못 돼가지고 아주 안달이 났었던 것 같긴 합니다. 자. 박지윤의 성인식, 버스커 버스커, 막걸리나, 현진영, 흐린 기억 속의 그대. 사실 어른이 돼서 보면 진짜 별거 아니지만 그몇 가지가 딱그 미성년자 때는 그렇게 빨리 해보고 싶은 것들 중몇 개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오늘 수민님께는 로스팅 원두 보내드리면서 저희 보너스 신청곡 추천곡입니다. 몽니에요. 소년이 어른이 돼요.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5월인데도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서울과 광주 31도, 대구 33도까지 치솟겠는데요. 때일은 더위 탓인지 고속도로 위는 고장차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발산 1터널 한 3차로에 고장차 멈춰 있어서 강촌나들목부터 정체 보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신갈분기점에서 인천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에도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노우지 분기점 부근은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사고 처리하면서 계양나들목부터 5km가량이 밀리고 있습니다. 연민주였습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 박준민님의 사연과 만나보겠습니다.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는 아들을 터미널에 데려다 주던 아침이었어요. 아들이 차에 타자마자 말없이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절 닮아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성격이라 둘만 있는 공간은 늘 조용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라디오를 틀어놓고 조용히 가는데 갑자기 아들이 툭 한마디를 건네더라고요. 아빠, 이 노래 좋다. 짧은 한마디에 신기하게도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어요. 학교 얘기, 친구 얘기, 별거 아닌 얘기들까지. 아들과 터미널에 가는 길이 짧게 느껴진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덕분에 아들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습니다.

문자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첫 마디를 꺼내자마자 뒤에 대화가 이어졌다. 그러면 말은 안 해도 평소에 이미 사이는 좋으셨다는 얘기 아닐까요? 라디오가 첫 마디를 여는 열쇠가 돼서 DJ로서 이제 좀 흐뭇한 마음입니다. 아드님 마음에 들었던 노래를 안 적어주셨더라고요. 나중에라도 알려주시면 저희도 함께 듣고 싶으니까 꼭 형편되시면 제목 알려주시고 음악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사연 부탁드릴게요. 5월 16일 토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 전해봅니다.

자, 오늘 박준민 님이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들어본 에드 쉬런의 퍼펙트였어요. 그쵸? 뭐 평소 때 사이가 좋았지만 특별히 뭐 말을 만들어 하진 않는, 보통 뭐 부자지간 다 그렇지 않나. 근데 7588님은 경상도에서 사과 농사를 하고 있는 50대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부모님과 같이 과수원 일을 하고 있다고, 일할 때 일부러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과 대화할 날이 얼마나 되겠나 싶어서요. 모르긴 해도 5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 때 아주 뭐 마음에 깊은 골이 생겨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특히 부모님, 뭐 부자지간, 뭐 모자지간을 떠나서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니까, 또 젊을 때 내가 기억하는 그런 엄마, 그런 아빠와는 또 어딘가 모르게 바뀌어 있고, 서로 말은 안 해도 암묵적으로 우리 이 정도는 받아들이자, 뭐 이런 관계. 자, 행복하시고요. 3619님이 낮엔 많이 더워졌는데 그래도 아침 그늘에는 아직 봄이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 적어둬야 되겠다. 아침 그늘엔 봄이 남아있는 초여름. 예. 자, 5월이 가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라고 윤건 사랑했던 기억으로 신청하셨는데 지금 들려드릴게요. 3619님.

0578님이 신청하셨는데요. 신재 그리고 옥상 달빛이 함께한 칵테일 사랑이었습니다. 조봉경님, 나이 50에 미국으로 첫 해외 출장을 왔어요. 온 김에 혼자 뉴욕도 여행했고 50이 넘어서 평생 못해본 도전을 하게 될 줄이야.

0: 아유, 저도 뉴욕 간 지 꽤 되는데, 아닌가? 작년에 갔나? 아유, 이 나이가 되니까 말해서 50 젊죠 해놓고서 언제 갔다 왔는지도 까먹고. 좋은 경험 되셨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곡은 코너 메이나드예요. Hate, How Much I Love You.
1: I crashed my car the other day, too busy thinking about your face, even though I just saw you yesterday. Yeah, it's a hazard to my health, I don't do nothing for myself, you made me turn up late for work again.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네, 토요일 오늘 아침 함께해 주신 아침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요, The Brand New Habits 오랜만에 Never Stop 선곡했습니다. 자, 좋은 토요일 보내시고요. 일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허한나입니다. 저는 세상 모든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작은 표정 하나까지 신경을 쓰는 성격입니다. 반면 제 남편은 남의 일에 관심도 없고 웬만한 일은 별일 아니라고 넘겨버리죠. 처음엔 그 무심함에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큰일이 닥쳤을 때 호들갑 떨지 않는 남편 덕분에 저의 깊은 불안이 잠잠해지더라고요. 나와 완전히 정반대인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때론 내 삶에 아주 튼튼한 브레이크 하나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토요일로 삼행시 준비했어요. 우리 윤 PD가 한번 운 좀 띄워주십시오.
1: 토
0: 토토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1: 요
0: 요런 날씨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일
0: 일요일보다는 토요일 첫 곡감으로 더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 아주 재미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토토 조지 폴지였습니다. 토요일. 야, 이 삼행시 이거 쉬운 게 아니네요. 토토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노래는 아닙니다만 일단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뭐 이거였는데 아 어렵네.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휘력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순발력이 떨어져서인가 뭐 이렇게 연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오늘의 날씨 또 오늘의 감정 이 모든 걸 한번 좀 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토토의 조지 폴즈로 시작한 오늘 토요일 원래 삼행시 졌을 때는 제가 그런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 토끼 같은 자식들과 이렇게 예쁜 우리 아내와 일, 그러니까 일단은 잠시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 오늘 토요일이니까? 뭐 이렇게 살짝 빠져나오고 싶은 그 가장들, 아빠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 자, 그건 그렇고 오늘은 5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여전히 한여름 방불케 하는 그런 뜨거운 그런 계절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 계절 어차피 맞닥뜨려야 되고 어차피 나에게 온 계절이라면 이걸 긍정적으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맞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그냥 벗삼아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 잠시 후에 광고 다녀오겠습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어우, 근사한 아카펠라 곡이에요. Both Sides Now. 뭐, 사랑도 인생도 뭐 다 양면성이 있다는. 좋은 날 있으면 또 뭐 아주 괴롭고 힘든 날도 있고, 화려함이 있으면 또 그냥 어둡기만 한 그런 날도 있다. 뭐 그런 노랫말. Both Sides Now. Singers Unlimited의 예. 아카펠라 곡이었습니다. 아, 오늘 토요일에 그 애기하고 동물원 갈 거라는 청취자가 아까 눈에 보였었는데 지금 좀 뭐 도착해서 어디 그 동물들 마음껏 보고 있을까요? 무슨 동물부터 보기 시작했을까? 동물원 가면 그게 이제 그 루트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뭐 이를테면은 조류들 그렇죠. 조류들을 이렇게 쭉 가면은 막 새들 찌찍찌찍 거리다가 약간 뭐 파충류로 넘어가고 나중에 저쪽 뒤로 가면은 육식동물 막 그리고 커다란 이제 초식동물까지 뭐 이런 게 이제 나름대로의 작전 그런 게 있어요. 그 루트대로 가는 거. 아이들한테는 어떤 동물이 가장 인기가 있을까? 궁금하다. 제가 아기 때는 무슨 동물에 꽂혔었을까 생각해봤는데 저는 되게 징그러웠던 동물들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왜 뱀 종류가 막 이렇게 구렁이 뭐 이런 그런 거 있으면은 무서워하면서도 척척척척 이러면서 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왜 아기들은 왜 유난히 동물들을 좋아할까?

그런 생각 문득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토요일 아침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곳으로 음악을 정성스럽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나는 당신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비지스의 베리 깁하고 로빈 깁 형제가 만든 곡 Woman in Love라는 제목의 노래 전 세계 10개국 이상에서 차트 넘버원을 기록했었던 메가 히트곡이죠. 바브라 스트라이젠드의 음성입니다.

Electric Light Orchestra, ELO의 Don't Bring Me Down을 들으셨습니다. 네. 아, 정효진 씨가 꿈에 아저씨가 라디오 방송 그만하신다고 중대 발표를 하셔가지고 울다가 깨어났어요. 별밤 때는 부산에 사는 고등학생이라 항상 아쉬웠는데 이렇게 매일 라디오를 들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저씨, 오래오래 방송해 주실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줄 아세요. 사실 이 라디오, 저에게 있어서 라디오는 그 그냥 조금 과장돼서 그냥 종교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는 라디오 참 오래 할 생각인데 그게 여러 가지 함수관계가 있어요. 뭐 제가 잘해야 되는 것, 또 건강해야 되는 것, 또 청취자들하고 정말 잘 소통해야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야 제가 또 하고 싶은 방송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기간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고. 예, 항상 평범한 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효진 씨를 비롯해서 많은 청취자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전해드릴 음악은 아리아나 그란데하고 네이슨 사이크스가 함께한 노래인데 아주 발라드인데 너무 감동스러운 노래예요. Almost is never enough 이라는 곡이에요. 이 노래 들으면서 2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6: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이번 주말은 무조건 여름 옷을 꺼내 입어야 하는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늘 맑은 가운데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과 광주 31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고 습도도 꽤 올라가서 체감 기온은 더 높게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동안 오존지수와 자외선 지수 모두 높이 오르니까 과도한 신체 활동은 조심하시고요. 내일도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한편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안성 방향으로 포곡 1터널 부근 사고 처리 중이어서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연민주였습니다.
6: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는 사람 결혼식 참석을 앞두고 축의금을 얼마를 해야 하나 고민 중인 사람이 아마 많을 것 같다. 축의금 준비할 때는 뭐 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인간관계를 돌아본다고 한다. 신랑 신부랑 나랑 얼만큼 친하지? 최근 1년 동안 자주 연락한 사이였나? 청첩장을 만나서 직접 받았나? 아니면은 모바일로 받았나? 둘이 따로 만나서 밥을 먹거나 술 한잔 했던 적이 있었나?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조의금 내려올 사람일까? 저 사람은 재혼 아닌가? 별별 기준을 다 따진 끝에 작년 결혼식의 평균 축의금은 11만 원이라고 한다. 11만 원. 평균 11만 원이면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친한 사이일까? 연말 연시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 정도 인사는 나누는 사이일까? 그 사람이랑 나랑 친한지 안 친한지를 이렇게 오래 생각할 일인가? 결혼 소식 들었을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정말 와 진짜 축하할 일이네 너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진심이면 친한 거고 결혼하는구나 또 돈 나가겠네 이러면 안 친한 거겠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마음 가는 곳에 돈도 따라가지만 돈이 가는 곳이라고 해서 마음이 다 따라가지는 않은 곳이고 내가 아무리 길게 설명해도 고민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축의금 얼마 할 거라는 거야? 얼마 하라는 거야 도대체? 알아서 하면 된다. 절규하는 거 아니면 마음을 듬뿍 담아서 기왕이면 더 넉넉하게

오늘도 어느 결혼식장에서 울려 퍼질 것 같은 노래 두 곡.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성시경,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걱정 말아요 그대는 뭐 여러 가지 저 함수, 그러니까 내포되어 있어요. 주모의 사정이 뻔한데 그래도 또 친한데 축의금은 어느 정도 내야 되는데 주모의 사정은 이런데 뭐 이런 분들의 심리를, 마음을 다독여주는 걱정 말아요 그대 였습니다. 참 다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결혼식이나 또 장례식 같은 그런 큰 일을 한번 치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사람 만날 때 그 사람 머리 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축의금을 얼마를 했지? 조의금을 얼마를 했는지 그 금액이 이렇게 동동 떠다닌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얼굴 위에 10만 원, 저 20만 원짜리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나도 그 금액만큼만 하면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자, 그건 그렇고 지금 떼약볕입니다, 오늘. 자외선 정말 정말 심하고요. 그래서 물도 자주 드시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꼭 하시고 이렇게 외출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혼식이든 페스티벌이든 뭐 산이나 강으로 바다로 막 가셔야 되는 분들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주말에 결혼식도 많이 가실 테고 다음 주 2026년 서울 재즈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금, 토, 일 이렇게 사흘 동안 있는데 아마 티켓은 다 매진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상당히 많은 외국의 그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참여할 예정인데 그중에서 토요일 저녁 공연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미국의 재즈 아티스트 존 바티스트. 대단한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그래미 어워드를 그냥 확 휩쓸었었던 그런 뮤지션인데 우리나라에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옵니다. 뭐 예습한다고 치고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존 바티스트의 프리덤.

서울 재즈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인 존 바티스트의 프리덤. 저녁 8시 공연을 맞는다 그래요. 토요일 밤. 그런가 하면 토요일 낮 12시 공연을 맡은 팀이 있는데 우리나라 팀이 반도네온 연주자인 우리 저 고상지 씨가 속한 팀이죠. 라틴 키친 루나. 오버 더 레인보라는 연주곡. 이것도 예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감상하실까요?

0: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8: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9: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해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1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3: 유동 골뱅이.
1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5: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횡계라는 지역명이 강원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부산 기장, 예, 경북 영천에도 횡계라는 지역이 있어요. 김현철 씨의 지금 듣고 계신 이 연주곡, 이거는 아마 강원도 횡계에서 돌아오는 길일 거예요. 횡계에서 돌아오는 저녁, 김현철의 연주 들으시면서 토요일에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이문세였습니다.

점심시간 다가오는데 토요일 메뉴 정하셨습니까? 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예, 그쪽 가면은 이 오삼불고기 참 맛있게 하는 집이 있는데 아, 못 간 지 꽤 됐네요.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이양차를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3: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4: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3: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4: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5: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4: 온
5: 경농의 스티온.
4: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5: 온
4: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5: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4: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6: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귤이.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0: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띠베 윤태영, 윤혁준,
1: 김규남입니다.
0: 정의가족 8156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건데 저도 이런 말투 참 별로더라고요. 제일 듣기 싫은 말투.
1: 아, 나 방금 사기당할 뻔한 거 있지?
2: 네가 사기당할 것처럼 보였나 보지.
3: 이 초콜릿 너무 달다.
2: 그럼 초콜릿이 달지 쓰겠냐?
1: 아, 나 너무 더워. 내일은 더 덥대.
2: 아, 그럼 덥지 그럼 춥겠냐?
4: 이 정도면 뭐 거의 싸우자는 거죠. 가끔 상대방을 허탈, 허무, 허망하게 만드는 신비한 능력자들이 있더라고요.
1: 대화의 기본은 공감이고 공감이 돼야 마음의 빗장도 스르르 열릴 텐데요.
0: 아시죠? 저희 띱 무려 3명인 거. 즉 공감도 3배,
1: 리액션도 3배,
0: 성격대로 취향대로 맞춤 공감 가능하니까 어여들 놀러오세요.
4: 자, 띱과 함께하는 정호의 희망곡
1: 지금 출발합니다.

0: 16일 토요일 정호의 희망곡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정국의 Standing Next to You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휴가를 떠난 신디 김신영 씨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맡은 저는 띠베 윤태용,
0: 띠베 김규남,
2: 띠베 윤혁준입니다.
1: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지난 목요일에 이어서 오늘이 두 번째 스페셜 DJ 날인데 네. 다들 어떠십니까? 한번 하니까 조금 뭐 덜 떨린다? 더 떨린다.
2: 아, 뭐. 어떠세요?
1: 그래도 저는 처음 했었을 때 너무 긴장을 했었거든요.
2: 물을 하마만큼 드셨잖아요.
1: 그러니까 한 4리터를 먹었는데 네. 오늘은 좀 괜찮네요. 네.
2: 아니, 그때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피부가 좋아졌어요.
1: 네. 그 뒤로 좀 좋아졌어요.
0: 네. 네. 네. 오늘은 조금 편한 감이 있지 않아 없네요.
2: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두 분도 편한?
2: 매를 한번 맞아보니까 네. 괜찮네요.
1: 또 셋이 오늘 또 편하니까 편하게 더
0: 재밌게 많은, 한번 네, 재밌게 해봅시다. 더
1: 해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0: 예.
2: 자, 오늘도 시작부터 손을 내밀어 주시는 다정한 정희 선생님들이 많으십니다.
1: 네.
2: 심재용님께서 이제 자기 전에 띠입 무조건 생각날 것 같아요. 종종 쇼폼으로 보긴 했는데 이렇게 재주 많고 센스 많고 유쾌할 줄이야. 세 분 찐팬 추가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우, 진짜 감사합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154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왜 목요일에 혁준씨가 극내향인이지만 온에어 불 들어오면 바뀐다고 하면서 입금되면 해야죠 라고 했잖아요. 감명받아서 제 좌우명으로 삼았어요. 세 분도 평소에 좌우명 있나요?
2: 네, 근데 저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1: 입금되면 해야죠 라고
2: 제가 입금되면 해야죠 라고 했지 제가 언제
1: 입금되면
2: 이렇게 안 했습니다.
0: 네, 제가 원래 성대문사를 좀 잘 못합니다.
1: 약간 그 규남 씨가 성대모사 할 때 조롱이 한 스푼이 살짝 추가가 돼요.
0: 그래야 재밌거든요. 네, 세 분 좌우명 있나요?
1: 좌우명 있나요?
2: 아, 좌우명.
1: 네.
2: 저는 초등학교 때 좌우명은 그거였어요. 저 항상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성당을 다녔었는데 어떤 네. 6학년 누나가 자기 좌우명이 죽기 전에 많이 먹자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거 할래 이렇게 해서 저도 좌우명을 한동안 그걸로 했었다. 죽기 전에 많이 먹자. 이거.
0: 진짜 귀엽다. 네.
1: 저는 딱 그 떠오르는 게 있어요.
0: 네?
1: 제가 군대 훈련소 때 저희는 그 화장실 소변기 이렇게 앞에 그 약간 명언 하나씩 적혀있었거든요. 근데 그 훈련소는 굉장히 힘든데 그때 딱 제가 거기 섰을 때
0: 마음을 울렸던 명언이 있구나.
1: 이 또한 지나가리라.
2: 아.
1: 그래서 저는 항상 화장실 거기만 갔거든요.
2: 다행이네요. 조금 더 가까이 뭐 한 발 더 앞으로 이런 거 네.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1: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또한 지나간다.
2: 지나간다.
1: 네.
0: 그럼요.
1: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규남 씨는 혹시 있나요?
0: 저 이거 살짝 창피한데요. 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팜플렛에 공연을 할 때 한 네. 명씩 좌우명을 적었어야 돼서 한 멘트씩을 적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적는데 저는 약간 내 가치는 내가 안다. 약간 사춘기 세게 온 중학생 같지 않나요? 아, 내 가치는 내가 알아. 약간 이게
1: 내 안에 흑염룡이 깨어나는군.
0: 그게 아직도 너무 창피한데 근데 또 저희 고모들이 이제 오셨는데 고모들이 규남아 멋진 말을 써놨네. 이렇게
1: 그러면 더 민망한데 그러니까. 우리 규남의 가치는 혹시 어느 정도야?
0: 저의 가치는 제가 알아요 고모. 약간 이래서 너무 창피하네요.
2: 너무 웃긴다.
0: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2: 네, 좋습니다.
1: 스틱과 함께하는 정호의 희망곡 오늘 3, 4부엔 추억의 인기 가요들을 만나보는 추억의 탑10 준비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0: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다녀올게요.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0: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0: 제조원
11: 현대.

0: 키스.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0: 탈시키겠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은경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다음 악절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잠시 발걸음이 멈춰선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멋진 다음 연주를 위한 쉼표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멋진 곡이 다시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일자리, 복지 연계, 일상의 평온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1600-5500. 이 캠페인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5: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DJ.
6: 김영창 선생님들의 음악 발굴 타임. 그 음악을 틀어줘요.
7: 이번엔 우리 정희 선생님들이 찾아주신 보물 같은 숨겨진 명곡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노래 바로 만나볼까요?
6: 네, 320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메이비의 I Wish. 노래를 틀어놓고 청소하는데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자주 듣다가 어느 순간 잊고 살았는데 그래서인지 더 반가웠어요. 이 노래가 정희에 나온 적 있나 찾아봤는데 메이비님 노래가 나온 게 가장 최근이 2013년이고 심지어 이 노래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신청해요. 와.
8: 검색을 다 해보셨나 봐요.
9: 그러니까
7: 정확하신 분이에요. 네.
8: 그러니까요. 메이비님
9: 방송에 나왔는지도 이렇게 해보시는 게
7: 찾아보시는
9: 검색하신 게 정말 정성이네요. 정성.
7: 이 정호의 희망곡의 진심이신 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네. 가수의 그 가수 메이비님 아시나요?
8: 네, 그 이효리 님 10minute 작사하신 분이라고
9: Just One 10minute 알고 있거든요. 네.
7: 배우 윤상현 씨님의 아내 분이시라고.
8: 네.
7: 아.
8: 그리고 저 학창 시절에 메이비님 노래를 좀 들었던
7: 그래요.
8: 그래요. 네, 납니다.
7: 아, 저는 몰랐는데 그러면 세 분은 잊고 지내시다가 재발견한 그 가수분의 노래가 있나?
9: 잊고 지내다가 재발견한
8: 저는 최근에 네. 그 옛날 가수분 그 김현식 님 노래를 들었는데
9: 네.
8: 목소리가 진짜 소울이 정말 블루스 음악 듣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목소리가 좋으시더라고요.
7: 한번 살짝 한마디
8: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이렇게 긁으시면서 하시는
7: 맞아 잘한다 근데
8: 할 거면 아싸리 했었어야 했는데
7: 되게 애매하게
8: 예상을 못했어요.
7: 살릴 건지 말 건지도 지금
8: 제가 부르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9: 약간 자신감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8: 그러니까요.
9: 혹시 규남 씨는 있어요?
7: 저는 임정희님의 시계태엽 아세요? 임정희님 모르세요?
8: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7: 아니요, 시계태엽이요. 네. I can wait for you.
9: 오~
7: 이 노래 정말 좋아하거든요.
9: 와~
8: 아, 이런 효과음이 있었구나.
7: 피디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어머, 노래도 잘해. 대체 다 가진 규남 건강만 해라.
9: 네.
7: 아, 보통 옆에 분들이 읽어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읽어주셔가지고 제가
9: 저희는
7: 읽었어요.
9: 이걸 타이밍이 모르고 갑자기 혼자서 읽으셔가지고
7: 셀프 칭찬.
9: 네, 좋습니다.
7: 오빠는 있으신가요?
9: 저요? 아, 저는 최근에 좀 꽂힌 노래가 있는데 그 리메이크로 한 거거든요. 그 이적님이 부른 걱정 마라.

0: 명곡이죠.
1: 네. 아, 그 노래가 그냥 갑자기 이제 그 퇴근할 때 오. 차에서 흘러나왔는데 어,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0: 좀. 한번.
1: 아,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0: 오, 네. 오 진짜 걱정이 안 된다. 걱정이 안 돼.
2: 정말 간드러지네요.
0: 너무 좋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 자 다음 노래 한번 가볼까요?
3: 네, 가보겠습니다. 안기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좋아서 하는 밴드의 딸꾹질 신청합니다.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정말 우연히 대학로 갔다가 아무 정보 없이 표 끊고 들어가서 본 공연이었어요. 거기서 좋아서 하는 밴드라는 팀을 알게 됐는데 밴드 이름도 정말 좋아서 하는 밴드 이름도 정말 좋아서 하는 밴드라고 직관적으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 노래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려는 순간 긴장해서 딸꾹질을 한다는 너무너무 러블리한 곡입니다. 보컬이 리얼하게 딸꾹질을 하는 부분 진짜 강추예요.
0: 오!
1: 아, 야. 노래 설명만 듣는데 너무 그러니까. 풋풋하고 그러니까요. 너무 설레네요.
3: 노래 벌써 전 빠진 것 같습니다.
0: 어? 딸꾹질을 진짜. 어떤 식으로 하실지 조금 궁금한데요. 이런 식으로 그... 술이 들어온 것 같나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3: 삼국지의 아, 제가... 장비가 딸꾹질을 하는 것 같은
1: 어, 그 노래도 네. 잘하시고 네. 딸꾹질 소리도 크시고 네. 못하는 게 없네요.
0: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음악 보내주신 두 분께 텀블러 세트 쏴드리고요. 노래 들어볼게요. 메이비의 I Wish, 좋아서 하는 밴드의 딸꾹질.

0: 멈췄다.
1: 여러분은 지금 퍼포먼스 맛집, 라이브 맛집, 베이비 몬스터도 사랑하는
2: 웃음 맛집 라디오 정호의 희망곡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이비 몬스터의 루로즈.
2: 저는 귀여운 루루 루카고요.
1: 저는 베이비 몬스터의 귀여운 로로 로라입니다. 얼마 전 저희 베이비 몬스터는 강렬한 신곡 춤으로 컴백을 했는데요. 이 노래는 세상을 아주 강렬한 하나의 춤판으로 물들이겠다는 저희 베이비 몬스터만의 강렬한 포부를 담고 있는 곡이고요. 또 이어서 6월 달부터 시작하는 저희 베이비 몬스터의 두 번째 월드 투어도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2: 네, 이번엔 저 루카의 추천곡

0: 있습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1: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2: 피, 올방계,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1: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2: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1: 새 황제의 등급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3: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4: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3: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4: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3: 경농이 만듭니다.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아직 5월이 반밖에 안 지났는데 날씨는 벌써 한여름입니다. 지금 기온 서울 28도, 대구 30도 가리키고 있고 앞으로 3, 4도가량은 기온 더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은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높이 올라가니까 무리한 바깥 활동은 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주초까지는 이렇게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한편 광주 대구간고속도로 광주 방향 거창나들목 부근, 또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각각 고장차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민주였습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4: 저희는 휴가 떠난 김신영 씨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맡고 있는 스케치 코미디 유튜버 띠비고요. 그중에서도 저는 윤태용,
5: 김규남,
6: 윤혁준입니다. 네, 앞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노래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아끼고 좋아하는 곡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뭐 규남 씨부터 출발해볼까요?
5: 가봅시다. 네, 제가 가져온 노래는 영화 위대한 쇼맨의 OST This Is Me입니다.

0: 저는 이 노래가 이제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 늘 듣던 노래예요. 뭔가 이 순간에 열정, 패기,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께 힘과 용기와 사랑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1: 너무 좋죠 이 노래.
0: 네.
1: 이거는 꼭 그 영상을 같이 봐야 돼요.
0: 네.
1: 정말.
0: 뮤지컬 영화인데 이제 거기에서 슈잭맨, 젠데이아 등이 나오는데 이거 보신 분 있으신가요?
1: 저 정말 많이 봤어요.
0: 어, 그래요?
1: 네. 이거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고 제가 이거를 심지어 그것도 예전에 자취할 때 뭐 큰 모니터도 아니고 제 같이 룸메가 옆에서 자고 있어갖고 저는 핸드폰으로 봤거든요. 이어폰 끼고 진짜 너무 예,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좋은 작품이다. 그래서 정말 많이 봤는데 혹시 보셨어요? 혹시
2: 저는 위대한 쇼맨 여기 나오는 Never Enough이라는 노래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0: 네.
2: 한동안 그 노래를 들었던 적은 있고 영화는 본 적 없습니다.
0: 영화는 보지 않아도 노래는 들었다.
2: 예.
0: 좋습니다. 노래라도 꼭 들어봐 주시길 바래요.
2: 네.
1: 혹시 뭐 이제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잘 네. 우세요?
0: 저는 엄청 울죠.
1: 아.
0: 저는 요즘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1: 네.
0: 이제 어쩌다 보니까 쇼츠라고 하죠. 쇼츠에 엄청 강아지들이 많이 이제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막 오열하면서 울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2: 아 드라마 영화까지 안 가도
0: 네.
2: 짧은 휴대폰.
1: 일상 속에서도
0: 그렇죠. 저는 그 정도로 짧은 영상에서도 충분히 공감한다.
1: 아, 네. 하긴 공감 이 능력치가 좀 높아서.
0: 네.
1: 혁주 씨는 어때요?
2: 전 드라마 영화 보다가 눈물 나올 것 같으면 참는 타입입니다.
1: 아.
2: 무조건 이렇게 이약 물고 참아버리는 타입.
0: 오,
1: 예전에 그
0: 남자.
1: 소문으로는
2: 예.
1: 그 인사이드 아웃 2였나요? 영화. 예.
2: 맞아요.
1: 그 보시고 극장에서 오열을 하셨다던데.
0: 아, 그건 못 참으셨나 보죠.
2: 네. 애니 캐릭터에 약해요.
0: 아, 애니메이션.
2: 사람한테는 강한데요. 캐릭터에 약해요.
1: 약간 혁준 씨가 보면은 뭔가 이 여기에서 감정보다는 이 사람의 꿈과 뭔가 일과 좋아하는 것들의 이 가치를 찾아갈 때 거기서 울컥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2: 그때는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0: 그때 힘들었나 보다. 그럴 때가 있죠.
1: 그런가요?
0: 네. 자, 그럼 네. 저의 추천곡 영화 위대한 쇼맨의 OST This Is Me 듣고 올게요.

0: 주남 씨의 추천곡이었죠. 영화 위대한 쇼맨의 OST This Is Me 듣고 왔고요. 이번엔 혁준 씨가 좋아하는 노래 만나볼까요?
1: 아, 네, 좋습니다. 제가 가져온 노래는 바로 크라잉넛의 좋지 아니한가입니다. 오! 좋지 아니한가. 네, 저 이 노래 좋아하는 이유는 좀 고민 있고, 네, 고민 때문에 기운이 없고 그럴 때 들으면 정말 힘이 나는 노래거든요. 네. 네, 지금 이 들으시는 청취자 선생님들께도 지친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2: 그럼요.
1: 네. 요 노래를 듣고 좀 현재를 좀 즐기고 다시 웃으실 수 있게 힘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2: 좋다. 네,
1: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서로 이 세상에 같이 만난 것만으로도 좋지 아니한가.
0: 좋지 아니한가.
2: 네. 제목이 참 좋아요.
0: 그러니까
1: 참 이 어려운 고민들을 하다가도 갑자기 머리가 좀 싹 비워지는 그런 느낌이죠.
2: 좋은 거야.
1: 네, 좋지 아니한가 이런 느낌.
0: 너무 좋은 노래네요.
2: 네. 좀 그러면 이제 세 분은 아니 그러면 이제 저희는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상담을 하는 편인지 아니면 혼자 끙끙 앓는 타입인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떠세요?
0: 저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전 두 분한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2: 네.
0: 약간 좀 이
2: 대나무 숲.
0: 예. 아 이러고 아 이런 점이 좀 고민이다. 이런 게 힘들다. 이런 것들을 항상 얘기하는 편이고. 근데 저는 그 혁준 씨랑 규남 씨가 얘기하는 걸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2: 아, 저는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 부정적인 거나 그 힘든 게 진짜 그 실체화가 될 때가 있잖아요.
0: 아.
2: 그게 좀 무서울 때는 일기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힘든지를 일기를 쓰다 보면 아, 내 생각이 딱 정리돼가 되고 이렇게 탁 털어지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2: 네. 네,
0: 혁준 씨는 어때요?
1: 저는 고민 상담 잘 안 하는 편이고 제 스스로 저도 이렇게 좀 털어버리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2: 그러면 털어지나요?
1: 잘 안 될 때가 있는데요. 네. 근데 또 무슨 고민이든 며칠 지나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는 고민들의 80% 정도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2: 그러니까.
1: 그냥 미래나 뭐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상상에 뭐 그런 거에 의한 걱정이란 말이죠. 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2: 진짜 그래. 맞아. 일기장에도 이렇게 여러 항목으로 이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열해놓고 써놔보잖아요.
0: 네.
2: 그럼 뭐야? 이거 지금 내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야? 하면서.
1: 그렇죠, 그렇죠.
2: 탁 털어지거든요.
0: 그리고
2: 여러분들도 이제 누군가에게 말을 할 사람이 없다. 이런 경우는 꼭 일기장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1: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또 걱정하는 것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별거 아닐 때가 많다 보니까
2: 그럼요.
0: 네, 너무 이게 기죽어 있지 말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1: 네, 그러면은 이 노래 듣고 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추천곡 크라잉넛의 좋지 아니한가 시원하게 들어보시죠. 나무가

0: 마이너스에 좋지 아니한가. 아. 와, 좋네요.
1: 아, 시원하네요. 네.
2: 시원하네요. 네.
0: 혁준 씨의 추천곡 듣고 왔는데요. 네. 마지막은 태용 씨 차례입니다.
1: 자, 제가 추천할 곡은요. 저는 근데 이 두 분이 뭔가 이 파이팅 넘치고 이런 노래를 좀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네. 좀 잔잔한
0: 노래
3: 분위기를 바꿔서
1: 네, 가져왔습니다.
3: 브루스 타임.
1: 이예준님의 너는 나의 20대였어. 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정말 군대에서 너무나 좋아했는데요. 군대에서 네. 들었을 때 지금 제가 30대 중반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노래가 20대 시절에 누구나 겪어봤을 좀 아팠던 때론 행복했던 연애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좀 풋풋했던 그때의 시절을 돌아볼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서 네. 그리고 그때 시절에 20대에 좀 약간 풋풋한 나와 지금의 나는 좀 어떨지 좀 이런 뭐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 생각이 좀 교차하는 노래인 것 같아서. 아.
0: 군대에서 뭐 약간 쓰라린 이별을 하셨나요?
1: 그
0: 울으세요?
1: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먼지가 들어갔나. 아 이게 가사가 일단 너무 좋고 그리고 이예준님 노래 너무 잘하시잖아요.
0: 그럼요.
1: 그래서 와 이게 그 나의 그 20대 초반의 연애를
0: 대변해 주나요?
1: 떠올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어떤 한 사람의 입장에서 노래를 썼지만 이게 그 여자분의

0: 입장에서 쓴 거였거든요. 근데 난 그냥 너무 그때 그 사람도 생각이 나고 나도 생각이 나고 내가
1: 영상 편지 한번
0: 과연 그때 잘했다면 네. 우리가 참 행복했을까?
1: 아 슬프네요.
0: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노래였었던 것 같아요. 아,
1: 네, 덕분에 네. 좋은 노래 들었습니다. 네,
0: 너무 좋습니다 이거.
1: 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20대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으면 간다 안 간다.
2: 20대 때 사실 되게 좌충우돌 우당탕탕 요절복통이잖아요.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네. 연애를 해도 막 피 튀기게 싸우고 네. 그런데 네. 겪어보고 싶긴 해요. 다시 한번 이 30대의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시절로 돌아가서 조금 내려놓은 상태로 다시 그 시절을 마주해보면 아 나한테 내 인생에 왔던 것들이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1: 그래, 그 당시엔 너무 서툴니까
2: 너무 서툴이잖아.
0: 그때 20대 때 그게 또 이제 선배님들 있죠. 인생 선배님들 30대 분들이나 네. 이제 40대 분들이 야 젊었을 때 해야 돼. 나중에 가면은 너네 후회한다. 그거 젊었을 때 해야 되고 이게
1: 진짜?
0: 맞아. 너네 나중에 30대 되면 알게 될 거 했는데 그때는 모르잖아요.
2: 안 들려 안 들려.
0: 안 들리는데 딱 혁준 씨 말한 것처럼 이 30대의 마음을 가지고 그때를 한번 가면은 진짜 다르게 보이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1: 그럴 네. 수 있겠다. 그런데 저는 안 갑니다. 전 지금 너무 좋고요. 네. 그 성숙된 제가 너무 좋아요. 저는 더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빠르게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더 하고 있어요. 더 성숙해지고 싶다.
0: 본인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간 느낌.
1: 내 가치는 내가 하니까. 일부러.
0: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런 것도.
2: 그러면 우리 천천히 네. 건강하게 성숙해 갑시다. 네. 건강만 하셔요.
1: 네. 네,
2: 갑자기 노화를 하겠다고 술을 막 들이붓거나 유남 씨가 성숙해야 된다 이러지.
1: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2: 그러진 마세요.
0: 자 그러면은 그런 거 있는데 이별하면은 연인과 쿨하게 바로 돌아섰느냐 아니면 좀 미련이 길어요. 뭐 어떤 타입이에요?
1: 저는 확실히 긴 타입입니다.
0: 아, 미련이?
1: 네, 저는 정말 많이 울고 정말 많이 혼자서 쓰라리게 이렇게 소갈이를 하는 편이고요. 아. 네. 전 남친 SNS도 봅니다. 보다가 좋아요도 가끔 누르고요. 그러다가 소리를 칩니다.
2: 잘못 눌러가지고.
1: 잘못 눌러서요.
2: 아, 네. 어떻게?
1: 그렇지만 이제 마음껏 아파하고 저는 시원하게 보냅니다. 잘 가라. 이렇게.
2: 그러니까 슬퍼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슬퍼하고
1: 그럼요.
2: 보내버리는.
1: 네. 야, 여기 질문 하나만 할게요. 헤어진 네. 연인이랑 웃으면서 밥 드실 수 있으세요?
2: 아, 웃음 안 나와요.
0: 네. 웃음이 안 나오죠.
2: 웃음 안 나오고.
1: 헤어진 연인이랑 왜 웃으면서 밥을 먹죠?
2: 밥을 왜 먹고 자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0: 체예요, 체. 네. 네. 네. 먹다 체합니다.
1: 상상도 할 수 없네요, 저희는. 네.
2: 집에 가서 라면 끼리 먹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저의 추천곡 이해준의 너는 나의 20대였어. 감성 촉촉하게 듣고 올게요.
2: 촉촉.

0: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6: 유동 골뱅이.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 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9: 네, 휴가 떠난 김신영 씨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맡고 있는 저희는 띠베 윤혁준,
10: 띠베 윤태용,
11: 띠베 김규남이고요. 2부 끝곡 6887님의 신청곡인데요. 투어스의 어버드라이브, 영어를 듣고
10: 3부의 추억의 탑10으로 돌아올게요.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

0: 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 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발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경농뉴스. 바이러스 매개 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4: 비결이 뭔가요?
3: 경농에서 새로 나온 티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4: 티저스가 비결이었군요.
3: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4: 경농이 만듭니다.
5: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6: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5: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6: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5: 경농이 만듭니다.
3: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 제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7: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8: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정의가족 1357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니 요즘은 학교 성적을 인터넷으로 확인한다면서요? 아니 성적은 종이로 확인하는 게 제맛인데 특히 진짜 성적표 나오기 전에 점수 확인하는 간이 성적표 점수만 적혀있던 기다란 종이 쪼가리 있잖아요. 저희는 오다리라고 불렀는데 기억나세요? 지역마다 호칭이 달랐어요. 오징어다리, 꼬다리.
1: 맞아요. 그 꼬다리를 선생님이 나눠주실 때면 그게 뭐라고 손으로 가리고 받자마자 꼬깃꼬깃 접어서 교실 구석으로 직행했잖아요. 공부 안 했으니까 성적 안 나오는 건 당연지사인데 괜히 점수 보고 한숨 쉬고 등수 보고 책상에 엎드리고 왜 그랬을까요?
2: 그건 마치 시험 볼 때 3번으로 쭉 찍었으면서 야 반장 7번 문제 답 3번 맞지? 아니라고? 왜? 어째서? 라고 끝까지 우기는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밥 세 그릇 먹고 살 빠지길 바라고 복권 안 사고 1등 되길 바라는 도둑심보였다 라고 결론 내리며 추억의 탑10 출발합니다.
1: 요거 합을 맞춰서 잘 외쳐야 된다고 하네요. 네. 준비되셨죠?
2: 네.
1: 추억의 탑10
0: 네. 합을 함께 할지 말지를

0: 예, 빠른 결정 했어야 되는데요.
1: 눈치가 이렇게 딱 싸움이 너무 많이 났었네. 네,
0: 바로 달렸어야 되는데. 네. 네, 좋습니다. 이 코너가 추억의 인기가요들로 놀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두 분은 음악 들을 때 좋아하는 가수, 장르 하나만 파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약간 차트 1위부터 100위까지 쭉 뭐 이렇게 다 파시는 편이세요?
1: 저는 가수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가수분의 뭔가, 그러니까 타이틀곡을 들었을 때 그 앨범을 좀 들어본다든지 아니면은 가끔 지나가다가 뭔가 노래가 어? 뭐야? 라고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좀 꽂히는 편인
2: 그쵸.
1: 것 같은데.
2: 네. 그럼 요즘 파는 가수가 있으세요?
1: 저 요즘 BTS 분들 노래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2: 그래요?
1: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진짜. 저 그래서 요즘 진짜 그 BTS 분들 유튜브 영상을 진짜 많이 봐요. 이 안무하시는 에너지와 이게 너무 멋있는 그쵸. 거예요. 진짜.
2: 멋있죠.
1: 그래가지고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2: BTS 분들에게 한마디 만날 수도 있잖아요. 언젠간.
1: 네. 네. 정말 진짜 한번 꼭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있고요. 너무 팬이고요. 진짜 이번 앨범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0: 꼭 전해지기를.
1: 저희 네. 유튜브에 꼭 나와주세요.
2: 네.
1: 아 그리고 이런 친구들도 꼭 있었잖아요. 막 3대 기타리스트 네. 막 뭐 어찌고 저찌고 뭐 야 그 보컬의 계보가 뭐 보컬은 계보가 어떻고 막 이러는데
2: 네.
1: 두 분은 혹시
2: 저는 확실히 아닌데 저기 옆에 계신 분이 뭔가 그럴 것 같이 생기셨어요.
0: 제가 부활 1집부터 10집까지 보컬 다 외웠던 사람입니다.
1: 진짜?
2: 네.
0: 1집에 누구 2집에 누구 이걸 다 외웠었어요. 학창시절에 너무 좋아해서 락발라드 락 이런 장르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2: 오, 멋지다.
0: 네, 그 보컬의 계보를 친구들한테 막 설명하면서
1: 이때는 이 세대의 보컬분들은 어떤 장점이 있었고
0: 목소리가 이렇게 해서 좀 달라지는데 5집에서 그렇게 바뀌어 이러면서
2: 디테일하게
0: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걸 좋아했습니다.
1: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을 챙겨서 들었을 때 네. 약간 뭐가 조금 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잘 몰라요. 그냥 인터넷에 누가 써놓은
2: 아는 척한다
0: 글보고
2: 귀엽네요. 네.
1: 멋있어 보이려고.
0: 멋있어 보이려고.
1: 좋아요.
2: 네. 일단 오늘 저희가 만나볼 차트가 2008년이라고 합니다.
1: 와우.
2: 두 분은 2008년에 몇 살?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2008년도가
2: 제가 14살.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1: 중학교 1학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0: 네. 제가 중3. 네.
2: 어떤 학생이었나요?
0: 저는 그때 시커멓게 타서 베이징 올림픽을 챙겨보던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했었거든요.
1: 네.
0: 그때 기억이 나네요. 친구들이랑 막 봤던 기억이.
2: 저도 중학교 1학년이니까 이제 한창 막 이쁘게 꾸미고 싶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거울 많이 보던 학생이었어요.
1: 저도 그때 딱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잖아요. 이 고등학교라는 게 뭔가 네. 좀 나도 좀 컸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시절인 것 같고 그때 또 이제 제가 마술을 한창 막 하고 있었던 때라서 네 그랬었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술하는 고등학생.
2: 네. 네.
0: 아니 순간 마술하는 고등학생한테 약간 네. 너튜브 채널 이름 같다가지고
2: 마술하는 고등학생
1: 네. 마술하는 고딩
0: 들어가면 열심히 하고 있는 커커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2008년의 유행어를 찾아봤더니요 요즘 다시 핫한 허경환 씨 유행어 있는데 막 바로 이만 아닙니까 요게
1: 진짜
0: 네.
1: 아 그리고 드라마 그 베토벤 바이러스에 그 김명미 씨 대사 똥덩어리
0: 진짜 오랜만에 들어온다.
2: 오랜만이다.
1: 진짜 오랜만이네.
2: 영화 추격자도 있죠. 야 4885 너지.
0: 잘한다. 네.
1: 진짜 오래됐다 다.
0: 그리고 영화 강철중 아저씨 요즘 애들은 한승진 하거든요. 에? 그 애가 커서 된 게 나다 이렇게 하는
1: 맞아. 네.
2: 무한도전에 정준하 씨도 있습니다. 야 무지개 뭐야지. 진짜 다르다.
1: 네, 그 무릎팍 도사의 유세윤 씨 욕심쟁이 우훗.
2: 와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1: 너무 추억이다. 이것만 네. 듣는데 좀 그때 시절이 좀 새록새록 떠오르는
2: 그러니까요.
1: 것 같아요.
0: 그 뒤통수가 볼록한 테레비가 좀 떠오르기
2: 뚱뚱이 테레비
1: 네.
0: 바로 떠오르네요.
2: 진짜 기억이 새록새록 막 추억이 방울방울한 인데요. 광고 듣고 추억의 탑 10! 2008년으로 떠나볼게요.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0: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와우!
1: 토요일에 함께하는 추억의 탑 10! 오늘 준비된 차트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이죠. 2008년 5월 셋째 주 달려볼게요. 10위 갈까요?
2: 10위입니다. 소녀시대의 Kissing You!
3: Kissing You, baby! Loving you, baby!
2: 명곡이죠. 네. 소녀시대의 데뷔 앨범 수록곡인데요. 일명 막대 사탕 춤과
1: 맞아요.
2: 극강의 사랑스러움으로 타이틀곡을 넘는 인기를 누렸어요. 그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무대에서 커다란 막대 사탕을 들고 안무를 했었거든요.
1: 네.
2: 근데 그게 처음에는 실제 사탕이었는데 자꾸 부서지고 조명에 녹고 해서 소품비가 만만치 않았대요.
1: 와.
2: 그래서 결국에는 헝겊 사탕으로 바꿨다고 하는
1: 비하인드가
2: 있습니다.
1: 그러니까.
2: 오. 저희는 촬영 때 소품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었던가요?
4: 딱 그게 떠오르네요. 원래 저희가 떡볶이를 먹고 나서 떡볶이 썸네일을 촬영해야 되는데 떡볶이 장면을 찍고 나서 다 홀린 듯이 썸네일 안 찍었는데 다 떡볶이 일단 먹고 하자 이러면서 셋이서 우걱우걱 먹고 야 썸네일 해서 떡볶이 다시 시켰던
2: 맞아 그리고 또 먹었죠 그거
1: 또 먹었어요
2: 그걸 핑계로 두통을 먹었던 네. 기억이 나네요
4: 네 그 기억이 나네요
1: 저희는 촬영 소품이 보통 이제 소모품이 있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먹어야 되는 장면을 찍거나 뭘 써야 되는 게 있으면은 네. 그 약간 기회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2: 네.
1: 그래서 한 번이 지나가면은 이제 어떻게 하고 이제 또 다시 사러 가고
2: 맞아. 그렇죠.
1: 이런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4: 아, 키싱 유 오랜만에 진짜 옛날 기억이 이게 푸릇푸릇하게 떠오릅니다 지금.
1: MP3. 네. MP3 듣던 그 시절이 좀 바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2: 소녀시대 최애 멤버 있나요?
1: 와.
2: 저는 유나.
1: 아,
2: 유나님 최애였습니다.
1: 전 태연님 좋아했습니다.
4: 아, 태연님.
2: 전주의 자랑 태연님입니다.
4: 아, 전주 출신이세요?
1: 네. 여기도 자랑 있잖아요. 전주의 자랑.
4: 전주요.
1: 네, 전주요.
2: 네, 감사합니다.
1: 형 출신 있었어요?
4: 아, 저요. 저도 태연님, 남자애들은 좀 태연님 좋아했던 것 같아요.
2: 그렇구나.
4: 네, 맞아요.
2: 무조건 한 번씩 따라해 보잖아요. 이거 사탕 이렇게 앞으로 내밀면서
1: 하는
2: 춤이요.
1: 너무 추억이네요. 벌써부터 10위부터.
2: 그러니까요. 네.
1: 자 그러면 이어서 9위 가겠습니다.
4: 가보죠.
1: 9위는요 하동균의 나비야.
3: 나비야 너를 부르던 그 말.
1: 자 하동균 씨의 2집 앨범 타이틀입니다. 하동균 씨가 은근 닮은 꼴 연예인들이 많더라고요. 연정우님, 토니아님, 이정재님 등등. 근데 하동균 씨가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이런 닮은 꼴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정재 씨 닮았다는 말을 제일 좋아한대요. 이런 기사도 났더라고요. 하동균, 이정재 닮은 꼴 기분 좋아. 그늘처럼 서 있겠다.
5: 나비가 두 마리지요.
2: 진짜 닮으셨구나.
4: 진짜 많이 닮으셨네요.
2: 그렇구나.
1: 나비가 두 마리지요.
4: 좋은데요.
1: 예. 한때 우리 남학생들의 이 창법, 허스키한 창법을
4: 따라하려고
1: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4: 그렇죠,
1: 따라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그때 그 선두주자가 이 하동균 님이었는데
4: 맞아요.
1: 네. 나비야.
2: 우와.

0: 오, 잘 잘한다.
1: 잘 긁네.
2: 아, 약간 이런 느낌이
0: 포인트군요. 오. 5022님이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규남 씨가 VOS도 좋아하고 하동균 씨도 좋아하는 걸 보니 혹시 소몰이 창법 스타일 사랑하나요? 오. 저는 VOS 분들이 너무 너무 좋아했고요. 랄랄라 너무 좋아했어요.
1: SG 원업입니다.
0: 그러니까
1: VOS. 말을 야 방송을 진실성 있게 하라고.
0: 네. VOS 분들 너무 좋아했어요 정말로.
1: 네. VOS 분들 노래 하나 말씀해 주세요.
0: 아 뭐가 있었죠?
1: 부디
2: 안녕이라는 말도
1: 이거 있었죠.
0: 네. 네. 소머리 창법도 좋아하고 저는 긁는 창법도 진짜 좋아하고 그 임재범님 아~ 너무 좋아했어요.
2: 약간 남자다운 노래.
0: 제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따라서.
1: 아 진짜?
0: 노래방 가가지고
2: 노래도
0: 너랑
2: 가요.
1: 전주라서
2: 가요. 전주요.
0: 아니 저 진짜 좋아해가지고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던 기억이
2: 그
0: 있습니다.
2: 서시 신성훈님 아~ 서시도
0: 제 18번이죠.
1: 18번이잖아요.
2: 잘 부르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1: 맞아요.
0: 노래 참 좋아요. 옛날 노래요.
2: 아 좋습니다.
0: 파리 소개해 주시죠.
2: 계속해서 가볼까요?
1: 네. 좀 추억이 방울방울한데요.
2: 네.
1: 파리는 빅뱅의 거짓말이었어요.
2: 와우.

0: 빅뱅의 첫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이자 메가 히트곡이죠. 빅뱅이 또 얼마 전 꿈의 무대 코첼라를 설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아 정말 멋있었잖아요.
1: 네.
0: 아 진짜 이
1: 노래는 전주 시작이 진짜 대박이에요.
2: 아. 네.
0: 여보세요?
1: 갑자기
0: 어디 가셨어요?
2: 네 말씀하세요.
0: 네, 감성이 넘쳐요.
1: 아 너무 이 노래는 진짜 너무 많이 들었죠.
2: 이거는 무조건 노래방 가면 마지막쯤에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을 때 네,
1: 이제 신나게 놀 때
2: 부르고 끝내야 되는 노래거든요.
0: 그리고 이렇게 좌로우로 이렇게 웨이브 타면서 아, 이거 박수 치면서 하잖아요.
1: 맞아.
0: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목 올라오는 운동화나
2: 아. 하이탑
0: 이 스카프
2: 그럼요. 아.
0: 스카프를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1: 그리고 모자 그 태양님처럼 이렇게
0: 약간 삐딱하게 쓴
1: 친구들도 많았고
2: 실제로 그런 신발 저는 사서 신었거든요. 안 신으셨어요?
1: 네. 아 저는 신어봤어요.
2: 하이탑 무조건 신어야 됐거든요.
0: 네. 저는 안 신었어요.
2: 아 유행 약간 못 따라가셨구나.
0: 아니, 저희 엄마가 안 사줬는데 저희 어머니가 유행을 못 따라가신 것 같아요.
2: 어머니. 네, 아, 딱 달라붙는 스키니진도 소녀시대 분들 때문에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0: 이때 당시에는 남자도 스키니진이었고
1: 맞아요.
0: 여자도 스키니진이었고
1: 네.
2: 그리고 여전히 빅뱅의 인기가 굳건한 게 11년 만에 공식 팬클럽 뭐죠?
1: VIP
2: 를 모집한다고 와우. 합니다.
1: 진짜
2: 와 이게 진짜 여전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코첼라로 증명을 하기도 했지만 네. 한때가 아니다는 걸 증명하고
0: 그러니까요.
2: 계시는 것 같아요.
1: 레전드 네버 다이.
2: 진짜.
0: 저 학교 다닐 때도 저 남녀공학 중학교였는데 진짜 반에 VIP 친구들 많았거든요.
1: 저도요. 진짜
2: 아,
1: 많았어요.
2: 그래요.
0: 여자애들이 정말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빅뱅은 그때도 신기했던 게 남자애들도 좋아했어요.
1: 맞아.
0: 노래를 항상 따라 부르고.
1: 저도 좋아했어요.
0: 네.
2: 근데 저희도.
0: 네, 저희도 이제 빅뱅이 코첼라 한 것처럼 저희도 이제 얼마 전에 팬미팅을 했. 했어요.
1: 네.
2: 훅 떨어지네요.
1: 갑자기 급이 확 떨어지네요.
0: 코칠칠이가 되는데요. 저희 만약에 한 번 더 팬미팅 한다면 요거는 꼭 하자 아니면 이건 절대 하지 말자 이런 거 있을까요?
1: 하지 말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아쉬운 것들만 많이 남았어서 좀 더 뭔가 더 재밌게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거랑 꼭 하자는 좀 더 많은 분들을 확실히 만나볼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0: 좌석수를 좀 늘리자.
1: 네.
2: 다음 팬미팅은 그 고척돔에서 하는 걸로. 네.
0: 참돔 먹을 돈도 없는데 저희가 고척돔에서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모르겠네요.
2: 네.
1: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0: 어디 가까운 초등학교 운동장이라도 좀 빌려가지고 최대한 많이 모셔보는
2: 네,
0: 걸로.
2: 네. 운동회처럼.
0: 네. 좋습니다.
1: 자 그러면은 노래 들어볼까요? 10위였죠? 소녀시대의 Kissing You.
0: Let's go.

0: 와우! 스페셜 DJ 띠과 함께하는 추억의 탑 10! 2008년 5월 셋째 주 인기가요.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1: 네.
2: 자, 7위는요. 멜의 기억을 걷는 시간.
1: 오 마이 갓.

0: 자, 멜의 4집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하며 대중의 사랑도 엄청 받았지만 연예인들의 워너비 곡이기도 합니다. 인피니트 성규, 태연, 김필, 블랙핑크, 로제, 샤이니, 온유, 최강창민 등등 이 노래 커버한 사람들만 모여도 슈퍼 콘서트가 가능합니다.
1: 아, 노래가 지금 들어도 너무 좋네요.
0: 너무 좋아요.
2: 저 이 노래 정말 좋아했거든요.
0: 아 진짜요?
2: 심지어 며칠 전에도 찾아서 들었어요.
1: 아 정말?
2: 네, 그 정도로 진짜 MP3에 넣어서 매번 반복 재생하던 노래였어가지고 지금 들으니까 그때의 그 추억이 확 오네요.
0: 이 진짜 이 노래가 특히 그거 같아요.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 너무나 막 이
1: 간질간질하면서 네. 감성도 울리고 좀 그 이 노래 세계에 빨리 빠져들게 하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이 도입부부터가 이미 끝나요.
1: 맞아요. 이때 당시에 내일 좋아하던 친구들이 다 혼자 반에서 이어폰 딱 꽂고 고독을 즐기면서
2: 아,
1: 뭔가 이 내일의 감성을 느끼는
2: 맞아요.
1: 성숙했던 친구들이 많았던
2: 저예요,
1: 것 같아요.
2: 저예요. 아.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0: 저희는 옛날에 그 야간 자율학습 있었잖아요.
2: 있죠.
0: 야자 때 그 항상 이렇게 그 밤에 그 꺼진 그 뭐야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창문에 그쵸. 이렇게 턱 대대고
2: 개면서.
0: 앉아가지고 좀 듣는
2: 네.
0: 그런 노래의 느낌인 것 같아요.
1: 아, 네. 내일 진짜 그때 당시에.

0: 이 가사를 듣고 이게 기억을 걷는 시간 뭔가 이게 직접적이지가 않잖아요.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이게 무슨 의미지? 했는데 지금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1: 기억을 걷는 시간.
0: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너무 감성적인 말 아닌가요? 기억을 걷는 시간. 내가 너와 함께했던 기억을 지금 걷고 있어. 그 시간을 지금 내가 곱씹고 있어.
0: 추억을 함께.
1: 너무 좋은 건데 국어를 못 하셨나 봐요.
0: 약간 그 티적 너무 글자로 해석했나 봐요.
1: 그렇네요. 그러니까
2: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네가 없는데 어떻게 손길을 느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나.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혁준 씨.
0: 그러니까 아직 없는데 어떻게 느끼냐. 아, 이게 가사를 제가 귀로 만들었나 봐요.
1: 귀로 아시는 분들
2: 약간 감성에 젖어서 들어야 되는데
0: 그렇나 봐요. 네.
2: 네. 아시는 분들 저희 띠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우리 혁준이.
0: 네. 네. 아, 너무 멋있습니다.
1: 아. 기억을 걷어낸다는 의미도 있대요.
2: 아, 기억을 걷는 시간.
0: 나 실마리가 이제 걷듯이. 풀렸다. 아, 내가 항상 응어리져 있던 게 있었는데 이제 풀렸다.
1: 와, 이거 근데 진짜 중의적인 표현이다.
2: 그러게요. 기억을 걸어가다와 걷어낸다.
0: 걷어낸다.
1: 너무 좋다.
2: 진짜.
1: 너무 3대 가요. 세 글자. 뭘까요?
0: 성시경의
1: 이으고 김종환님의
0: 아직도 여기 있고요.
1: 김종민님의
2: 우연히
1: 그렇죠.
0: 네. 네. 다 공감되네요.
1: 좋네요. 네. 자, 가봅시다. 네. 6위입니다. 주얼리의 One More Time. 와우.

0: 네, 주얼리의 5집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리메이크 곡이에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댄스 가수 잉그리드의 노래를 신화의 이민우 씨가 번안을 해서 발표한 곡인데요. 이탈리아랑 우리나라랑 국민성이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흥도 많고 정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노래가 입에 쩍쩍 붙어요.
1: 네, 그때 당시에 주얼리가 이 노래를 엄청난 사랑을 진짜 받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헬기로 행사를 다녔어요.
2: 와 진짜?
1: 네, 너무 바쁘니까 특히 군부대 여신이었다고 합니다.
0: 와 대박이다. 그럴만해요.
2: 네. 그러니까
0: 첫 소절 부르자마자 흥이 와 할 것 같은 노래잖아요.
1: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뽕짜라작짝 뽕짝뽕짝을 가사가 아닌데도 제가 부르게 되잖아요.
2: 그리고 이거 그거 있었잖아요. 이거 안무가
1: 아
2: 이거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손가락 이렇게 네. 마주치는 Baby one more time 이게
0: 이티춤.
1: 만나야 네. 되거든요. 이티춤.
0: 두 분은 근데 군대 있을 때 군통령이 누구셨나요?
1: 저랑 태용 형이랑
2: 비슷해요.
1: 비슷한 시기거든요.
2: 네.
1: 저희 때가 그 에이핑크와 걸스데이가 맞아요. 양분하던 시기였어요.
0: 아~ 네. 걸스데이
1: 그 두 그룹이 치열하게 생활관 내에서도 그 서로
2: 팔아 나뉘었어요.
1: 박빙이었어요.
0: 어떤 누구 파셨어요?
2: 저는
0: 소신 발언.
2: 저는 걸스데이였습니다.
0: 어떤 노래 가장 좋아하셨나요?
2: 왜냐면 제 입대곡이 걸스데이의 기대거든요. 걸스데이.
1: 아~ 네.
0: 어떤 노래?
1: 멜땀춤. 기대해. 네. 이렇게. 네.
2: 근데 저는 그 걸스데이 분들과 에이핑크 분들도 너무 좋지만 전 정말 좋아했던 그 아이돌 분들이 계세요.
1: 오 누구실까요?
2: 지금 이제 활동을 아마 그룹으로 안 하실 텐데 베스티라는 그룹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환승연애에 나오셨거든요.
1: 네.
0: 아, 정말요?
2: 저 그 베스티 분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실력도 너무 좋으시고 네 다혜님이 나오셨어요.
0: 아, 진짜?
2: 얼마 전에 환승연애에 네, 근데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응원했는데 좀 정말 지금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0: 네. 혁준 오빠는 누구셨어요?
1: 저희 때 그때 진짜 걸그룹 분들 너무 좋아하는 분들 많았죠. 뭐 레인보우, 뭐 나인뮤지스,
2: 헬로비너스.
1: 예, 뭐 그렇죠.
0: 실제로 그러면 TV 프로그램에서 막 인기 방송 뭐 이런 거 인기 가요 이런 거 할 때 막 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따라 부르시나요?
1: 인기가요 시작하는 장면 본 적 없죠.
0: 네.
1: 항상 틀을다 보면은 가운데 다잖아요.
0: 네.
1: 저희는 항상 첫 번째 순서부터 다 챙겨보고
0: 기다리는구나.
2: 그 TV에서 이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없어지잖아요.
1: 장면 없어지잖아요.
2: 네, 거기서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0: 그렇군요.
2: 네.
1: 좋습니다. 그럼 또 노래 한 곡 듣고 가보겠습니다.
2: 네.
1: 주얼리의 One More Time. Let's go. I know. Believe in you, I think to me. We are over now, and the time so we together.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거리 곳곳에 양산 펼치신 분들 보이는데요. 양산이 과하지 않은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아래 낮 기온 서울과 광주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이 예상되고 오존 농도도 높은 만큼 무리한 바깥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면서 한여름 날씨 보이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한편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판교 분기점 부근 사고 나서 갓길에서 처리 중이고 호남 고속도로 순천 쪽 산월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면서 뒤로 1km가 정체입니다. 연민주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와우!
1: 휴가 떠난 김신영 씨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맡고 있는 저희는 스케치 코미디 유튜버 띠비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탑 10! 2008년 5월 셋째 주 가볼게요.
2: 5위 갑니다. 이승기의 다 줄 거야.
1: 오 마이 갓.

0: 일병 중2병 이 시기인가요?
1: 저는 사실 그 아이돌 분들 그러니까 그때 유명하신 분들 너무 많았지만 네. 저는 진짜 발라드파였거든요. 아하. 그래서 실제로 이승기님 노래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잔잔한 서정적인 노래를 정말 좋아했어요.
2: 약간 그 감성에 빠져 있었고
1: 이별하면 무조건 이런 노래 듣고 울어줘야 되는 스타일. 아하.
3: 네. 좋습니다. 자. 5위는 이승기의 다 줄 거였는데요. 이승기 씨의 리메이크 앨범입니다. 이승기 씨는 데뷔와 동시에 누나들의 마음을 얻었는데 네. 아주머니, 할머니들까지 사로잡은 건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때문이었죠. 극중 이름이 황태자였는데 그것보다는 땡칠이 남편으로 더 유명했어요.
1: 맞아요. 아, 맞아요. 기억난다. 그리고 또 이승기 씨는 국민이라는 수식어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네. 국민 남동생, 국민 연하남, 국민 허당, 국민 엄친아 등등. 네, 혹시 두 분은 욕심나는 수식어 있으세요? 만약에 그 국민을 붙인다면요.
0: 국민.
3: 와우.
1: 국민 유튜브. 유튜브.
3: 국민 쿼카.
1: 국민 쿼카.
3: 한국산 쿼카네요, 그러면.
1: 국민 송중기. 뭐 이런 거. 네. 국민 짭승기. 네, 이런 거.
3: 네, 그럼 저희는 뭐 제일 좋은 거 그죠? 국민 배우.
1: 국민 배우. 네. 국민 배우 윤태용 님.
3: 네, 감사합니다. 네,
1: 그날을 위해서 국민 팁까지 한번 저희 한번
0: 국민 팁.
1: 가 봅시다.
3: 국민 유튜버.
0: 네. 국민 유튜버 좋네요.
3: 좋아요. 계속해서 가 볼까요?
0: 네, 좋습니다. 4위 가 볼게요. 에픽하이의 우산.
1: 오 마이 갓.

0: 너무 좋아요.
1: 이 시기 네. 유남 씨가 요 시기에 있는 노래 딱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하는데 혹시 이때 사연이 좀 많았나요?
2: 그러니까요.
0: 격동의 시기.

0: 에픽하이의 5집 앨범 수록곡입니다. 역대 에픽하이 노래 중 가장 빨리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요. 비 오는 날 족발을 시켜 먹다가
1: 진짜?
0: 가사와 멜로디가 모두 동시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2: 정말 최고다. 천재다. 이런 명곡이. 와,
0: 이런 명곡이.
1: 저는 이거 지금 비 올 때도 무조건 들어요.
2: 아, 맞아.
1: 차에서.
0: 맞아, 맞아.
1: 무조건 들어야 돼요.
0: 비 올 때 태용이 형 차 타면 이 노래 틀어줘요.
1: 네.
2: 아, 라디오에서도.
1: 아, 선곡이 많이 되는 노래. 비 올 때 꼭 들어야 되는 노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꼽는 노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2: 탑3죠.
0: 진짜 그러지 않을까요?
2: 근데 이제 뭐 빨리 만든 곡이라고 하니까 저희도 사실 직접 대본을 다 쓰기는 하는데 네. 가장 빨리 완성된 대본 기억하시나요?
0: 여름 대본이었던 것 같아요.
1: 여름 대본.
2: 그게 네. 이제 여름이었죠.
0: 네, 여름이었는데 저희가 그때 더워서 그랬을까요? 네. 에어컨을 못 켜가지고 공포 영화처럼 이제 에어컨 켠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 기억으로 1시간 반인가?
2: 그랬나?
0: 2시간 만에.
1: 그때 뭔가 되게 엄청 꽂혀서 썼던 것 같긴 해요. 네,
0: 단 한 번도 막힘없이 와장장장 이렇게 썼었는데 그게 정말 신기한 게 우산도 그렇게 빨리 만들었는데 명곡이 됐잖아요. 네. 저희도 그때 당시에 유튜브 임급동 1위를 했던
2: 맞다 여름이
0: 네, 기억이 났습니다.
2: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띠입 유튜브 들어가보셔서 여름 치시면 네. 이제 여름 다가오거든요. 되게 공감하실 내용 많이 나오니까 한번 찾아봐주세요.
1: 그리고 여름도 있고 그거에 이어서 또 겨울 편도 있습니다. 네. 두 개 다 같이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겠네요.
0: 네. 네, 노래 한번 또 들어볼까요?
1: 네.
0: 이승기의 다 줄 거야.

0: 알렉스 씨 인기 정말 대단했죠, 진짜.
1: 정말 엄청났죠.
0: 네, 이 가수 폭포처럼 그냥 끝없이 쏟아져서 들어올 때입니다. 네. 왜냐면 이때 MBC 예능 우리 결혼했어요.
1: 엄청났죠.
0: 네. 최고 인기 예능 아니었겠습니까? 네. 거기에서 또 얼찌나 달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 시그니처 장면이죠. 발 시켜주시면.
2: 네, 그쵸. 두 분은 그 혹시 그러면 그런 포인트처럼 우결에서 가장 기억나는 커플 있으실까요?
0: 전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 크라운제이 서인영 커플도 기억나고요.
1: 맞아요.
0: 또 쌍추 커플.
1: 그 다음에 앤디 솔비.
2: 정영도님과 그 태연님 있었죠.
1: 맞아요.
2: 너무 귀여운 뽀짝한.
0: 정영도님이 실제로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우결이 종료되었던 그런 기억이 또
2: 그랬구나.
0: 나고요. 추억이 진짜 새록새록하네. 조건님이랑 가인님도 있었고.
2: 너무 재밌었잖아요.
1: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우리 결혼했어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2: 그리고 그
1: 진짜.
2: 당시에 또 흥행했던 게 이제 뭐 만 원으로 했던.
0: 아마 시기가 좀 다르긴 할 텐데.
2: 달라요.
1: 만 원의 행복도 네 굉장히 좀 좋아 재밌었죠.
0: 재밌었죠.
2: 추억 가득한 예능들이었어요.
1: 네.
2: 그러면 2위는요. 마이티 마우스의

0: 마이티마우스의 데뷔곡입니다. 당시 커피프린스 1호점을 끝내고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윤은혜 씨가 피처링을 했네요. 커피프린스 1호점 고은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역할에 몰입을 했는지 몰라요. 네. 아낌없는 사람을 주는 카페 사장님이 공유 씨라니. 전국의 여성분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죠.
1: 아우 그죠.
2: 이때 정말. 당시 또 드라마도 또 재밌는 거
0: 어떤 게 있었죠?
2: 또 혹시 좋아하시는 거 있었나요 옛날에?
0: 시기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꽃보다 남자에
1: 딱 그 시기입니다.
0: 네,
1: 2008년
0: 열광했죠. 네,
2: 꽃보다 남자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핫했죠.
0: 그렇죠. 저는 이제 가족들끼리 다 같이 볼 정도로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셨었어요.
2: 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1: 그때 당시에는 전 국민이 그 아무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지금 보면 막 오그라든다 뭔가 그쵸, 뭐. 이상하다라고 하지만 그때 너무, 당시에는
2: 그때
1: 너무.
2: 바로 그 Almost Paradise 나오면 그냥 그쵸. 끝났어요. 그죠. 저는 이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옛날에 진짜 재밌게 봤었던 드라마 중에 천국의 계단. 아 전국의 계단도 진짜 재밌게 봤었고
1: 그죠. 부메랑 또 날려줘야죠.
0: 네. 너무 울었죠.
2: 크, 진짜 재밌었죠. 혹시 혁준 씨 기억나는 드라마 있어요?
1: 야인시대 좋아했었어요.
0: 아~ 나는 야인이 되겠어. 네.
2: 야인시대는 뭐
1: 저 좀 더 예전 그보단 전일 텐데요. 야인시대도 너무 좋아했었고요.
2: 그쵸. 우리 초등학생 때 다들 그거 한 번씩 해봤잖아요. 그 목도리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0: 따라하는 거
2: 코트 입고 김두한
1: 네, 오미간의 패권 다툼을 하려는 패션을 또 많이 따라했었죠.
0: 피아노 깔개로 맞습니다. 또 해보고 네. 네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티마우스 피처링 윤은혜의 사랑해.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3: 스마트하게 달리고
4: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4: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4: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8: 푹 잤다.
7: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9: 우리 엄마 예쁜데?
10: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7: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11: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1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2: 방탄꼭지 방탄꼭지.
14: 아직 한 번 남았다.
12: 방탄꼭지 방탄꼭지.
15: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6: 여권인네 일신동체로
17: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크게 일어난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며 부르는 곰방 매질 소리입니다. 나무로 만든 곰방매라는 망치로 흙덩어리를 두드려서 좁씨를 뿌릴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18: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19: 와우! 정우의 희망곡 토요일에 함께 해본 추억의 탑 10!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이죠. 2008년 5월 셋째 주 대망의 1위는,
20: 예,
19: 규섭 씨 발표해 주시죠.
20: 대망의 1위는요 바로 에픽하이의 원. 와우.

0: 들으셨고요. 바로 이 노래가 에픽하이의 5집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에픽하이 노래가 또 가사가 맛깔나기로 유명하잖아요. 특히 이 부분 You are the one, 넌 나의 구원. 캬! 이래서 타블로 씨가 책도 출판했나봐요.
1: 어, 네. 아, 원 너무 좋아했습니다.
0: 진짜. 진짜 명곡이잖아요.
1: 저는 노래방 가면은 그 이때 당시에 이제 조그만한 MP3에 가사를 메모장으로 넣어가지고요. 랩을 또 해야 되잖아요.
2: 맞아, 맞아.
1: 그래서 랩을 또 이렇게 계속 보면서 아, 세상 속에서 모든 다 사라졌을 때 이거를 줄줄줄 하면서 노래방 가가지고 연습 안 한 척 보여주고 했던.
0: 그쵸, 그쵸. 거기서. 그 당시에는 그 랩이 있는 노래들이 많았잖아요. 몽환의 숲도
2: 아, 또 좋아하잖아요.
0: 제가 또 몽환의 숲은 다 외웠거든요.
1: 네. 살짝 한번 살짝 보여주실래요? 랩 부분을.
2: 네.
0: 이 새벽 너무 너무 좀 창가로 비친 초생 따 침대가로 나란 파랑 새 가전에 준 그녀의 머리 핀을 먹어 눈물이 아 잠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이게 그냥 들어도. 그냥 들어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0: 하늘을 날린 아드레날린 하나도 화날 일 없는 이곳은 그녀나 파랑새만이 육감에서 교감으로 오감 따위는 초월을 버린 기적의 땅. 쉿 멍하네 수요. 창피하다 진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외웠는지 몰라요.
2: 어, 래퍼인데요.
0: 그렇네요.
2: 그러니까
0: 네.
2: 래퍼네.
1: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또 오늘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두 번째였는데요. 해본 소감 다들 어떠셨나요?
2: 아, 정말 너무 영광이고요.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오늘 끝곡 에픽하이.
2: 소감 한 말씀 안 하세요.
1: 규남 씨도 소감을 좀 말해주세요.
0: 아, 네. 죄송해요. 네. 저는 우선 좋아하는 노래들을 이렇게 또 꺼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2: 옛날 추억도.
0: 세 명이서 하다 보니까 진짜 그 저희 채널에도 있지만 이제 띠풀이 하는 것처럼 저희끼리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2: 네,
1: 네 저도 이렇게 셋이서 하다 보니까요. 그런 그림이 펼쳐지네요. 뭐 매트릭스나 이런 영화에서 서로 세 명이서 등을 기대고 자기 앞에 적을 이렇게 해치우면서 서로 등을 맡긴 느낌이 네. 나더라고요. 사운드가 없어질 때마다 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끼어들어주는
0: 네. 네.
1: 그리고 여러분들 또 정희 선배님들 저희가 또 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네. 듣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으셨다면은 귀엽게 봐주십시오.
2: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은 더 성장해서 나오도록
2: 있을 텐데.
1: 하겠습니다.
2: 맞습니다.
0: 네. 네. 자 그럼 오늘 끝곡 에픽하이의 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까요?
2: 네.
0: 지금까지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띠베 김규남
1: 띠베 윤혁준
2: 띠베 윤태용이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0: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핫플레이스의 조건, 일단 배경이 독특해야 됩니다. 그래야 SNS에 사진 올리기 좋고요. 포토존, 굿즈샵, AI 체험 요런 팝업 스토어가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대신 의자는 푹신할 필요가 없다네요. 약간의 불편함도 있는 게 힙이랍니다. 힙! 아, 젊은이들 취향 정말 복잡합니다. 제 또래 40대들의 핫플레이스는 간단하거든요. 침대, 쇼파, 병원? 하니워 침대에서 적외선 째는 거 좋아하고요. 수액실도 종종 갑니다. 여기서 50대로 넘어간다? 산추가 되죠. 자연, 얼마나 심플합니까? 세대 따라 취향 따라 발길 가는 곳은 다르지만 어디든 끌리는 대로 갈 수 있어서 좋은 날 주말입니다. 앞장서시죠. 지금부터 두 대도 따라갈게요. 5월 16일 토요일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0: 5월 16일 토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마룬5 피처링 리사의 프라이슬리스 듣고 오셨고요. 아, 앞서서 핫플레이스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적외선 째는 거 좋아했었네요. 아, 근데 저는 요즘에 그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요즘 MZ들 서점에서 헌팅한다는 걸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점에서요? 아, 여기서 이제 책을 읽는 정도의 지식인이라면, 아, 이 사람이라면 내가 만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서점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다이응에서도 헌팅을 많이 한대요. 아, 이렇게 경제력, 그러니까 경제력이 아니라 뭐라죠? 알뜰살뜰하게 잘 사시는, 검소한 이런 여성이라면 내가 만날 수 있겠다. 요즘은 헌팅하는 장소도 그렇다고 합디다. 아, 제가 요거는 추천할 수 있어요. 라디오 듣는 남자, 라디오 듣는 여자는 아, 이 사람은 믿고 내 인생을 맡겨도 된다. 아, 일단은 화가 없다. 마음에 아, 도파민 덩어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어떤 핫플에서 두 대를 듣고 계십니까? 어디서 누구랑 뭘 하고 계시는지 소식 좀 전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어딜 가시든 기똥차게 어울리는 배경 음악 깔아드릴게요. 두 대만의 차트, 두 대의 통합 차트, 최신곡부터 추억의 히트곡까지 친절하게 귀에 꽂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8: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리버마켓에서 열리는 K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3: Radio Station. 여러분께서는 지금 2시의 데이트 안영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같이 신곡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어느 세월에 이 차트 저 차트 찾아듣고 계실 겁니까? 그럴 거 없이 두 대통합 차트만 딱 챙겨 들으십시오. 두 대가 엄선한 뮤직통합 차트, 두 대통합 차트. 총 가입자 수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5대 음원 플랫폼이죠. 멜으치 음퍼 음플 음팔 차트를 싸그리 모아 두 대 자체 수동 AI 시스템을 통해서 선곡했고요. 이 차트로 말할 것 같으면 이번 주에 핫했던 최신곡은 물론 역주행곡 70, 80, 90 세대곡까지 싹 다 챙겨드립니다잉. 오늘 차트는 5월 13일을 기준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럼 두 대통합 차트 한번 달려가 볼게요. 첫 곡은요, 곤충 차트 탑10에 새롭게 등장한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 엔믹스가 블루 발렌타인으로 커리어의 정점을 찍고 7개월 만에 컴백을 했죠. 지난 월요일에 나온 따끈따끈한 노래입니다. 헤비 세레나데. 너무 묵직해서 주체할 수 없이 진한 사랑을 헤비 세레나데로 전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곡을 단독으로 작사한 분이 바로 우리 갓 로로, 한 로로 씨라고 합니다. 특히 엔믹스의 혜원 씨가 한 로로 씨의 찐 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와, 그 혜원 씨라 하면은 그분 아닙니까? 외모 체크! 근데 그분이 한 로로 씨 팬이라고요? 와, 취향은 또 다르네요. 자, 이렇게 바로 성공한 덕후 성덕 아니겠습니까? 한로로의 감성 핸스품과 엔믹스의 매력이 듬뿍 담긴 헤비 세레나데 듣고 올게요.

두 대통합 차트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 듣고 왔습니다. 동화 속 한 장면을 노래하는 것 같은 아름다운 곡이었죠. 자, 이번엔 젠지 맛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노래들 소개할게요. 다섯 개 모든 차트를 휩쓸고 있는 두 곡, 아일리스의 It's Me 그리고 코르티스의 Red Red. 요새 알고리즘을 점령한 노래들이죠. 제가 그리고 요즘 빠져있는 노래들입니다. 이 두 노래가 발매된 지 2주 정도 지났는데요. 한 차트, 두 차트 차근차근 점령하더니 이젠 다섯 개 모든 차트의 탑10을 싸그리 쓸었습니다. 진짜 저도 듣다 보니까 이게 계속 보게 돼요. 춤추는 것도 지루한 구간이 없어. 이게 너무 신선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따라하고는 싶은데 조만간 제가 한번 만삭 챌린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레드 괜찮겠더라고. 자, 이쯤이야 레드레드 매력 푹 빠져있고요. 자, 처음엔 이게 뭐지 싶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는 그런 곡들입니다. 무대 영상도 제 알고리즘에 떠서 봤는데 이 얘기를 제가 또 하게 되네요. 했던 얘기 또 해서 죄송. 아, 그냥 다 빼. 얼른 들어. 자, 두댕이들도 5세대 아이돌의 맛에 풍덩 빠져보시죠. 아일리스의 이츠미 그리고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달려가 보자고요.

대통합 차트 아일리스의 이치미 그리고 코르티스의 레드레드에 이어서 곤충 차트 20위권에 오른 이치의 떼쳐 너너 듣고 왔습니다. 발매된 지 6년 만에 역주행해서 음악방송이 소환까지 된 이치의 떼쳐 너너. 이치가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무대 영상을 시작으로 떼쳐 너너의 붐까지 이어졌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치가 새 미니 앨범으로 컴백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 신곡의 안무도 떼쳐 너너 안무를 만든 분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와 정말 큰 기대에 한번 걸어보자고요. 자 다음으로 바이은 차트 20위권에 눈에 띈 우지의 에버글로우 소개할게요. MBC의 금토 드라마죠. 아이유 변우석 주연의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의 OST고요. 우주의 섬세하면서도 파워풀한 보컬이 주인공들의 서사에 더 깊은 감정을 실어준다고 합니다. 전 아직까지는 21세기 대군부 이거 못 봤거든요. 나중에 그냥 아예 정주행해버리려고. 네, 근데 지금 대세 중에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이 OST도 오늘 한번 꼭 지금 들어봐야겠어요. 올라운더 가수 우주의 에버글로우 듣고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때 아닌 여름 더위의 습격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아래 낮 기온 서울과 광주 31도, 대구 33도로 평년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한낮 동안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나타나고 있고 오존 농도도 높은 만큼 무리한 바깥 활동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겠고요. 다음 주 초까지 더위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한발 물러나겠습니다. 그래도 저녁엔 기온 빠르게 떨어져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고요.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팔곡터널에 사고 나서 1차로 막고 처리 중이고 뒤로 1km가 정체입니다. 연민주였습니다.
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지금부터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갑니다. 두 대통합 차트 코너 속의 코너 샤인킴 PD가 발로 뛰어서 찾아온 두 대 발보드 차트. 담당 PD 샤인킴 부장이 연식에 걸맞게 먼지 쌓인 두 대 옛날 선곡표를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주의 발보드 차트는 바로 작년으로 갑니다. 2025년 5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선곡표를 들여다봤고요. 5월 16일에 선곡된 제이홉 피처링 미구엘의 스윗 드림부터 가볼게요. 2025년 제이홉이 단독 콘서트에서 최초 공개한 노래입니다. 스윗드림. R&B 하면 떠오르는 대표 가수 미구엘이 피처링에 참여해서 화제가 됐더랬죠. 제이홉과 미구엘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빌보드 차트에 안 올라갈 리가 있겠습니까? 빌보드 핫100 차트와 글로벌 차트 상위권에 당

당이 이름을 올렸고요. 미국의 인기 토크쇼 지미 팰런 쇼에서도 합동 무대를 펼쳐서 큰 환호를 끌어들였죠. 세계적인 스타들의 콜라보 제이홉 피처링 미구엘의 스윗드림 듣고 갈게요.

J-Hope 피처링 미구엘의 스윗드림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차트 속의 차트 샤인킴 부장이 과거 속 두 대 선거표에서 골라온 발보드 차트 이어가 볼게요. 2025년 5월 16일 5월 18일에 선곡된 곡입니다. 88 라이징, 비비의 더 위켄드, 그리고 피프티피프티의 푸키. 글로벌 미디어 회사 88 라이징과 비비가 콜라보한 노래 더 위켄드는요, 미국의 팝 라디오 차트에 오를 만큼 글로벌한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둘의 콜라보가 성사된 건 마블 영화 샹치 앨범의 수록곡을 녹음할 때라고 합니다. 그때 88 라이징의 부사장님께서 더 위켄드 데모곡을 비비한테 들려줬대요. 근데 함께 있던 윤미래 씨와 비비 씨 두 사람 모두 이 곡이다 해서 함께 하게 됐다고 합니다. BBC의 독보적인 음색이 돋보이는 노래니까 두댕이들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다음으로 피프티피프티의 푸키, 2025년에 역주행 신화를 썼었죠. 멤버 문샤넬 씨가 시크하면서도 허세 가득한 남자 아이돌 남돌미를 뽐내며 춘 푸키 챌린지가 입소문을 타면서 역주행까지 했었더랬습니다. 정말 다른 매력을 가진 88라이징, BB의 더 위켄드, 그리고 피프티피프티의 푸키 바로 띄워드릴게요.

휘팔라이징 비비의 더 위켄드 그리고 5050의 푸키에 이어서 2025년 5월 22일에 선곡된 선미의 보랏빛밤까지 듣고 왔습니다. 선미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보랏빛밤 2020년의 여름밤을 보랏빛으로 물들인 곡이죠. 멜로디부터 가사까지 몽환적이지 않은 구석이 없습니다. 제목처럼 정말 고혹적이고요. 기타 세션에는 가수 적재가 참여해서 더 풍부한 멜로디를 선사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페타곤의 빛나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펜타곤이라는 그룹을 알린 펜타곤의 대표곡이자 101의 에너제틱을 만든 음악 천재죠. 멤버 후이의 자작곡이기도 합니다. 이 곡으로 펜타곤이 데뷔 이후 처음으로 맨 차트 진입에 성공했고요. 빌보드가 선정한 2018 베스트 케이팝 송 2위에도 올랐었다고 해요. 우와! 펜타곤을 빛내주었던 빛나리 같이 듣고 오시죠.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착착착착착착 엉덩이에 착 착착착착착착 안착 팬티 착.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0: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2부 끝곡은 2025년 5월 21일에 선곡된 박봄의 UNI입니다. UNI는 그야말로 박봄을 상징하는 박봄의 메가 히트곡이죠. 시간이 흘러도 레전드 K-POP으로 남아있습니다. 시간 정말 빨라요. 벌써 세상에 나온 지 17년이나 된 노래랍니다. 박봄의 UNI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2: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0: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였습니다.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2025년 5월 22일에 선곡됐던 카밀라 카베어 피처링 영석의 하바나 하바나 하바나 하바나 듣고 왔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두 대통합 차트를 쪼개서 만든 발보드 차트 달려가 볼게요. 그 전에 두시의 데이트 크레이지고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4: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5: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8: 슬메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메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고현정과 함께 슬메이 다이어트 하세요.
9: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0: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엄선에서 엮은 두 대통합 차트, 먼지 쌓인 두 대 예전 성우표를 들춰보는 코너 속의 코너,

말로 뛰어 찾아온 두대 발보드 차트. 2주의 발보드 차트 2025년 5월 16일부터 일주일 성곡표를 보고 있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5월 17일에 선곡된 아이들의 클락션입니다. 톰보이, 퀸카, 슈퍼레이디로 센 언니 컨셉으로 달리던 아이들이 클락션으로 아주 청량하게 돌아왔죠. 역시나 아이들의 보석 같은 존재의 멤버 소연이 작사 작곡했고요. 컴백 첫 주부터 좋은 성적 쭉 가져가다가 3주 연속으로 음악방송 트로피를 가져가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슬슬 더워지는 날씨에 더위를 시원하게 물리쳐줄 아이들의 클락션 바로 쏠게요.

아이들의 클락션 듣고 오셨고요. 발보드 차트 이어서 달려가 봐야죠. 자, 이제야 발보드 차트다운 노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7일과 22일에 선곡된 영턱스 클럽의 정, 그리고 코요테의 디스코왕 소개할게요. 정은 1996년에 발매된 영턱스 클럽의 정규 1집에 수록된 곡이고요. 이때만 해도 영턱스 클럽이 H.O.T를 제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원래는 구피의 데뷔곡으로 쓸 뻔했었는데 영턱스 클럽의 프로듀서 이준호 씨가 간절히 읍소해서 가져온 노래라고 해요. 최근에 투어스가 부르의 명곡에 출연해서 정을 불렀다고 하는데 이 노래가 투어스의 막내 경민 씨 어머니의 최애곡이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야속하네요. 살짝 더 젊은 세대로 가볼게요. 2004년에 발매된 코요테의 디스코왕. 요것도 너무 신나요. 코요테의 밝고 유쾌한 에너지를 잔뜩 받을 수 있는 노래죠. 그의 상반기 음반 판매량은 2위, 가요 순위는 3위까지 오를 만큼 히트

영턱스클럽의 정 그리고 코요테의 디스코왕에 이어서 2025년 5월 19일에 선곡된 김범수의 나타나 듣고 왔습니다. 전주만 들어도 내 눈앞에 현빈 김주원이 그려지는 곡 김범수의 나타나 시청률 35.2%에 달하는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OST죠. 우리 초등학생 두대기들은 시크릿 가든을 모를 수도 있겠죠? 뭐 어쨌거나 이때는 시크릿 가든 패러디를 안 한 방송인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 나타나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BGM으로 자주 등장하기도 했죠. 김범수 씨가 목소리 하나 정말 끝내줍니다. 이제 발보드 차트의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5월 20일에 들려드렸던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우리 지영언니를 댄스 가수에서 발라드의 퀸으로 만들어준 게 바로 이 노래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중에 노래 좀 한다 하는 분들은 또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래방에서 한 번쯤은 꼭 불러봤다. 예, 국민 애창곡이다 말씀드리면서 나른한 오후에 떼창 한번 가봅시다. 백지영의 정말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오후가 되면서 고속도로는 외곽보다는 이제 도심 방향으로 차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옥산 분기점부터 청주 휴게소 또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은 특히 일산 방향으로 판교 분기점 4차로에 화물차 사고가 나면서 성남부터 청계터널까지 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에 판교 방향은 별내 부근 1차로와 4차로에 또 승용차 사고로 가로막혀 주로 3km가량 극심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서정부터 남양주 요금소까지 밀리는데요. 이 정체 시작과 끝 지점에 모두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발생에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매송과 일직 부근 지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7: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4부 시작됐고요. 주말에 많이 듣는 우리 학생 두댕이들 위해서 긁어모은 최신곡들 귓구멍에 쏴 드리러 가봅시다.

이것저것 들을 필요 없이 이것만 들으면 최신 노래 정보, 국내 5대 음원 플랫폼을 싸그리 모아봤습니다. 두 대의 선곡 시스템으로 선별한 뮤직 통합 차트, 두 대 통합 차트. 2026년 5월 둘째 주에는 어떤 곡이 핫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플응 차트 탑10에서 눈에 띈 플레이브의 이 밤을 빌려 말해요 부터 가보겠습니다. 2021년에 나온 10cm의 원곡을 2025년에 플레이브가 리메이크했죠. 추영우 주연의 영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의 콜라보 음원으로 발매됐었습니다. 최근에 플레이브의 컴백 영향으로 플레이브의 다른 곡들도 차트에 줄지어 서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밤을 빌려 말해요도 그 힘을 입어 국내 차트는 물론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도 이름을 올렸다고 하더이다. 플레이브의 순수하고 담백한 보컬이 돋보이는 이 밤을 빌려 말해요. 같이 감상하고 오시죠.

이번 주 핫한 곡을 들려드리는 두 대통합 차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플레이브의 이 밤을 빌려 말해요 듣고 왔습니다. 이 잔잔한 분위기 끌어올려 봐야죠. 각 한 개, 네 개 차트에 10위권에 진입한 플레어 유의 Way to You 그리고 최애나의 캐치 캐치 들어볼게요. 플레어 유라는 이름 두댕이들도 좀 생소하시죠? 곡에 당연한 겁니다. 데뷔한 지 4일밖에 안 된 신생 아이돌이고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즈 투 플래닛의 파생 그룹이라고 합니다. FM4U의 친한 친구에서 스페셜 DJ도 했던 최리부 강우진 씨가 멤버고요. 데뷔곡이 바로 Way to You입니다. 데뷔 첫날부터 앨범 10만 장 판매 우와 헌 차트에서 1위까지 했다는데 어떤 노래인지 두댕이들도 한번 알아가 보자고요. 그래도 요건 좀 익숙하실 거예요. 최애나의 캐치캐치. 요새 야구 시즌인데다가 제목도 캐치캐치라 그런지 치어리더들의 단골 응원송으로 자리를 잡았죠. 치어리더가 된 이준 씨도 야구장에서 캐치캐치를 춘 게 엄청 화제가 됐는데 그 덕분에 6퀴즈까지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예나 씨가 여러 사람 정말 많이 먹여 살렸네요. 이준 씨가 밥 한 끼 사줘야겠어 이러다가. 앙증맞고 귀여운 매력의 소유자들 플레어 위의 Way to You 그리고 최애나의 캐치캐치 바로 갈게요.

플레어 유의 Way to You 그리고 최애나의 캐치캐치 이어서 곤충 차트 20위권에 이름을 올린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하루에 하루만 더 듣고 왔습니다. 투바투가 데뷔 7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죠. 투바투의 효자곡이 됐다 이 말씀이 옵시다. 이번 곡은 챌린지도 입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일명 물고문 챌린지, 물이 챌린지로 물을 맞으면서 하루에 하루만 더 열창하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저랑 또 인연이 있는 우리 뮤즈 오빠, 유세윤 오빠도 여기에 숟가락을 또 얹었더라고요. 참 재밌게 살아 이 오빠들 요즘에. 그 뮤지 오빠 요즘 맨날 인별그램 보면 맨날 DJ 하는 거 그거 올리던데. 아 참 대단해요. 남자들 참 재밌게 살아. 두 개의 차트 20위권에 안착한 화사의 So Cute도 챌린지가 핫했죠. 화사 씨가 가방을 열 때 그 안에서 아주 귀여운 포즈를 취하면 되는 건데요. 라이즈의 성찬 씨가 참여한 영상은 천만 뷰. 마동석 씨가 나온 건 약 1600만 뷰 달았다고 합니다. 우와. 아, 이거 할 거. 지나가서 챌린지 지나간 거야? 지금 하면 늦은 거. 하루에 하루만 더 나에게 말미를 주셔. 나에게 시간을 좀 주셔. 아, 나 이렇게 핫한지 몰랐네. 자, 뭐든 간에 했다 하면 핫해지는 그녀. 화사의 So Cute 띄워드릴게요.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 성공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0: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9: 1일 1짬뽕 오케이?
1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에

0: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2: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두 대통합 차트 함께 달려봤고요. 마지막 곡으로 한계 차트 탑10에 자리한 에스파 피처링 G드래곤의 WDA 들려드릴게요. 에스파의 정규 2집 선공개곡이고요. 노래가 나오기 전부터 G드래곤이 피처링한다는 소식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쇠맛보다 더 강렬한 피맛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자, 끝곡으로 에스파 피처링 G드래곤의 WDA 들려드리면서 끝인사 드릴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It is what it is, devil like who she's a whole different animal. Got the beast on leash to the net, none tease, she's a whole different animal. Body on the hit, to took it jumping on, but the white trying to glitch. Crash, put a false got me. Whole different animal. She a whole different animal, different animal, whole different animal.

0: different animal.
1: Shield dragon, baby.
2: Five in the hole, what the whiplash. Living on a whole nother level, just. Why aren't you girls different anymore? I'ma get it done, more different Digimon.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4: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봉합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0: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빛터널 공원. 기차가 다니던 옛 터널을 공원으로 바꾼 곳인데요. 터널 벽과 천장이 LED 벽으로 빛으로 가득 채워져 걷는 내내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요. 특히 밤에 가면 분위기가 더 살아나 밤 산책하기 좋다고 하네요. 빛터널 공원은 터널 안으로 들어선 순간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어느 순간은 깊은 바닥 속 고래가 지나가고 어느 순간은 별자리와 행성이 가득한 우주가 펼쳐집니다. 걷는 동안 영상과 조명이 계속 바뀌어 짧은 터널인데도 지루할 틈이 없고요. 터널을 빠져나오면 남한강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지는데 그 순간도 꽤 근사하다고 하네요. 터널 하나 지났을 뿐인데 꽤 많은 풍경을 보고 나오겠네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에시드 하우스 킹스의 Say Yes If You Love Me 들으셨습니다. 아주 이 시간에 듣기 굉장히 즐거운 곡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다른 곡들은 어떨지 한번 저도 좀 찾아 들어봐야 되겠어요.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5169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출석합니다 순디라고 출석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7401 쓰시는 분도 순디 출석해요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출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곡 들으면서 또 재밌게 오늘 또 2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가 또 좋은 곡들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2주의 노래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 곡 이외에도 2주의 노래 이외에도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같이 좋은 곡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큐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 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 루베리.
5: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 리버마켓에서 열리는 케이블 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4: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 루베리.
5: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6: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7: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2488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이문세 피처링 잔나비 김윤희의 길을 걷다 보면 들으셨어요. 아 우리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문세 DJ 뭐 좀 하려다 보면 끝나는 방송 하시는 아침에 11시에 하시잖아요. 아 참 그 11시에 저도 이제 종종 듣는데 음악이 너무 좋죠.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좋은 음악. 이 제가 그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PD 분한테 들었는데 항상 전날에 회의를 한대요. 내일 어떤 곡을 틀지 다 같이 들어보고 이걸 또 이렇게 한 시간이니까 곡이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 정성스럽게 방송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야 정말 배운 점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한 우리 이문세 씨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4803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퇴근 시간에 듣는 순디 목소리도 좋지만 주말 이 시간에 커피 한 잔과 함께 듣는 순디 목소리가 다섯 배는 더 좋아요. 봄에서 여름으로 변하는 지금 계절도 좋고 와나 음악도 좋고 더할 나위 없는 주말 오후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좋은 음악 듣는 것도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듣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퇴근하면서 이제 집에 가는구나라는 좋은 기분 느끼면서 듣는 것도 좋으신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좋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노래 하나 더 듣죠. 베이빌론의 노래입니다. 풍선껌.

베이빌론의 풍선껌에 이어서 화사의 So Cute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0605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가 재회했어요. 대천 해수욕장 가서 다시 사랑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잘해라 우재희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꼭 말해달라고. 우재희님 잘하세요. 아 그래도 또 이제 대천 해수욕장 가가지고 또 아 탁 바닷가에서 또 사랑을 또 확인하셨군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헤어졌다가 만나면은 이게 또 다시 똑같은 이유로 싸우게 되거든요.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오래오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5월 5일에 발매한 따끈따끈한 노래인데요. 야, 롤링스톤즈가 아직도 이렇게 정정하게 음악을 또 발매를 했군요. 정말 기대됩니다. 5월 5일에 발매한 싱글, 또 롤링스톤즈의 In the Stars 틀어드리고 저는 2부, 2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지금 고속도로 정체는 심하지 않은데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남양주요금소 1차로 승용차 사고 여파로 서종부터 사고 지점까지 무려 12km 길게 밀리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도 창원 방향으로 감곡 부근 1차로 사고 나면서 여주 분기점부터 감곡까지 정체입니다. 지금 충청권 중에서는 논산 천안고속도로 정체가 가장 심합니다. 천안 쪽으로 정안 휴게소부터 남풍새까지 가는데 16km가량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옥산 하이패스부터 청주 휴게소까지 밀리고 그 밖에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서평택부터 화성 휴게소 구간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시대와 장르 편식 없이 음악 얘기를 나눠보는 2주의 노래 시간입니다. 조아름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잘 지내셨죠?
1: 네.
0: 참 요즘 날씨도 좋고 봄에 정말 좋은 곡들이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정말 조아름 작가가 선곡한 좋은 곡들이 네. 참 많이 나오는데 이제 완벽한 하루도 지금 1년하고도 한참이 지났어요.
1: 한참.
0: 도대체 이 많은 곡들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어디서 이런 선곡의 아이디어를 2주의 노래도 그렇지만 네, 평소에
1: 네,
0: 어디서 이렇게 이 많은 곡들이 나오나요?
1: 정말 잘 때 빼고는
0: 계속 음악을
1: 네 계속 음악을 찾고 듣고 해요.
0: 정말 축복받은 직업입니다.
1: 네? 이게 정말 축복이긴 한데요.
0: 네, 맞아요. 네. 네. 정말 힘들 거라는 건 정말 알지만 네. 저는 음악을 듣기만 하는 직업을 갖고 싶었어요.
1: 근데 저는 만드는 직업이 너무 부럽거든요.
0: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든데 네. 저는 그냥 만들어진 것 듣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1: 근데 그 저처럼 이렇게 선곡하거나 이제 큐레이션 하는 분들은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야 이걸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이걸 무대에서 연주할 때 그 희열은 어떨까? 이런 상상을 그렇죠. 하는데 실제로 늘 느끼시잖아요.
0: 그렇죠. 네. 너무너무 힘들어요. 만드는 거는 정말 이렇게 좋은 곡들이 많잖아요. 세상에는. 네. 그거를 정말 계속 들어도 누가 이렇게 제가 생활할 수 있는 네. 어떤 자금을 저한테 준다면은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DJ라는 직업이 너무 좋아요.
1: 네. 근데 저도 뭐 연주의 희열에는 정말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 평소에 뭐 오프닝 곡 딱 틀었을 때 그 상순 DJ님이 좋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청취자분들이 오늘 이 곡 그렇죠. 너무 좋다. 이 뒤에 이 곡 진짜 환상이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주시면 저는 거기서 희열을 느껴요.
0: 그렇죠. 네. 맞아요. 참 근데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곡들이 정말 좋고 이 순서도 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즐겁게 네. 이렇게 진행을 하러 오는 것 같아요.
1: 네, 제가 밥 먹을 때도 늘 들으면서 고민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참, 이 우리 조아름 작가 덕분에 여러분들이 정말

0: 씨가 호강하시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1: 아, 저도 행복합니다.
0: 자, 오늘 2주의 노래 어떤 곡으로 또 시작할까요?
1: 네, 완벽한 하루를 평일에도 좀 들어보신 분들은 네. 3부 첫 곡에 나오는 곡들이 좀 반가운 곡이 많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0: 맞아요.
1: 옛날 곡인데 아 맞다 이 곡 들어봤는데 지금 들려드릴 곡도 그런 곡 중에 하나인데요.
0: 아, 익숙한 그러니까, 곡이군요.
1: 네, 들으면 아는데 가수 이름 기억 안 나고 제목도 도무지 기억 안 나. 그런 곡 중에 하나예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1: 이 곡을
0: 이거 그러면은 네. 이거를 곡을 먼저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1: 근데 네. 제가 지금 제목이랑 가수 이름 말씀드려도 네. 아마 3분 뒤에 잊어버리실 겁니다.
0: 아, 그래요? 네. 한번 누군가요?
1: 나탈리 임브룰리아.
0: 아, 톤이군요.
1: 네, 톤입니다. 네, 나탈리 임브룰리아가 호주의 가수 겸 배우인데 네네. 이분이 이름을 스펠링을 보시면 네. 뭔가 중간에 G가 있는데 G 소리도 안 나고 무음이 있고
0: 임브룰리아.
1: 임브룰리아.
0: 임브룰리아.
1: 네, 임브룰리아가 아니고 임브룰리아입니다. 그래서 그냥 딱 보면은 뭔가 눈에 확 안 들어와요.
0: 맞아요.
1: 그래서 다들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0: 항상 저도 그냥 나탈리 임브룰리아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G 발음을 안 하는군요.
1: 네, 안 합니다. 이분이 이 노래를 이제 톤이라는 노래를 90년대 후반에 내서
0: 정말 끝내줬죠.
1: 네, 네 98년 5월 이맘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원곡은 덴마크 곡이에요.
0: 아, 그래요? 원곡이 네, 있었어요?
1: 있었어요.
0: 아, 좀 몰랐네.
1: 네, 덴마크의 이제 여성 가수 리스 차렌센이라는 분이 네. 발표를 했는데 이걸 쓴 사람들은 영국, 미국 작곡가들이에요.
0: 아, 그래요? 참 네. 복잡하네요.
1: 복잡하죠. 그래서 영미 작곡가들이 써서 덴마크 가수한테 줬다가 이분들이 다시 자기들 밴드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영어 가사를 써서 톤이라고 바꿨어요.
0: 아, 근데 이 음악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정말 약간 영국의 네.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유행했던 네. 약간 록 팝 그런
1: 네,
0: 느낌.
1: 팝락의 느낌이 네,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팝락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작곡가 중에 한 명이 나탈리 임브룰리아 데뷔 앨범을 작업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썼던 곡 중에 요거 있는데 한번 불러볼래? 하고 준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 노래가 나탈리한테 가게 됐고 정말 유명해지게 된 버전도 이 버전입니다.
0: 그 처음에 그 기타 소리가
1: 네, 자랑자랑하죠.
0: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아마 좀 밴드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들이나 밴드를 하는 네. 그런 음악인들이 굉장히 노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커버도 좀 많이 했을 맞아요. 것 같아요. 학생들이.
0: 네.
1: 근데 이제 톤이 찢어졌다, 찢어진다 뭐 이런 뜻인데 노래는 밝은데요. 찢어지면 뭐가 찢어지겠어요. 마음이 찢어지죠.
0: 아, 그렇군요.
1: 네. 완벽한 사람을 만났다 생각했어요. 주인공이.
0: 사랑 노래네요.
1: 네. 네. 내가 이 남자가 정말 따스하고 뭔가 우아하고 우리 순디님 같은 그런 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보니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0: 그렇군요.
1: 내 마음도 찢어지고 하늘을 보니 하늘도 찢어졌더라.
0: 아, 정말
1: 그런 노래입니다.
0: 그런 노래인데 이렇게 상큼하게.
1: 그렇죠. 정말 상큼하게.
0: 맞아요.
1: 그래서 이 곡을 쓴 작곡가 중에 한 명이 PL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분이 또 한 9년 10년 뒤에 히트곡 하나 만들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이제 계속 작곡가로 작업을 하다가 영국 아티스트인데요. 네. 픽실랏이라는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0: 픽실랏.
1: 네, 이분이 이제 영국이니까 픽실롯이라고 부르긴 하겠죠.
0: 네.
1: 픽실롯의 노래 중에 마마두라는 노래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면 뭐 알겠는데?
0: 아, 그래요?
1: 네, 이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그런 식의 데뷔곡의 좀 히트곡 이런 곡들이 좀 강하고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알만한 이 두 곡을 또 같이 이어서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0: 나탈리 임브룰리아.
1: 네, 임브룰리아.
0: 네, 톤 네. 그리고 픽실랏의 마마두.
1: 네.
0: 이렇게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0: 나탈리 임브룰리아의 톤 들으셨고요. 그 뒤로 픽실랏의 마마두 이렇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1: 네.
0: 두 곡 다 참 듣기가 편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막 그 어떤 히트곡의 조건이
1: 네.
0: 단순하고 편하고 딱 들으면은 뭔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1: 그렇죠. 후렴이 확실하고.
0: 그런 네. 아주 굉장히 음악을 잘하는 네. 곡을 잘 만드는 작곡가네요.
1: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브라이언 아담스와 단짝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0: 그렇군요.
1: 앨범도 많이 작업을 했고 특히 이제 마마두 같은 경우는 네. 부제가 어오 이거거든요. 이제 후렴 들어보셨으니까 네. 왜 이게 붙는지 아시겠죠?
0: 그러네요.
1: 근데 마마두는 뭘까? 이 픽실럿이 어릴 때 이거 발표했을 때도 18살이긴 했는데 엄마 몰래 이제 밖에 밤에 나가가지고 놀고 네네. 이런 거 몇 번 했대요.
0: 네네.
1: 근데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엄마가 엄마가 알면 뭐라고 하실까. 살짝 걱정하는 마음을 비밀입니다. 비밀.
0: 아
1: 네.
0: 그렇군요.
1: 네.
0: 다들 뭐 그렇죠.
1: 그렇죠.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0: 다들 뭐 네. 그런 경험 있죠.
1: 네.
0: 자 이렇게 두 곡 잘 들었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스마트하게 달리고
5: 기름값 걱정 날리고
4: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5: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4: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5: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4: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6: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8: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9: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2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2: 네. 픽실럿의 마마두 좀 전에 들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몰래 밤에 나가서 놀고 들킬까 봐 조마조마 하는 비밀을 갖고 있는 10대 10대 친구의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그 사실 부모님에 대한 비밀에 관한 노래는 뭐 많죠.
1: 그렇죠.
2: 네, 청소년들이 다 겪는 일이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도 그런 비밀에 관한 노래인데요. 이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부모님께 알리고 싶은 거예요.
1: 그래요?
2: 네.
1: 어떤 비밀을 알리고 싶을까요?
2: 우울한 마음이 있고 힘든데 이거를 옆에서 친구가 보면서 야, 다 겪는 거고 나도 겪었어. 내가 너네 엄마한테 얘기해 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정말 필요한 노래. 네, 그런 노래입니다.
1: 아무래도 이제 도움을 좀 어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제목이 쉬워요. Call your mom. 내가 너네 엄마한테 전화해줄게. 이거고요. 네네. 가수는 노아 칸이라는 가수인데 이분이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1: 그래요?
2: 네, 일단 그래미 신인상에 올랐던 싱어송라이터고 미국 분인데 포크팝 하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 노아 칸이라는 이름을 기억해두시면 언젠가 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2: 네, 네. 그래서 같이 부른 분이 리지 맥켈파인이라고 인디팝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 완벽한 하루에서도 몇 번 들려드렸던데 싱어송라이터인데요. 같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차분한데 좀 우울하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는 곡이기도 해요. 네. 실제로 이제 이 노아 칸이 겪었던 일이라고도 합니다.
1: 뭔가 이렇게 어른들의 도움을 사실은 자기 부모님한테 선뜻 말하지 못하는 그게 있어요.
2: 그쵸.
1: 그런 심리가. 그래서 이 친구가 옆에서 내가 얘기해 줄게. 뭐 이런 느낌의 도와주려는 그런 느낌의 노래인 것 같아요.
2: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1: 그렇죠.
2: 왜냐하면 본인이 말을 못하는 걸 옆에서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의 곡이기도 하고
1: 그러네요.
2: 실제로 좀 우울하다 싶은 분들한테 이 노래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1: 노아 칸 그리고 리지 맥갈파인의 Call Your Mom. 이 곡 2부 끝곡으로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 돌아올 거죠?
1: 네. 돌아와야죠.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토요일의 코너 2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3부 첫 곡 아주 뭐 네. 항상 그래왔듯이 익숙한 노래가 또 네. 나왔어요.
1: 역시나 아, 3부 첫 곡은
0: 너무 네, 좋습니다.
1: 좋아하실 네. 곡으로 골랐고요.
0: 소개해 주시죠.
1: 블러의 Girls and Boys.
0: 네네. 네,
1: 많이들 좋아하실 거예요.
0: 참 재밌는 노래예요.
1: 네. 블러 멤버들이 이 곡을 94년에 발표를 했는데 네네. 94년에 3집을 냈거든요. 파크라이프라는 앨범인데요. 네. 이 앨범으로 첫 1위를 했어요. 영국에서.
0: 아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블러라는 밴드가 영국 내에서도 입지가 다져지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도 조금씩 이런 밴드가 있구나라고 이제 사랑받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앨범.
0: 그렇군요.
1: 네. 사실 이 Girls and Boys가 들으면 그냥 살짝 몸도 흔들게 되고
0: 네네.
1: 뭔가 기분도 좋고 뭔가
0: 맞아요.
1: 들뜨게 만들잖아요. 근데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그냥 남녀가 즐겁게 섞여서 노는 모습들을 보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90년대 노래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90년대 사랑은 뭔가 편집진적인데 그래도 기회를 한번 잡아봐라. 나는 남자를 찾는 여자를 찾는다. 이러면서 남자를 찾는 여자를 내가 찾는다고. 주인공이 남자니까.
0: 남자니까.
1: 남자를 원하는 여자를 찾는다. 그러면서 이제 거리는 정글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다들 즐겁게 좀 사랑을 합시다. 이런 내용이고요. 블러 멤버들이 스페인인가 어딘가로 휴가를 갔다가
0: 네.
1: 댄스 클럽에 갔대요. 네, 좀 촌스러운 느낌의 올드 스쿨의 그런 느낌의 이제 댄스 클럽에 가서 사람들 이제 막 둘러보니까 뭔가 다들 너무 삼삼오오 즐겁게 네. 섞여서 노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0: 네네.
1: 그거를 보면서 이 노래를 썼습니다.
0: 네. 또 그런 데 가면 또 이제 서로
1: 네.
0: 이성을 찾기 위해서
1: 네.
0: 눈에 이렇게 불을 켜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1: 네. 저도 딱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네. 이 Girls and Boys 노래를 들어보면 뭔가 몸 흔들면서 주변 물색하기 좋아요.
0: 그렇죠.
1: 굉장히 빠른 비트가 아니거든요.
0: 그러려고 거기에 간 거. 그래서 약간 네. 그런 약간 좀 촌스러운 디스코텍
1: 맞아요.
0: 같은 분위기의 음악도 네. 사실 그런 리듬이에요.
1: 맞아요.
0: 약간
1: 그래서
0: 촌스러운 네. 듯한.
1: 맞아요. 그래서 그 80년대 신스팝이랑 그 70-80년대 디스코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0: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다시 새롭게 들리네요. 네. 역시.
1: 물색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0: 역시 이 저는 좀 물색하면 안 되죠.
1: 네.
0: 자, 어쨌든 블러의 Girls and Boys 잘 들었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2주의 노래 이어가겠습니다.

0: 한계를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0: 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6: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6: 방탄 꼭지 방탄 꼭지.
8: 아직 한 번 남았다.
6: 방탄 꼭지 방탄 꼭지.
9: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2주의 노래 조아림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네. 첫 곡으로 블러의 노래를 들려드렸잖아요. 네. 사실 이 노래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랑을 받는 곡이긴 한데 네네. 블러라는 밴드가 당시 미국까지 소문은 났어요. 네. 이 앨범 내고. 근데 미국에서 빵 뜨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 네. 미국의 굉장한 신인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0: 그렇군요.
1: 그 90년대 중심에 있던 신인의 네.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누군가요?
1: 네, Hootie and the Blowfish.
0: 아, 그래요?
1: 네. 이 팀이 이제 90년대 중반, 94년 때 데뷔를 했고요. 첫 앨범에서 정말 많은 히트곡이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 한 곡이 Let Her Cry라는 곡인데 이게 이제 여자를 울린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냐면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네. 마음은 좀 아픈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막대하는 거죠. 근데 아내는 가정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남편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술을 마셔서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지만 내가 또 당장 술을 끊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자신한테 얘기합니다. 여자 보내줘 그냥. 네, 그런 내용이에요.
0: 아 이분들 이혼... 이혼 숙녀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1: 아마 BGM으로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쓰이지 않았을까요?
0: 제가 화요일마다 이제 네. 방송이 끝나면은 우리 이호선 상담가님을 네. 만나거든요.
1: 그분께
0: 꼭 이분들 상담을 좀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노래니까
1: 네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뭐 그런 가정이 많았다 어떻다 이런 건 제가 모르지만 뭔가 이 노래가 스며드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노래가 정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0: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1: 네네.

0: 후티 앤 더 블로우피쉬의 Let Her Cry 들으셨습니다. 참 블러도 그렇고 네. 이 90년대에는 정말 이 곡을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건
1: 네.
0: 락의 전성

0: 락이었어요.
1: 좋은 시절이었죠.
0: 정말 모든 네. 인기 있는 음악이란 건 다 락이었어요. 참 좋았습니다 그때. 아니 뭐 지금도 물론 좋지만 네. 그때는 참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1: 분위기가 조금 달랐죠.
0: 맞아요. 네. 막 많은 장르가 있었을 텐데 그때도 네. 어쨌든 이 곡도 굉장히 좋네요.
1: 네.
0: 이제 오늘 가져온 마지막 곡들 네. 차례인가요?
1: 마지막 곡도 락인데요. 네. 저는 계속 락 붐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네. 작년부터.
1: 네, 계속. 지금 한 20년째 락 붐이 오고는 있어요. 어디서 오는지 너무 오래 걸리는데.
0: 네. 어떤 곡인가요?
1: 네, 문 없는 집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의
0: 그러네요.
1: 밴드인데요. 네. 2018년에 결성을 한 4인조고요.
0: 네.
1: 작곡 동아리.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 축제 가려고 짰다가 네. 쭉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1: 이 팀이 앨범 욕심이 좀 많아요. 부지런히 네. 내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10곡짜리 정규앨범 냈고 이번에 또 났어요. 그래서
0: 정말.
1: 파트 1, 2로 해가지고 앨범을 두 장을 연달아 낸 건데 네. 처음 앨범은 좀 촉촉한 느낌이 감성적인 느낌이 있다면
0: 네.
1: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미래 컴플렉스 파트 2라는 앨범인데요. 이 앨범은 좀 드라이한 느낌. 뭐랄까 공연을 준비하면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 이 팀의 공연을 보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는 네, 그런 감성을 주는
0: 좋습니다.
1: 노래입니다. 그래서 베이비라는 네.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메시지는 이거예요. 아이처럼 이유 없이 안아줘. 이겁니다.
0: 젊을 때 네.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이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문 없는 집에 베이비 들으셨습니다. 아주 굉장히 뭔가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네. 그런 밴드. 밴드가 아니면 또 할 수 없는
1: 그쵸.
0: 그런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네요. 아, 공연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1: 네, 요즘에 좀 활동

0: 활동을 많이 하려고 여기저기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 팀이긴 하거든요.
1: 네.
0: 좀 지켜보시면 공연도 네. 아마 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이제 이런 밴드 사운드가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네. 들렸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베이비 이 곡 문 없는 집의 노래가 마음에 드시면은 공연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네.
1: 그래야지 이제 밴드가 활성화가 되니까요.
0: 네.
1: 자 어쨌든 오늘 너무 좋은 곡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노래 또 부탁드릴게요.
0: 네. 열심히 밥 먹으면서 들어보고.
1: 잠도 자면 안 돼요.
0: 잠잘 때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저는 잠깐 보내드리면서 고수정 님이 신청해 주신 김영중의 그녀가 웃잖아 들어드리고 저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0: 고맙습니다.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0: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국 탁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0: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이제 저녁 시간대가 돼가는데요. 요즘 해가 부쩍 길어진 데다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지금도 서울의 기온 28도, 대구 32도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여름처럼 습도가 높은 건 아니라서 그늘에서는 좀 더위가 한결 덜한데요. 일단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31도, 대구 33도, 경북 경산 34도의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 전국에 비가 온 뒤에야 한풀 꺾일 전망이니까 한낮에 무리한 바깥 활동은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정체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부터 청주 휴게소, 안성과 달래내 부근 포함해 총 20km 이어지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서정부터 남양주 요금소까지 서울 쪽 어렵습니다. 박소영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929년 오늘 5월 16일은 제1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벌써 98회째 이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영화 시상식인데요.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지만 전쟁 무성 영화 날개가 첫 작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카데미 트로피는 수상자가 판매를 원할 경우 규정상 아카데미 위원회에만 대팔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수상자가 트로피를 위원회에 대팔 때 가격은 1달러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오, 판매를 원하는 수상자가 있었을까요? 있었으니까 뭔가 이런 거를 만들지 않았나요? 왜 팔려고 그랬을까요? 정말 생기가 힘들었을까요? 근데 가격이 1달러? 이거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격이 1달러라는 팔지 말라 말아라. 이거 팔아봤자 소용도 없고 그냥 기념으로 갖고 있어. 아니면 버려라. 이런 느낌이에요. 1달러는. 에이, 그래도 1달러. 뭐 어떤 의미 있게 1달러.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왜 이걸 대팔어? 그냥 버려. 우리가 네가 우리한테 이걸 다시 되팔아 봤자 난 우리는 1달러 이상은 줄 수가 없어. 아, 이런 느낌이에요.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면은 뭐 그냥 가지고 있겠죠. 5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 가격 1달러. 트로피에 약간 금 들어 있지 않나요? 없나요? 모르겠습니다. 금이 들어 있으면 1달러는 좀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저는 5로 오늘 찍어보겠습니다. 아카데미 수상자가 아카데미 수상한 트로피를 위원회에 대팔 때 가격은 1달러다. 5X.

상승 퀴즈에 이어서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Money for Nothing 들으셨습니다. 정말 이 마크 노플러의 이 기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도 참 들어도 너무너무 잘 친다. 손가락으로 탁탁 튕기는 게. 오늘 상승 퀴즈 문제가 수상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자가 트로피를 되팔 때 위원회에만 되팔 수가 있고요. 위원회에 되팔 때 가격은 1달러다. 마지막 5도 틀리면 X였잖아요. 돈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노래를 선곡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 위원회에만 되팔 수 있다. 그러니까 니네는 위원회에만 되팔 수 있는데 팔려고 해도 우리는 1달러 이상은 쳐줄 수 없어. 그러니까 팔지 말아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로 선택을 했습니다. 팔려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약간 그럴 수 있겠네. 유족들이 그걸 또 집에 계속 놔두기도 뭐하고 그럼 팔려고 하는데 딴 데서 팔면 또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어떤 배우나 다른 감독한테 이거 좀 내가 하나 줄까? 이러면서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또 이런 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한번 알아보죠. 정답은 바로 5입니다. 그래요.

아카데미 수상자가 트로피를 위원회에 되팔 때 가격은 1달러가 맞습니다. 사실상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한 규정인데요. 트로피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하는 걸 막고 오스카의 명예와 가치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 규정은 1950년 이후 받은 모든 트로피에 적용되며 수상자 역시 이에 동의해야만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1950년 이전에 수여된 트로피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경매에서 수억 원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은 1929년에 이제 아카데미상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 20년 정도 그 사이 받은 사람들은 논았네요. 야, 아 정말 그래요. 그래도 이 어떤 명예를 가지고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죠. 이런 규정은 사실은 잘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이 유족들이 사실 그걸로 생계가 이어나갈 수 있으면 또 그것도 괜찮은데 너무 이렇게 빡빡한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뭐 그들 사정이니까 저는 뭐 아카데미상에 뭐 받을 일도 없고 뭐 팔든 팔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미로 이렇게 장순 퀴즈에서 풀어봤습니다. 아, 오늘 또 맞추니까 또 기분은 좋네요. 자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6682 쓰시는 분이 유나의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뭐 이건 뭐 어떤 뜻인가요? 유나의 노래 듣죠. 나는 계획이 있다.

0: 윤하의 나는 계획이 있다 에 이어서 1415의 I am blue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3518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외할아버지랑 원주 나들이 갔다가 대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또 나들이 갔다가 오시면서 상승 퀴즈 풀으셨죠? 맞추셨는지 모르겠네요. 외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상승 퀴즈 풀면서 운전하시고 오시면은 뭐 즐거울 것 같아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8849 쓰시는 분. 엄마 아빠랑 오랜만에 드라이브 나왔다가 이제 다시 들어가고 있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아, 주말에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또 어디 놀러 갔다가 오시면서 많이 들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2: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7: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6: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0: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1: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5: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6: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한식대가 권사부 순댓국에서 찐 사골육수 순댓국을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7288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달달한 탄수화물이 너무 땡기는 오늘이네요. 아, 배고프시죠. 도넛을 먹을지 꽈배기를 먹을지 왕 고민 중입니다.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이거 말고 저녁 드셔야죠. 저녁 오늘 탄수화물을 쌀로 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먹으면 저녁 많이 못 먹으니까 저녁 메뉴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뭐 사정이 안 되면 꽈배기 드세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젠지 작가가 아주 꽈배기 먹으라는 말에 아주 한박 웃음을 짓고 있네요. 꽈배기 먹고 싶은가 봐요. 자, 오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텔레플라이의 메아리 들려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이, 그리고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골프 좀 쳐봤다는 사람이 말합니다. 아, 장타는 쇼잉이고 퍼팅이 진짜야. 비거리? 아유, 보기에는 시원해서 감탄을 부르지만 18홀 다 돌고 난 뒤 스코어 카드를 보면 아유, 정말 실속 없는 게 장타 자랑이야. 야구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어쩌다 드문드문 홈런 타자보다 정교한 안타 제조기를 선호합니다. 하기사 농구에서도 불안정한 3점 슛을 더러 잘 쏘는 선수보다 백발백중 덩크슛 잘 넣는 선수가 감독에게 더 예쁨을 받을 것 같습니다. 호쾌한 장타는 성공률이 낮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뻥뻥 멀리 드높이 가슴 웅대하게 큰 뜻을 펼치려 나서고 싶지만 오늘도 착실하게 소소한 일상 지키기에 매진합니다. 아, 거리 조절, 속도 조절, 강약 조절.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조절해야 할 것들이 꽤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효율까지 조절해가며 잘 쉬려 합니다. 자, 5월 16일 토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네, 로라 브레니건 셀프 컨트롤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일단 뭐 자기 자신부터 잘 감정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제일 힘듭니다. 사실 셀프 컨트롤이 제일 힘들어요. 네. 우리 같은 특히 범인들은 힘듭니다. 자, 로라 브레니건의 셀프 컨트롤 첫 곡으로 들었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 아이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라이트하우스 패밀리 하이 들었습니다. 3543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아, 이 음악 될까에 경상도에서 보내셨나요? 오, 됩니다. 예. 경상도 사투리로 대답하려고 했는데 사투리가 안 돼가지고요. 예. 자, 라이트하우스 패밀리 하이. 이번에는 홍경화 씨가 청해 주신 음악. 예. 다이나 킹, Shy Guy.

도넛 서머 배드걸스 들었습니다. 438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한때 왜 저 나쁜 남자 신드롬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상하게 나쁜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다. 그러니까 막 친절하고 막 자상하고 잘해주는 남자보다 뭔가 그냥 틱틱거리고 뭐 무뚝뚝한 이런 남자.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남자들도 이 나쁜 여자들에게 끌리는 게 있나요? 그럼 거꾸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예, 저는 저한테 틱틱거리면 저는 됐어 뭐 이런. 도나 서머 Bad Girls 고맙습니다. 4384번 앞에 들으신 음악은 다이애나 킹의 Shy Guy였고요. 아 저는 진짜 Shy Guy였어요. 지금 방송 들으시다가 완전 빵 터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저 Shy Guy 맞습니다. 저 부끄러움이 많고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요즘 약간 뻔뻔해진 게 있긴 합니다만 원래 제 이 본성은 샤이가입니다. 네. 자, 5400번입니다. 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도 신청곡 넣어둘게요. 저번 신청곡은 어디까지 떠내려갔을까요? 그래? 태평양? 네. 아니, 근데 이 번호가 굉장히 낯이 익은데 신청곡 여러 번 보내드렸을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오. 아무튼 뭐 펄프의 음악입니다. 디스코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집회

0: 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0: 시각이 저녁 7시 30분대로 늦춰지면서 저녁 시간대 야외에서 즐기는 인파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체도 늦게 풀리는 편인데 오늘은 특히 서울 시내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여파로 통제되는 구간이 많아서 매우 혼잡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 6시 15분부터 연등 행렬이 동국대를 출발했습니다. 흥인지문 지나 종로와 조계사까지 양방향 전차로 통제될 예정이고요. 이 밖에도 포시즌스 호텔부터 대한문 지나 광화문 교차로 구간도 집회 여파로 두 개 차로가 통제돼 극심한 정체입니다. 그 밖에는 수도권 제1순환선 성남부터 청계터널, 시흥부터 중동까지 일산 쪽으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박소영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보이존의 노메르 와 들었습니다. 001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전주에 여행 다녀오셨대요. 감사합니다. 네. 0017번 보이존의 노메르 와. 이번에는 6599번으로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이 이 노래를 신청할 수가 있네. 오호. 아니, 기특해서요, 예. 이제 뭐 최근에 영화에도 삽입되고 그래서 들은 분들도 많죠. 예. 자, 10cc. I'm not in love.

0: 포리너의 현장 노래 I wanna know what love is 들었습니다. 예. 5460번으로 예. 이 루그램하고 믹 존슨가 예, 이 두 분을 제가 30년 전에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근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예. 아 그런 자료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때 스튜디오에서 어쿠스틱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셨거든요. 이 노래 그것도 남아있으면 좋을 텐데. 아이 참. 포리너의 I wanna know what love is. 5460번입니다. 여자친구랑 같이 듣고 싶다고. 고맙습니다. 자, 앞에 들으신 음악은 10cc의 I'm not in love였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이렇게 솔직히 넣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쉬게 Good Times. 심주에 쉬고 왔습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2: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 통증, 삼킴 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1: 061-241-8800.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번 주 미국 싱글 차트 1위 엘라 랭리의 Choosing Texas 들었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0: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스마트하게 달리고
4: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4: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4: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5: 알쏘! 좋다!
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5: 얼쑤 신난다.
6: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전주현 씨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네. 엘라 랭리의 추진 텍사스가 지금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7: 그러게요.
8: 뮤직비디오에도 좀 스타들이 나옵니다. 옐로스톤의 배우고 싱어송라이터인 루크 그라임스가 출연을 하고 네. 리즈 위더스푼의 딸인 에이바 필립이 주인공으로 출연을 해요. 오. 그리고 이 곡을 공동 작곡한 미란다 램버트도 얼굴을 비추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른 스타들이 궁금하시면 뮤직비디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 예.
8: 자, 이번 주 10위, 지난주 18위였는데 테임 임팔라 앤 제니의 드라큘라가 8계단 상승하면서 탑10 안에 지금 처음 진입을 했습니다. 테임 임팔라랑 제니 모두에게 싱글 차트에서는 첫 번째 탑10 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니 씨가 그 로제 씨에 이어서 블랙핑크 멤버 중에 솔로로서 싱글 차트 탑10에 진입한 두 번째 가수가 됐습니다.
7: 아, 그러네요. 네. 자, 미국 싱글 차트 10위입니다. 테임 임팔라 앤 제니 드라큘라.

0: 이번 주 미국 싱글 차트 10위 테이민 팔라 앤 제니의 드라큘라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9위는 지난주 10위였는데요. 켈라니의 폴디드가 한 계단 또 올랐고요. 이번 주 8위는 지난주 7위였습니다. 엘라 랭리 앤 모건 월런의 I Can't Love You Anymore가 한 계단 내려왔고요.
0: 네.
1: 이번 주 7위, 지난주 8위에서 다시 한 계단 올랐는데요. 알렉스 워런입니다. Ordinary.
0: 자, 7위 곡을 듣겠습니다. 알렉스 워런, Ordinary.

0: 네, 미국 싱글 차트 7위 알렉스 워렌 오드너리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6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올리비아 딘의 So Easy to Fall in Love고요. 이번 주 5위, 지난주 2위였는데요. 브루노 마르스의 I Just Might이 세 계단 하락했습니다.
0: 네.
1: 이번 주 4위는 지난주 3위에서 한 계단 내려왔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고요. 이번 주 3위, 지난주 4위였는데요. 올리비아

0: 로드리고의 Drop Dead가 한 계단 올랐습니다.
1: 자, 2위 곡을 발표하기 전에 과거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1963년으로 갑니다. 1963년 이번 주 1위, 지미 소울, If You Wanna Be Happy.

If you wanna be happy, Jimmy Soul. 1963년 이번 주 1위. 자, 1973년 이번 주 1위입니다. Stevie Wonder.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스티비 원더 1973년 이번 주 1위. 자, 1983년 이번 주 1위입니다. 마이클 잭슨 비리.

마이클 잭슨의 Beat It. 1983년 이번 주 1위. 이 기타는 스티브 루카서가 연주를 했고요. 이제부터 에드워드 벤 에일런의 솔로가 나올 겁니다. 1983년 이번 주 1위 마이클 잭슨 미래. 자, 1993년으로 갑니다. 1993년 이번 주 1위 제넷 잭슨 That's the way love goes.

제니 잭슨 That's the way love goes. 1993년 이번 주일이 자 2003년 이번 주일입니다. 션 폴 Get busy.

Sean Paul, Get Busy. 2003년 이번 주 1위. 자, 2013년 이번 주 1위입니다. Macklemore and Ryan Lewis featuring Ray Dalton, Can't Hold Us.

맥클모어 앤 라이언 루이스 피처링 레이 달튼 Can't Hold Us 2013년 이번 주 1위 자 2023년 이번 주 1위입니다 모건 월런 Last Night

모건월런 Last Night 2023년 이번 주 1위. 자 이제 과거로 여행을 끝내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번 주 2위 엘라 랭리 Be Her.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저녁이 됐는데도 낮 동안 지면에 데워진 열기가 여전합니다. 지금 서울 25도, 대구는 아직도 30도 안팎인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1, 2도 더 기온이 올라 한낮에 서울 31도, 대구 33도가 예상되고요. 모레 월요일에는 대구의 낮 기온 34도까지 치솟는 등 특히 영남 지방의 더위가 가장 심하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화요일부터 차차 흐려져

0: 매송과 일직북은 수도권 제일 순환선 성남부터 청계터널까지 밀립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번 주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는 엘라 랭리의 추진 텍사스가 9주째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2: 네.
3: 지금 1위, 2위 다 엘라 랭리의 노래거든요.
2: 그렇죠.
3: 그래서 컨트리 음악을 주로 하는 여성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1, 2위를 동시에 차지한 기록을 세웠는데 이게 컨트리 음악계에서도 흔한 기록이 아닌 게요. 모건 월렛만 이 기록을 작년에 딱 한 번 기록을 했었다고 합니다.
2: 아, 그래요?
3: 네. 자, 영국 싱글 차트 순인데요. 5월 8일 금요일자입니다. 10위가 마이클 잭슨의 빌리 씨, 지난주 22위였는데요. 10계단 상승했습니다.
2: 네.
3: 이번 주 9위, 지난주 8위였는데요. 사라 랄슨의 러쉬 라이프가 한 계단 내려왔고요. 이번 주 8위도 한 계단 하락인데요. 솜버의 홈 레커입니다. 이번 주 7위, 지난주 19위였는데요. 자라 랄슨의 Midnight Sun이 12계단 올라왔고요. 이번 주 6위, 지난주 3위였는데요. 저스틴 비버 피처링 니키 미나쉬의 Beauty and a Beast이 3계단 내려왔습니다.
2: 자, 6위 곡을 듣겠습니다. 저스틴 비버 피처링 니키 미나쉬 Beauty and a Beast.

0: 영국 싱글 차트 6위 저스틴 비버 피처링 니키 미나쉬 뷰티 앤 어 비트였습니다.
1: 이번 주 5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알렉스 워런의 Fever Dream이고요.
0: 네.
1: 이번 주 4위, 지난주 13위였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이 9계단 상승했습니다. 지금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빌리진이 17위예요. 그래서 네.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서 가장 높은 순인데 지금 영국 싱글 차트에서도 지금 높은 순위에 빌리진이 올라 있습니다.
0: 네, 영화 마이클 덕분이죠. 자, 영국 싱글 차트 4위 마이클 잭슨 빌리진.

0: 영국 싱글 차트 4위 마이클 잭슨 빌리 진 들었습니다.
1: 영국 앨범 차트 순인데요. 이번 주 5위는 올리비아 딘의 The Art of Loving이 두 계단 하락했고요.
0: 네.
1: 이번 주 4위 노아 카한의 The Great Divide가 한 주 만에 세 계단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 3위, 3위로 데뷔했는데요. 멜라니 씨의 스웨트입니다. 스파이스 걸스. 바로 그 멤버고요. 데뷔 앨범이 4위까지 올라가면서 그동안 최고 기록이었는데 자기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0: 네.
1: 이번 주 2위는 니캡의 피니언인데요. 아일랜드 출신의 트리오고요. 이번 앨범은 2집입니다. 이번 주 1위, 지난주 14위였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The Essential이 13계단 껑충 뛰었습니다. 이게 2005년에 발표됐던 베스트 앨범인데요. 2009년에 사망한 뒤에 7주 동안 1위를 한 적이 있거든요.
0: 네네.
1: 17년 만에 다시 앨범 차트 정상에 오르면서 8주 1위를 기록했습니다.
0: 자, 영국 앨범 차트 1위, The Essential, 마이클 잭슨. 자,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듣겠습니다. You know, I was wondering, you know, if you could keep on, because the force, it's got a lot of power, and it makes me feel like that.

마이클 잭슨의 The Essential 앨범. 영국 앨범 차트 1위. 이 앨범에서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듣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앨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앨범 차트 탑 10입니다. 10위는 Bad Bunny의 Debut Album As Photos. 9위가 Morgan Wallen One Thing at a Time. 8위는 Olivia Dean의 The Art of Loving. 7위 BTS의 아리랑. 6위는 마이클 잭슨의 넘버 원스입니다. 앨범 차트 5위 마이클 잭슨의 Thriller. 4위는 모건 월런 I'm the Problem. 3위가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Middle Nowhere. 2위는 엘라 랭리 Dandelion. 자, 이번 주 앨범 차트 1위는 노아 칸의 The Great Divide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이 타이틀곡 The Great Divide.

각 부문 차트 1위 보겠습니다. 락 앤 얼터너티브 송 차트는 테이민 팔라 앤 제니의 드라큘라가 1위고요. 어덜트 컨템포러리 차트 알렉스 워렌 오드네리. 팝 에어플레이 1위는 올리비아 딘의 So Easy to Fall in Love. 스트리밍 송 1위 엘라 랭리 Choosing Texas. R&B 힙합 송 차트 브루노 마르스의 I Just Might가 1위입니다. 자, 오늘은 이 노래 듣겠습니다. R&B 힙합 송 차트 1위 브루노 마르스 I Just Might.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영국 싱글 차트 이번 주 3위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Drop Dead가 한 계단 내려왔고요.
10: 네.
11: 2위는 Tame Impala and Jenny의 Dracula가 두 계단 올랐습니다. 이번 주 1위, 지금 10주째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Sam Fender and Olivia Dean의 Rain Me In입니다. 지금 영국 차트에서 남녀 듀오가 부른 싱글 중에 가장 오래 1위를 한 게 리아나랑 제이지의 Umbrella인데 이게 10주 1위를 했거든요. 지금 네. 공동 1위에 올랐으니까 다음 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10: Yeah. 전주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11: 네, 안녕히 계세요.
10: 자, 영국 싱글 차트 1위, Sam Fender and Olivia Dean, Rain Me In.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허한나입니다. 저는 세상 모든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작은 표정 하나까지 신경을 쓰는 성격입니다. 반면 제 남편은 남의 일에 관심도 없고 웬만한 일은 별일 아니라고 넘겨버리죠. 처음엔 그 무심함에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큰일이 닥쳤을 때 호들갑 떨지 않는 남편 덕분에 저의 깊은 불안이 잠잠해지더라고요. 나와 완전히 정반대인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때론 내 삶에 아주 튼튼한 브레이크 하나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I가 없던 시절에 선배들은 과제를 어떻게 했나요? 이 질문에는 AI한테 물어가며 해도 어렵고 오래 걸리는 공부에 대한 한탄, 그 시절 선배들의 능력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정말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고 싶은 궁금증이 섞여 있었을 텐데요. 댓글에는 검색창을 이용했다, 직접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봤다,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 등 여러 가지 답변이 달렸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제 또한 저마다 다르지만 나름의 해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쓰면 될 거예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16일 토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혼내의 랄랄라 That's How It Goes 였습니다. AI가 없던 시절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요즘 학생들은 궁금해한다라는

0: 이야기 오프닝에 담았는데요. 그래도 저나 제 또래, 제 근처에 있는 분들은 참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다양한 시대를 다 겪어본 것 같아요.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전부터 그 이후, 그리고 뭐 스마트폰이 있기 전과 후, 이제는 급기야 AI의 시대까지 왔습니다. AI는 정말 제가 겪어온 모든 기술 중에서도 완전 신세계라, 이게 있기 전에 어떤 모든 삶의 풍경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AI랑 요즘 얼마나 가깝게 지내십니까? 자, 오늘 3, 4부 노래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합니다. 부엉이들 사연에 어울리는 추천곡 듣는 시간 잠시 후 9시부터고요. 그 전에는 부엉이들 이야기 만나고 있을게요. 오늘도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됩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2: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3: 피로회 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0: 휴레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자이언티 피처링 슬기의 멋지게 인사하는 법 듣고 왔습니다. 부엉이들 사연 좀 만나볼게요. 안요샘님, 늦은 저녁을 먹으려고 라면 봉지를 뜯었는데 무려 다시마 두 장이 나왔어요. 요 근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기분이 멜랑꼴리 했는데 작은 위로가 됐네요. 저이 비슷한 사연, 아니 이 똑같은 거 예전에도 한번 만난 적 있어요. 그래서 왜 계란 프라이하려고 탁 깠는데 쌍알일 때의 기분에 버금가는 그런 운수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참 그렇죠. 그 작은 다시마 하나가 평소에는 별 생각 없어도 그 라면 봉지에서 우연찮게 두 개가 나오면은 좀 엄청난 횡재를 한 기분이 들지요. 박선우님, 그동안 조금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혹시 어떤 호칭이 제일 좋으신가요? 대장부엉 언니 이나님 선택해 주세요. 제가 다시 듣기만 하느라 6주년 직접 축하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항상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정말 호칭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냥 진짜 이나야, 김가야라고 불러주셔도 아무 그게 없어서, 제가 좋은 건 진짜 선우님 입에 붙는 거. 선우님이 나를 부르고 싶은 무엇이든으로 불리우고 싶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2954님께서 학원을 해서 초중고 학생들을 매일 만나는데요. 아이들한테 커서 무슨 일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그런 거 없다면서 아르바이트나 하면 되죠 라고 하네요. 물론 알바가 나쁜 건 아니지만 좀만 더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자고 이야기해 주곤 해요. 갈수록 무기력한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신청곡은 우원재의 시차입니다. 눈 뜨고도 희망찬 꿈을 꾸는 아이들이 많아지길, 눈으로 쇼폰만 보지 말고 얘들아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이것도 진짜 새로운 시대의 어떤 흐름이겠죠. 항상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와, 요즘 애들 하면서 듣는 얘기 정말 많았는데 뭐 살다 보니까 별로 큰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는 참 보면은 진짜 일본에서 한 있었던 현상을 우리가 한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따라가는 거를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뭐 후리타족 이렇게 부른다고 하면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편의점에 혼자서 그냥 한끼 먹을 만큼의 반찬을 진짜 조금 조금씩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어떻게 일본은 이렇게 조금씩만도 팔고 한국은 이렇게 막 한끼두끼 먹을 만큼은 안 팔아서 요리 안 하는 저로서는 뭐 사두기가 좀 뭐한데. 근데 그때 들었던 설명이 일본은 그냥 그때그때 그냥 한끼 이렇게 해결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사는 가치관, 또는 뭐 그게 편리해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아르바이트로 좀 때우고 그래서 이런 게더 발전했다 해가지고, 아 진짜? 일본이 그래?

오히려 일본은 막 100년 넘게 막 가업을 잇고 뭐 그런 특성이 있는 반면에 또 요즘 시대는 그렇구나 했었는데 여기 또 새로운 문화인 것 같아요. 또 이런 분들이 꿀수 있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종류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릴 수 있는 생각을 해보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우원재의 시차.

움직인 침이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문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았지 날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자들이 돈 주고 가는

가기도 전에 대기실로 아침 온실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녹화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 부적응에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울려대 yeah.

원제 피처링 로꼬 그레이의 시차에 이어서 보아의 네모난 바퀴 들으셨는데요. 유고님께서 오늘 오후에 하늘 보다가 구름 모양이 신기해서 사진 찍어봤어요. 꼭 강아지가 왼쪽으로 뛰어가는 것 같지 않나요? 너무 귀엽게. 어린이 시절에는 하늘 보면서 구름이 뭐든 항상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그 모양으로 보이기 시작했었죠. 보내주신 사진 진짜 맞긴 해요. 이거 꼭 강아지 중에서도 테리어 강아지가 왼쪽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사진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보미님, 헝가리에서 의대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공부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외로움입니다. 좋은 의사 될 거라고 잘 극복해낼 수 있다고 위로받고 싶어요. 그냥 의대 공부도 힘든데 멀리 멀리에서도 하고 계시는군요. 아이고 진짜 외로움이 느낄 틈도 없을 텐데도 얼마나 지금 그 그늘이 짙으면은 보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 그래도 진짜 지금 바짝 조금 고생하시고 나중에 어디서 의사활동하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왕이면 그땐 좀 가까운 데 계셨으면 좋겠네요. 왠지 조금이라도 조금만 힘내주세요. 그리고 홈페이지로 도착한 반가운 사연이 있어요. 김지연님이고요. 2020년 코로나 시절 인투 디 언노운을 미끄럼틀 안에서 불러 우승한 김지연입니다. 그때는 고등학교 졸업이랑 미국 해군 사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6년이 흘러 25이 됐고 이제는 월급 받는 미 해병대 중위입니다. 그때 매일 밤 대장부원 목소리 들으며 잠들었고 한동안 시차가 바뀌면서

잘못 들었는데요. 요즘 다시 듣기 시작하면서 힘이 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신청곡은 지금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일요일에 몰래 초등학생 때부터 팬인 에이핑크 콘서트에 갔다 왔어요. 그런 의미로 정은지 버전의 날개로 떠나는 여행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진짜 지연님 엄청나게 멋진 지연님이 되어 계셨군요. 노래도 잘하셨었는데 이게 별밤은 아니고 밤편지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그날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용기 있는 분이 많았던지 그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노래 불러주시는 분도 있었고 집 근처에 무슨 과수원 아니고 밭 이런 데서 막 불러주시는 분도 있었고 뭐 하긴 그런 분들이니까 신청하셨겠지만 실력자들이 꽤나 많이 오셔가지고 놀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연님 앞으로는 또 자주 소식 남겨주시는 거죠? 이야 미국 해병대 중이라뇨. 제발 군대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노래 들려드릴게요. 정은지가 부른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지금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드론 라이트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뚝섬 한강공원 진입로가 주차장 만차로 전면 통제되고 있으니까 미리 참고하셔야겠고요. 그 밖에는 고속도로는 정체가 거의 다 풀렸는데 곳곳에 사고와 고장차가 많아서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중부 내륙 지선 창원 쪽으로 달성 2터널 부근에 갓길에 화물차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견인 작업하고 있어 주변이 혼잡하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강릉 휴게소 부근은 1차로에 승용차 단독 사고 발생해

성범과 수민의 왜 들으면서 별밤 2부 시작했습니다. 5863님, 대장부왕님, 매주 금요일은 강원도 원주에서 전북 전주로, 월요일엔 전주에서 원주로 출퇴근하는 부엉이에요. 체력이 떨어졌는지 왼쪽 눈에 다래끼가 났는데 은근 신경 쓰입니다. 병원에서 째야 한다고 하네요. 아프지 않으면 좋겠어요. 요새도 다래끼 나면 째요? 아니 이거 그냥 요새는 그래도 왜 뭐 조금 강한 약물이긴 해도 주사, 엉덩이 주사 맞거나 약 먹거나 하는 걸로 가라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또 용기 있는 분이라 그냥 아유 뭐 어떻게 해야 째야 된대 뭐 이렇게 해서 째시는 거면야 뭐 괜찮겠지만은 얼마나 피곤하셨으면은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듣기만 해도 피곤합니다. 5863님. 7546님은 오늘따라 너무 힘들고 컨디션이 안 좋네요. 조퇴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스스로가 너무 나약하게 느껴지고 도망치는 것 같아서 마음까지 안 좋아요. 만약에 설령 오늘 내가 좀 나약할 지언정. 아 오늘 나약했을 때 내일 강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오늘 하루가 아니라 뭐가 좀 쌓여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좀 조퇴라는 결정까지 내리셨겠습니까? 그리고 가끔 우린 당연히 약해지죠. 어떻게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일 강강강강강강으로 삽니까? 그냥 오늘 하루 오늘은 약간 좀 작고 소중하고 나약한 나. 내일은 튼실하고 강인한 나로 돌아오겠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5340님. 전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딸부자 아빠예요. 딸만 셋입니다. 손주가 7명이나 할아버지기도 하고요. 녀석들이 아무 탈 없이 무럭무럭 커가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 대견하고 흐뭇하네요. 가족들이 모여서 웃음꽃 피는 하루가 행복인 것 같아요. 장기아의

예, 풍문으로 들었소 신청합니다. 아, 사연 한 자락에서 진짜 어떤 막 웃음소리가 새어 나오는 듯한 정말 행복한 가족 안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기운을 다 담고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5340님만 잘 건강해 주시면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장기하의 풍문으로 들었소.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소. 이어서 롤러코스터의 네게로와 들으셨고요. 6977님, 타 지역에서 대학 다니는 막내 아들이 며칠 전부터 물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집에 왔을 때 데려가서 실컷 먹였어요. 저 결혼 전 서울에서 살 때는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고 회는 입도 못 댔는데 포항 남자 만나 결혼 후 25년이 지난 지금은 회도 먹고 과메기도 찾아 먹는 제가 스스로도 신기합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것만 행복인가요? 이렇게 아들이 먹고 싶다는 거 함께 맛있게 먹고 한 공간에 모여 라디오에서 틀어주는 좋은 노래 듣는 이 순간이 행복이죠. 너무 많은 말씀이시죠. 입맛이 변한 지난 25년간 하루하루가 틈틈이 이런 사소한 행복으로 좀 이렇게 뜨문뜨문 반짝거렸었던 그런 삶을 지내오신 것 같아요. 그 맞습니다. 진짜 먹고 싶은 거를 그냥 아 그래 그럼 그거 먹자 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당연한 일만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행복이다라고 내가 느끼는 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돌아보고 싶은 날들도 많아지고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좀 희망도 커지고 그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5158님, 제 식성이 특이한지 대장부항 좀 봐주세요. 일단 저는 만두 먹을 때 간장 안 찍고 그냥 먹고요. 설렁탕이나 백숙 먹을 때 소금도 안 넣어요. 물론 순대도 그냥 먹습니다. 이제 곧 냉면의 계절이 오는데 냉면도 아무 양념 추가하지 않고 먹는데 맛있어요. 이상하진 않죠? 전혀 안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따로 나오겠어요, 모든 양념이. 그냥 먹어도 괜찮지만 기호에 따라 더 추가해서 먹어라. 물론 뭐 기준에 따라서는 좀 슴슴하게 드시는 분일 수는 있는데 너무 건강한 입맛인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님이 좀 이런 입맛인데 간을 좀 덜해 드시는 편? 순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냉면은 순정파라 진짜 맛있는 평양냉면집에 가면은 절대 뭔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상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3001님, 세상 부러워.

그렇게 없어 보이던 친구가 오늘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해왔어요. 참 사람이 모르는 거다 싶더라고요. 친구가 조금만 더 힘내주길 바랄 뿐이에요. 그래도 그 친구가 3001님을 굉장히 믿고 의지하는 그런 존재인가 봐요. 아무튼 겉보기는 진짜 뭐 다들 얼추 무탈해 보이죠.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무탈해 보이는 착시현상도 있고요. 그래요. 어렵게 고백한 일일 텐데 3001님이 옆에서 틈틈이 힘도 되어주시고 뭐야뭐 먹으러 가자 하고 끌고 나오시고 뭐 어떤 일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련히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나상현 씨 밴드의 각자의 밤.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 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0: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7: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6: 1일 1짬뽕 오케이?
5: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0: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제조사 주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토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1796님께서 저는 토요일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 출근을 안 해도 되고 내일도 주말이니까 쉴 수 있잖아요. 제가 엄마한테 똑같은 얘기하니까 단순한 게 제 장점이라고 하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하지만 이곳은 꼭 단순해야만 그런가요? 아마 전 국민이 뭐 대체로는 토요일을 쉬는 루틴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토요일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 일요일. 근데 뭐 성격에 따라서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당겨서 쓰는 스타일이라 목금을 좋아합니다. 목요일에는 이제 곧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이다. 이런 방식으로. 일요일이 되면 조금 쓸쓸해하기는 해요. 아 벌써 또 한 주가 지나가는구나 하면서 아무튼 기쁜 요일입니다. 2부 마무리하면서 21 파일럿의 Saturday 듣고 3부에서 펜타곤 후이 씨와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음악을 기대해보는 설렘이 있어.
1: 기댈 수 있는 음악 있어. 괜찮은 밤.
0: 들려오는 노래에 가까이 기대어보는
1: 노래에 기대는 밤.
0: 펜타곤 후이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후이입니다.
0: 아, 이게
1: 네네.
0: 이번 주에 자주 뵙네요. 네,
1: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
0: 예, 네. 예.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죠 또.
1: 네, 안녕하세요. 저 준호 친구. 준호 친구 혜택이자 네, 오전 친구 후이고요.
0: 별빨 막내이기도 하죠.
1: 예, 맞습니다.
0: 그래요. 못 들으신 분들은 지난 화요일 초대해서 그 싱어송라이터 오존 씨가 왔었는데 우리 코너에서 후이 씨가 오존 음악과 네. 또 이제 친구 시절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네. 생방 중에 잠깐 다녀가셨습니다.
1: 네. 네,
0: 아주 굉장히 좀 왠지 뭉클했어요. 저는 옆에서 보는데.
1: 그러니까 사실 저도 되게 뭉클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 그 준호랑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었는데 요번에 최근에 또 우연치 않게 만났고 또 이번 초대석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잊고 있던 그 준호가 그때 만났을 때도 저에게 제가 잊고 있던 저에 대한 기억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깝고 멀고를 떠나서 우리의 어떤 친구 사이가 그래도 한 20년 돼가 넘었거든요. 네네. 지금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학창시절의 내 모습을 기억하는 그래. 내 친구.
0: 맞아.
1: 근데 일터에서 만나네? 이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네. 그거 기분 되게 이상하고 가끔 좋은 얘기 나오면 그렇게 쑥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해 보니 괜히 좋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면서 기분이 좀 몽글몽글해지곤 네. 했는데 자 아무튼 그 시간을 놓친 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팬사인회
1: 아, 예.
0: 하셨어요.
1: 아, 네 맞습니다.
0: 지금 팬사인회에서 다양한 코스프레를 하신 거예요?
1: 아 이게 아니 이게 요즘에는 말이죠. 네. 그 팬사인회에서 약간 팬싸 아이템이라고 일명 불리우는
0: 그 뭐예요?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후이가 입어봤으면 혹은 써봤으면 좋겠는 아이템들을 팬분들께서 직접 다 들고 오세요.
0: 들고 와?
1: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건 아니고 현장에서
0: 뺏어가요?
1: 뺏어간다기보다 현장에서 입고 사진을 찍고 다시 반납을 드리는
0: 대박
1: 네, 그런 시스템
0: 완전 인형놀이 느낌인데?
1: 맞아요 맞아요.
0: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멋있는 거를 했어요? 이거 약간 바이커
1: 맞아요.
0: 오토바이 복장이라고 네.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되게 멋있고 근데 이거는 뭐 단골이죠. 왜 토끼 뭐
1: 맞습니다.
0: 이게 약간 귀여운 옷 같은 거.
1: 네.
0: 그런데 아 여기 아주 뭐 좀 잘 아는 네. 후원이 있네.
1: 네.
0: 약간 저랑 좀 과가 같네.
1: 왜 어떤

0: 제복 좋아하네.
1: 아.
0: 네, 약간 네, 정복 군복 같은 거.
1: 네.
0: 이거 입고 나왔을 때 다들 깍깍 했겠어요?
1: 아무래도 네 뭐 다양한 모습을 그러니까 저도 근데 사실 이제 네. 제가 이제 16년도 데뷔인데 사인회의 어떤 문화라는 게 굉장히 매년 매년 업그레이드가 돼가요. 그래서 이제 그 꾸미는 거는 지난번 사인회 때 제가 경험을 해봤고 그 전에도 소소하게 있었는데 약간 뭐 머리띠나 여기서 그치. 이제는 뭐 미니 바이크를 들고 오신다던가 아니면 막 바람 넣는 입는 인형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공룡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챙겨주시고
0: 어머.
1: 그리고 이제는 그 사인회가 약간 컨셉화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오늘의 저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약간 파일럿 복장을 제가 입고 들어가기 전에 안녕하세요 오늘의 비행기 기장 후이입니다 하면서 멘트를 해드리고 사인지가 아니라 약간 그 기내용 그런 표처럼
0: 에?
1: 그런 종이를 제작해서 거기다 사인을 해서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되게 컨셉슈얼한 어떤 이벤트처럼 이제 문화가 좀 자리가 잡혔더라고요.
0: 너무 재밌겠다. 네. 여기다가 만약에 근데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레슬링복 가져가서
1: 네.
0: 이거 좀 입어달라고 하면 그것도 입어주시는 거예요?
1: 근데 이제 레슬링복이 어떠냐에 따라서
0: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레슬링복이요.
1: 아, 그러면 이제 저는
0: 걸으시나요?
1: 아니 거르진 않아요. 저는
0: 아,
1: 저는 웬만하면 다 가능하고
0: 네.
1: 근데 이제 셔츠 위에다가 제가 입겠죠 아마.
0: 그것도 괜찮아. 셔츠 위에 레슬링복 네. 괜찮으세요?
1: 아 근데 왜요? 그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많아요.
0: 좋습니다. 제가 한번 꼭 다음에
1: 근데,
0: 예, 준비해보도록.
1: 아니 이걸 들으시고 우리 또 저희 팬분들 유니버스께서
0: 예.
1: 레슬링복을
0: 준비를.
1: 아 제가 알기로는 네. 아 이건 들었어요. 제가
0: 뭐야,
1: 알기로는.
0: 뭐야.
1: 저는 모르는데 네. 저희 회사에서 약간 이렇게
0: 필터를 해요?
1: 필터를 한다고는 들었던
0: 운동복인데?
1: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수위를 보시는 것 같아요.
0: 알겠죠,
1: 수위를. 예.
0: 아유 제가 어떻게 수위를 뭐 태권도복을 입히면 입혔죠.
1: 그렇죠.
0: 그런 거 안 입힙니다.
1: 그럼요.
0: 걱정하지 마세요.
1: 네.
0: 후원이들. 아유. 자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이, 진호, 우석이 함께한 How Can I Do?

0: 후이 진호우석의 How Can I Do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기대는 밤 부엉이들 사연에 후이 씨가 맞춘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익명을 요청하신 H님의 이야기입니다. 기쁨, 행복, 슬픔, 분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 중 요즘 저를 지배하는 건 바로 화입니다. 왜 걸핏하면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 있는 줄만 제일 느리게 줄어드는 것 같고, 제가 그날 먹고 싶은 메뉴만 품져야 되거나, 그 뜻이 아닌데 부장님은 항상 저를 오해하시는 것 같고, 한 번은 제가 화를 계속 내고 있으니까 화가 화를 부르는 건가 싶어서 최대한 참아봤는데요. 그랬더니 화가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속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대로 못 살겠어요. 예전에도 심성이 고운 편이라곤 말 못하겠지만 이 정도로 성마른 사람은 아니었는데 일 문제, 가족 문제 등으로 마음이 늘 조급해서 그런 거겠죠? 이런 저를 다스려줄 노래 뭐든 좋으니 부탁드리겠습니다.
0: 화를 음악으로 네. 다스리고 싶은 H님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1: 네.
0: 유난히 좀 이렇게 성마르다라는 표현이 딱 적합한 것 같은데 네. 뭔가 이렇게 이 끓는 점이 되게 얕아지는 그런
1: 때가
0: 시기가
1: 있죠.
0: 있어요. 네. 후이 씨도 그럴 때 있었죠. 왜냐하면 또 팀 리더를 하고 그러다 보니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예민해 있고.
1: 아, 저는 너무 많았고 사실 그 특히나 저희가 이제 앨범을 딱 내고 활동 첫 방주를 딱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지만 또 사전 녹화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중간에 찍어야 될 것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일주일은 거의 잠을 한두 시간 정도 자고 차에서 어떻게든 좀 나머지 수면 시간을 한두 시간이라도 메꾸는 형식으로 지내는데
0: 네.
1: 그때 이제 가끔 목소리 자체가 싫은 날이 있어요.
0: 맞아.
1: 그러니까 멤버가 아니라 그냥 어딘가에서 들리는 말소리 자체가 그럼요. 그냥 싫어서 제가 항상 그 탈의실이 보통 조그맣게 있는데 대기실에 거기에 혼자 불 끄고 구석에 들어와서 이어폰을 끼고 그냥 피아노를 듣던가 아니면 네. 그냥 빗소리를 듣던가
0: 맞아.
1: 항상 그렇게 좀 가만히 있었던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0: 와, 그래도 진짜 그때 나름의 네. 그 동굴을 만드신 거예요, 후이 씨는.
1: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렇다고 이 화를 멤버들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표출하는 것도 좀 이게 서로 동료애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0: 대단해요, 후이 씨는 네. 확실히.
1: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많이 예민한 편이긴 해요, 근데.
0: 근데 네. 우린 다 예민하죠. 네. 예민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 우리 건사하면 살아가나요?
1: 네.
0: 근데 아무튼 이렇게 후이 씨처럼 그게 최고거든요. 이거를 그냥 계속 억누르기만 해도 병이 되고.
1: 네.
0: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걸 있는 그대로 표출해 버릇하면은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1: 그쵸.
0: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말 맞다나 이어폰 딱 꼽고
1: 네.
0: 그래서 잠깐 나를 좀 진정시킬 수 있는
1: 네.
0: 그런 플레이리스트를 오늘 후이 씨가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첫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저의 첫 번째 곡은요 리틀 믹스 피처링 찰리 푸스의 Oops입니다. 사실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는 저는 요즘에는 특히나 그래요. 뭔가 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나의 컨디션이 하루의 기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잠을 좀 못 자거나 혹은 10시에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공사 소리 때문에 8시 반에 깼다. 이러면 그때부터 뭔가 예민의 시작인 거예요.
0: 맞네.
1: 사실 제가 가장 최근에 경험해본 일이긴 하거든요. 제가 그 전날에 너무 작업이 늦게 끝나서 한 3, 4시쯤 잠이 들었는데 그래서 10시쯤 기

0: 이상 예정이었는데 네. 8시 반에 깼어요. 근데 일어날 때부터 이제 이 어떤 공사의 소리들이 들리는 게 괜히 그런 거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막 혼자 그냥 속으로 막 8시 반부터 공사라니 그럼. 막 이러면서 그냥 그게 근데 그건 다 안내문에 붙어 있긴 한 건데도 불구하고
1: 당연히 일어나자마자는 당연하죠.
0: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 노래가 사실 뭔가 아침에 바이오리듬을 조금 상쾌하게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음악의 요소들이 많이 갖춰져 있어요. 뭐 휘파람 소리라던가 혹은 청량한 어떤 코드라던가 되게 느린 BPM 안에서 밝은 멜로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이 많아서 들고 왔습니다.
1: 아 맞네 맞네. 그래서 저는 알람 소리를 네. 음악으로 항상 네. 해놓고 네. 연주곡으로 해놓거든요. 왜냐면 노래는 가끔 너무 오래 들으면은 네. 이 노래에는 죄가 없는데
0: 아, 맞아요.
1: 나를 깨우는 애가 되면서
0: 맞아요.
1: 싫어질 때가 있어가지고
0: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노래였어요, 누나는?
1: 원래 그러니까 지금요? 지금은 이제 피아노 연주고.
0: 아 그러면 약간 그런 경험이 있는 노래가 어떤 노래?
1: 제가 카펜터스 되게 좋아해요. 카펜터스인 적도 있었고. 네. 근데 그 무해한 카펜터스 음악까지 너무 못된 무슨 사감 선생님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싫어하게 네. 만드는 거구나. 아. 그래서 연주곡으로 바꾸고 왜냐하면 처음 듣는 소리가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좀 요소예요.
0: 아 맞아요.
1: 그런데 그게 너무 막 또 삐비비비 거리는 알람 소리면은 아, 또 그것도 불쾌.
0: 싫죠. 맞습니다.
1: 근데 부작용은 네. 가끔 그냥 듣다가 다시 잠들어요.
0: 이게 좀 귀를 찔러야
1: 어느 정도는
0: 네, 맞아요. 네.
1: 딱 고르기 좋은 것 같아요. 요 리틀 믹스라는 곡 살짝만 들어봤지만 네네. 어느 정도 리듬도 있고 하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은 후이의 첫 번째 추천곡 듣고 오겠습니다. 리틀 믹스 피처링 찰리 푸스의 Oops.

0: 리틀 믹스 피처링 찰리 푸스의 옵스 듣고 왔습니다. 아, 일단 요 바이브로 아침에 눈을 뜨는 거 네. 괜찮은 전략인 것 같고요.
1: 그렇습니다.
0: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노래죠?
1: 네, 저의 두 번째 추천곡은요. 이제 일을 하러 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하러 가는 길에 듣는 노래를 또 하나 들고 왔어요. 이승기의 스마일 보이입니다.
0: 이거 네.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요?
1: 그렇죠. 이 노래가 사실은 이제 월드컵 응원가로도 쓰였었고 그리고 제가 처음 접한 건 그 무박 며칠 그 예능 프로그램 에서 엄청 많이 이제 사용이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또 널리 알려지게 된 음악인데 이 노래에 저는 그 문구가 좋아요. 해피 인 유어 스마일 더 크게 웃어봐. 나는 법을 잊었을 뿐이야. 라는 여기가 그러니까 이 H님도 사실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그치. 그냥 단지 요즘의 어떤 바이오리듬이나 기분이 그러신 거잖아요. 그냥 잠시 그러신 것 뿐이니까 다시 한번 웃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고요. 사실 이 노래는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곡이기도 한 게 이거 잠깐 제 얘기하면 그 제가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밴드부 생활이란 걸 했던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그때 이제 학교의 축제 기간에 이제 학교 전용 밴드부가 있었고 저는 이제 약간 뭐랄까요 약간 야인 같은 외주 밴드부 느낌의 그런 밴드를 친구들이랑 그냥 꾸려서 한 건데 네. 저희 두 팀만 이제 딱 붙어가지고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게 됐던 근데 그때 이제 오디션 곡이요
0: 두 팀이라는 게
1: 그 학교 전용 전문 밴드부랑 밴드 동아리가 아닌 그냥 참가자로서
0: 사제 이제. 밴드 느낌
1: 맞아요. 그러면 그걸로는 이제 저희가 네. 합격을 해서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는 거였는데 밴드 이름도 너무 저희가 밴드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민망하게 HT 밴드라고 회택 밴드라고 이름을 저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이 부담스러운 이름은 무엇인가라는 그게 있었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연습생으로 발탁이 공교롭게도 겹치게 되면서 약간 축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대타로 HT 밴드의 저런. 보컬인데 저는 없고 제 친구가 노래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는 노래입니다.
0: 야, 그러면 이게 후이시 버전의 스마일 보이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1: 네.
0: 다음에 한번 예, 뭐 노래방 코너 같은데 오셔가지고 네.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1: 너무 좋습니다.
0: 자, 그러면 두 번째 추천곡 함께 듣죠. 이승기의 스마일 보이.

0: 이승기의 스마일보이 듣고 왔어요. 왠지 이 노래가 후이션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1: 네, 저도 이 노래 되게 좋아했고 그때는 노래를 잘 지금보다 또잘 못할 때라 되게 높았어요.
0: 아, 곡이 후이시한데.
1: 네. 원래 워낙 그 승기 선배님께서 음역이 높으시다
0: 높죠.
1: 보니까
0: 네, 맞아요.
1: 네, 많이
0: 이승기
1: 높았어요.
0: 씨가 이게 좀 미남이라 가창력이 좀 묻힌 케이스예요.
1: 근데 진짜 노래 너무
0: 진짜
1: 잘하시잖아요.
0: 파워풀한
1: 맞아요.
0: 락보컬인데. 그렇죠. 약간 승기 씨도 굉장합니다. 근데 이
1: 맞습니다.
0: 스마일보이라는 테마 자체가 후이 씨랑 좀잘 어울려.
1: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0: 네.
1: 그리고 제가 약간 요즘에 가사를 쓰거나 하는 어떤 저의 요즘에 지향하는 저의 마음이 그냥 이 노래랑 좀 비슷한 것
0: 아, 그래. 약간 좀 파이팅
1: 같아요. 네.
0: 있고,
1: 좀
0: 약간.
1: 그래도 듣는 분들도 좀 저로
0: 원기를.
1: 인해서 뭔가 그래도 조금
0: 맞아, 맞아.
1: 더 밝아졌으면 좋겠고. 네.
0: 아주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 후이 씨와 함께하고 있는 토요일의 노래 기대는 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이 빛나는 밤에 부엉이들 이야기에 추천곡 들려주는 노래에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자꾸 화가 차오른다는 H님을 위해서 분노를 좀 눌러줄 만한 노래들 모아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곡 소개해 주세요.
2: 네, 저의 세 번째 추천곡은요. 타이 베르데스의 AOK입니다.
1: 네. 어떤 노래죠?
2: 일단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는 그 영어 속담 중에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에게
1: 레몬을 주거든.
2: 레몬을 준다면 그냥 그걸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1: 그러니까 뭔가 신 것이 네. 나쁜 걸 상징하는 건가 보죠?
2: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무슨 일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그냥 받아들인 뒤에 그걸로 더 좋은 걸 만들어라 라는 속담인데 그 속담이 이 노래의 어떤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래서 노래 가사에도 레모네이드 뭐 이런 가사들이 들어가 있고 결국엔

0: 회사에 오케이 이런 건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가끔 어떤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올렸을 때 그냥 아유 뭐 괜찮아 오케이 이러고 넘어가시는 것도 어떨까 해서 들고 왔습니다.
1: 그렇군요. 아무튼 그 뭐 약간 한국말로 하자면은 세상이 너에게 흙을 던진다면 네. 너는 그것으로 인형을 빚어라. 이런 게 되겠네요.
0: 네네.
1: 아, 레몬을 주는 건 되게 좋은 건데 뭐지 하는데 뭐 레몬이 뭔가 네. 서구권에서는 그런 좀 힘든 것, 뭐 시큼한 것, 네. 우리로 치면 좀 쓴 맛? 이런 역할로 상징되나 봅니다.
0: 그런가 봅니다.
1: 그래요. 후이 씨는 근데 또 막상 이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를 품어본 적은 없어서 다 다스렸잖아요.
0: 아, 저도 있어요.
1: 그래서 막 벽 치고 그래 본 적 있어요. 그럼?
0: 벽 친 적은 없고 그냥
1: 욕한 적 있어요?
0: 그럼요. 당사자가 없는데 아 저는 진짜 어디까지 가냐면 그 분노가 막 진짜 한 5일 동안 화난 적 있거든요. 어떤 한 일 때문에. 근데 그 화난 정도가 일에 지장이 될 정도로 화가 났어요. 5일 동안.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꿈속에서 그 일에 연관된 누군가를 제가 이제 이렇게
1: 꽁 때렸어.
0: 꽁 수준이 아니죠. 거의 뭐 이렇게
1: 쿠당탕 쿵.
0: 네. 네. 제가 아주 네. 꿈에서 강력하게 네. 조치를 취하는 꿈을 취했군요. 꿀 정도로 예. 네. 그 정도로 저도 한 1, 2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1: 뭐야. 너무 네. 참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0: 그렇죠. 왜냐면 그 제가 그 분노가 일어났던 보통의 상황들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냥 마지못해 먼저 그냥 미안하다 하고 풀었거나 아니면 말을 끝까지 못했거나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그래서 그 상황이 넘어가 버렸거나 그러면 다시 가서 야 근데 아까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때 특히나 제가 좀 오래가는 편인 것 같고
1: 그래도 진짜 다행인 거는 꿈에서 네. 약간 좀 흠씬 이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저는 가끔 그런 상황이 꿈에서 나오면요 네. 주먹이 왜 힘이 안 들어가는 거 뭔지 아시죠?
0: 너무 그 답답한 마음
1: 더 약이 올라 한 번도 그 펀치가 나간 적이 없네.
0: 아 진짜 그렇습니다.
1: 그래요. 후이 씨 앞으로는 몇 년에 한 번씩만 좀 그런 꿈 꿨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아 그런 거 너무 안으로 맺히게 하지 마요.
0: 네네.
1: 진짜 안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후이 씨의 세 번째 추천곡이에요. 타이벌드스의 AOK.

0: 하이벌디스의 AOK 듣고 왔습니다. 약간 노래가 에너지가 굉장히 높지만 쿨한 사람
1: 맞아요.
0: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이런 좀 화가 많은 사람들은 그게 또 다 에너지예요. 애초에 그게 생성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낮기도 해요.
1: 그렇죠.
0: 추진력 낮고.
1: 아, 네네네. 네.
0: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곡이 또 하나 소개가 된 것 같고요.
1: 네.
0: 계속해서 네 번째 추천곡 소개해 주세요.
1: 네, 저의 네 번째 추천곡은요. 그래서 에너지가 정말 하이한 에너지가 충만한 노래 들고 왔습니다. 하이라이트의 어쩔 수 없지 뭐입니다.
0: 아, 점점 이제 좀 이게 네. 이 태도를 네. 조언으로 해주고 있는 듯한 노래입니다.
1: 아, 근데 사실 그냥 요즘에 그냥 저의 큰 항상 지니고 있는 생각이고 그 어제 친구랑도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 마침 저의 친한 친구가 그 엄청난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매사에 긍정적인 친구인데 그 친구를 보면서 사실 근데 어떤 각자의 입장들이 있겠지만 그냥 어떻게 봤을 때는 매사에 낙관적일 수는 없는 그런 일들도 종종 생기거든요. 아, 그
0: 그럼요.
1: 친구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면
0: 그래야지.
1: 근데 그 친구는 그런 일조차도 아유 스트레스 받았어 이러고 말아요 저한테 얘기하면서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다시 꺼낸 적이 없어요. 항상 그런 친구인데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한테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게 너한테 진짜 많이 배운 건 어차피 어쩔 수 없고 바꿀 수 없는데 그거를 붙들고 늘어져서 나의 화만 키우는 건 진짜 아닌 것 같다.
0: 맞아.
1: 그래서 그걸 너한테 많이 배워서 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요 노래를 들고 왔어요.
0: 아, 그러면 약간 요새 우리가 왜 여기저기서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주식 얘기가 화두잖아요. 그 익절 손절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1: 네네.
0: 분노를도 약간 익절 짜증나는 일을 익절하는
1: 네.
0: 뭐 손절이든 뭐든 빨리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절할수록 네. 이득이다.
1: 그렇죠.
0: 약간 이거는 이렇게 키워가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감정인 건 맞는 것 같아요.
1: 네. 사실 진짜 방법이 없고 너무 속상한 건 저는 진짜 이런 경험 가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 2년에 한 번 오는 그런 분노의 경험 상대방은 몰라요.
0: 맞아.
1: 네. 그래서 그게 또 굉장히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털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0: 그래도 후이 씨는 그런 거를 음악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1: 네네네.
0: 네. 그러니까 좀 그래도 치환이 가능한데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오늘 사연 주신 부엉이도 정말 이거를 다른 에너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1: 아...
0: 굉장히 그 때로는 귀한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1: 분노의 어떤
0: 그럼요.
1: 에너지가 그쵸.
0: 분노가 모여서 네. 세상을 바꿔왔잖아요.
1: 네.
0: 그래서 물론 계속 쌓이고 방치된 분노가 문제지
1: 네.
0: 잘 다뤄진 분노는 아주 우리에게 좋은 걸음이 될 수 있다.
1: 아...
0: 그가 하이라이트 어쩔 수 없지 뭐 딱 그런 케이스 아닌가.
1: 아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돌이켜보면 저도 사실 이 가수로 어떤 꿈을 꾸면서 분노가 밑거름이 된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0: 많죠. 네. 저도 그래요. 자 우리 적당히 분노를 다스려가지고 뭐 우리의 걸음 삼을 수 있는
1: 네네.
0: 그런 유연한 어른으로 살아가보도록 합시다.
1: 네.
0: 후이 씨의 네 번째 추천곡이에요. 하이라이트의 어쩔 수 없지 뭐.

0: 호이 씨의 네 번째 추천곡 하이라이트 어쩔 수 없지 뭐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태도를 좀 입혀주시는 것
1: 네,
0: 같아요.
1: 맞아요.
0: H님을 위해서.
1: 그리고 또 누나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뭔가 약간 관점의 변화까지도 일어날 수
0: 맞아요.
1: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막 이렇게 분노에 쩍하면 휩싸이는 나 자신이 너무 싫었던 H님이
1: 네.
0: 오히려 이거를 굉장히 어떤 다른 에너지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1: 네네.
0: 플레이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저기 정점을 찍을 마지막 곡.
1: 정점을 찍은 마지막 곡은요. 나일 홀란의 잘 만났다. 나이스 투 미트 야입니다.
0: 아주 너 잘 만났어.
1: 네.
0: 이런 그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나이스 투 미츄인가요? 아니면은
1: 아니 그런 걸 떠나서
0: 아 그건 아니에요?
1: 네, 그냥 이게 아까 누나가 말씀해주셨던 어떤 이야기들을 뭔가 복기해봤을 때
0: 네.
1: 그냥 분노라는 감정이 어쩌면 굉장히 희소한 좋은 에너지의 재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옳다구나 이 분노 잘 만났다
0: 야
1: 요걸 이용해서 내가 한번 성장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들으시면 어떨까 싶은 게 방금 떠올랐네요.
0: 야 진짜 기가 막히게 우리가 미리 얘기도 안 해놨는데
1: 네네.
0: 얘기하면서 항상 이렇게 착착 맞아떨어진데
1: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제가 진짜 이 노래를 최근에 운동을 하다가 그 어떤 예능 프로 영상을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스크린 너머에 계신 분은 엄청난 운동을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 운동을 하면서 이 노래가 뒤에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몰라서 가지고 계속 검색을 했어요. Disappear 이가 들리니까 가사 Disappear 팝송 이렇게 검색하는데 안 나와서
0: 안 나오지, 너무
1: 그래가지고 막 아, 이 노래 너무 알고 싶어 해가지고 아는 작곡가 동생한테 링크를 보낸 뒤 이 노래 혹시 뭐니 했더니 바로 1분 뒤에 답이 왔어요. 형님 이 노래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다 하고 저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날의 어떤 에너지를 막 쏟아부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노래가 약간 그런 또 매력이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곡이에요.
0: 그러네.
1: 네.
0: 아주 후이 씨도 음악 디깅에 진짜 진심이네요.
1: 네.
0: 오지간하면 스스로 잘 찾을 텐데
1: 네.
0: 꽤나 좀 검색이 잘 안 되는
1: 네.
0: 찾기 힘든
1: 아,
0: 케이스였네.
1: 딱 그 파트랑 든든든 여기 하고 잘리는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0: 근데 어떻게 그 동생은 또 어떻게 그렇게 바로 찾았대요?
1: 아, 그 동생은 그
0: 그냥.
1: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굉장히 영민한 아이여가지고 그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0: 잘 썼구나 그거를.
1: 네.
0: 그래서 그 동생 덕분에 그런 동생을 둔 또 후이 덕분에
1: 네.
0: 오늘 우리가 또 건지게 된 곡입니다. 저기 오늘 이렇게 분노를 다스리고 싶다는 H님을 위한 플레이리스트가 괜찮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1: 네.
0: 노래를 들으면서 분노를 진짜 약간 강

0: 형욱이 강아지 다루듯이 네. 유연하게 다룰 수 있는 H님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 노래는 끝곡으로 함께 들을게요. 후이 씨의 맞춤 선곡 필요한 부엉이들 사연 어디로 보내죠?
1: 네, 별밤 홈페이지 노래 기대는 밤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문자 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네, 후이 씨 보내드리면서 나열 호란의 나이스 투 미처 듣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1: 감사합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8: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0: 오뚜기.
11: 다람쥐는 기억력이 꽤 좋습니다. 겨우내 먹을 도토리 수백 개를 숲 곳곳에 감춰두고 찾아낼 정도죠. 하지만 모든 도토리를 다 찾지 못합니다. 다람쥐가 못 찾은 도토리는 무럭무럭 자라 나무가 됩니다.

다람쥐가 실수하면 할수록 숲은 더 울창해지죠. 저도 모르게 나무를 심는 다람쥐처럼 우리가 하는 실수도 뜻밖의 가능성을 열어줄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16일 토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1196님, 모처럼 한가로운 주말을 보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면서 먹고 자고 했네요. 근데 너무 심심해서 오랜만에 가족들에게 안부 전화했어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주변을 둘러보게 된다는 말이 맞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주말다운 주말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5월 5일에 Look My Moon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허한나입니다. 저는 세상 모든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작은 표정 하나까지 신경을 쓰는 성격입니다. 반면 제 남편은 남의 일에 관심도 없고 웬만한 일은 별일 아니라고 넘겨버리죠. 처음엔 그 무심함에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큰일이 닥쳤을 때 호들갑 떨지 않는 남편 덕분에 저의 깊은 불안이 잠잠해지더라고요. 나와 완전히 정반대인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때론 내 삶에 아주 튼튼한 브레이크 하나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더보이즈 에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누구나 하나쯤은 별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별난다고 해서 그런 면을 일부러 깎아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매력으로 보일 때도 있고요. 또 내 별난 모습도 예쁘다, 귀엽다 말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을 분명 만나게 되거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처럼 말이죠. 별난 사람들끼리 만나서 특별한 사이가 된 우리, 오늘도 아이돌 라디오가 돌랑이들에게 별난 사랑을 전해드릴게요. Always remember 아돌라 러브 돌랑이.

0: 네, 아이돌 라디오의 첫 곡 더보이즈의 Fire Eyes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더보이즈 에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돌랑이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1: 아니요.
0: 왜 못 지냈을까?
1: 옷 이뻐서.
0: 제가 그렇게 좋아요?
1: 네.
0: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1: 네.
0: 얼마큼 좋아해요?
1: 완전 많이.
0: 저도 여러분들을 많이 많이 좋아합니다. 반응이 없어. 왜 실례가 안 가요? 아무튼 저도 사실 요새 정말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정말 예전부터 그랬지만 이 아이돌 라디오가 정말 기다려져요. 우리 또 돌랑이 여러분, 또 더비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월요일만 생각하면서 이 한 주를 버틸 수 있는 저의 힘입니다. 또 제가 또 여기 오기 전에 소통 어플에 사진도 올렸는데 보셨죠?
1: 네.
0: 저희가 더보이즈 멤버들이 또 다 같이 만났습니다. 네, 회식서를 풀어달라 이렇게 많은 더비분들이 하셔서 일단 좀 풀어보자면 썰을 사실 뭐 이런저런 미팅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술은 저희가 진짜 뭐 한 모금 마셨어요 저는. 그리고 멤버들도 잘 안 마시고 오히려 진짜 신나게 놀았어요. 그래서 얘기 다 할 거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 프리스타일 사이퍼 배틀도 하고 예, 저랑 선우 막 사이퍼 배틀만 한 시간 넘게 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그러다가 이제 좀 잔잔하다 그러면 이제 멤버들 돌아가면서 각자 좀 연습생 때 불렀던 노래들 좀 불러보고 그러면서 좀 굉장히 좀 너무 특별하고 소중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아무튼 이렇게 정말 재밌게 더비 빼고

0: 놀아서 행복했고요.
1: 아이돌 라디오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밤 9시에 아이돌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이 되고요. 라디오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 MHz MBC FM4U에서 방송됩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굿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언차일드와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0: 더보이즈 에릭과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아, 이분들은 K-POP 세상에 등장할 때 응애가 아니라 개굴개굴 하고 등장했다는 설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별나게 무대하고 별나게 사랑하는 청개구리들, 아돌라를 접수하러 온 각기 그룹 언차일드 여러분, 어서오세요. 자, 먼저 힘차게 단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차일드!
2: 안녕하세요, 언차일드입니다.
0: 파이팅 넘치고 좋습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자신을 잘 나타내는 수식어를 붙여서 한 분씩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히키 씨부터 가볼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언차일드의 겉바속촉 리더 히키입니다.
0: 겉바속촉 리더.
3: 안녕하세요, 저는 언차일드의 자소같은 매력을 가진 언차일드 티나입니다.
0: 산소같은 매력.
4: 안녕하세요, 언차일드의 쿨한 매력을 가진 쿨녀 박예은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언차일드의 냉미녀 이본입니다.
6: 안녕하세요, 언차일드의 엉뚱공주 아쿠입니다.
0: 엉뚱공주.
7: 안녕하세요, 저는 언차일드의 무대장인 막냉이 나한입니다.
0: 나한씨 좋습니다. 아, 겉바속촉 리더 히키씨.
1: 네.
0: 왜 겉바속촉이죠?
1: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0: 바삭한가요?
1: 네. 약간 시크해 보이는 약간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아, 네, 성격은 되게 멤버들 되게 챙기고 되게 좋아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겉바속촉 리더입니다.
0: 아, 약간 좀 감성적이고.
1: 네, 맞습니다.
0: 맞습니다. 혹시 울보신가요?
5: 완전.
4: 어떻게 아시죠? 완전 울보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저 울보입니다.
0: MBTI가 ENFJ이시죠?
1: 맞습니다.
0: 또 사람들 잘 챙기면 ENFJ거든요. 제가 바로 ENFJ예요. 저는 ENFJ를 사랑합니다. 네, ENFJ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저는 진짜 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1: 맞아요.
0: 이게 합격!
1: 감사합니다!
0: 합격!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아이돌 라디오에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일단 뭐 긴장도 풀 겸 같이 으쌰으쌰 하고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 혹시 여러분만의 좀 파이팅 구호가 따로 있을까요?
1: 네, 있습니다.
3: 네, 있습니다. 저희가 연습생 때 워크숍을 갔었는데, 네, 그때 저희도 뭔가 아, 우리도 다른 선배님들처럼 우리만의 구호를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언차일드 하면서 제가 만들고, 언니가 뭐 스컬도 넣자, 뭐 우도 넣자 해서 만든 구호가 있습니다.
0: 아, 혹시 그게 한 27초 정도 되는 거죠?
3: 생각보다 짧습니다.
0: 아, 그래요? 혹시 네. 보여주실 수 있나요?
1: 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7, 8
2: 언차일드 Let's go skirt 우!
0: 오!
1: 완전 힘차.
0: 잠시만. 언차일드 Let's go skirt 우!
1: 맞습니다.
0: 자, 저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7번째 멤버가 돼서 같이 파이팅 구호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1: 네!
0: 좋습니다.
1: 네, 가보겠습니다. 7, 8
2: 언차일드 Let's go skirt 우!
0: 좋습니다. 아,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저희는 자, 더보이즈 게리 가래 이거거든요.
1: 네, 멋있습니다.
0: 이거 너무 멋있는데요?
1: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거네.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좀 텐션이 떨어진 날에도 이거 좋게 바꾸자.
1: 이런 의미잖아요.
0: 숨겨진 의미. 아, 이거 누가 혹시 만들었어요? 이거는?
4: 이거 아마
1: 이거?
4: 제가
1: 언니가?
0: 아, 역시 또 메인 댄서 맞으시죠?
7: 아, 맞습니다.
0: 역시 메인 댄서 다우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뭐 오늘 같이 이렇게 에너지 넘치게 달려보기로 하고요. 여러분은 또 멋있으니까 자, 이야기부터 들어야죠. 언차일드 데뷔 축하합니다!
1: 재밌다.
0: 자, 먼저 언차일드가 어떤 뜻을 가진 팀명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저희 팀명 언차일드는 평범함과는 반대의 의미인 언에서 출발한 그룹명으로 undefined, 정의하지 않은 한계가 없는 존재로서 독특한 팀만의 특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팀 이름입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럼 활동명을 쓰는 분들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누구누구일까요?
1: 히키,
0: 티나, 이본 씨. 아, 세 분.
1: 네.
0: 혹시 어때요? 좀 이제 이름에 좀 익숙해지고 계신가요?
5: 이제는 네, 좀 엄청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아직까지 멤버들은 서로에게 예명으로 불러요? 아니면 본명으로 불러요? 아, 근데 이거 너무 궁금하다.
8: 섞어서 부르는 거 같은데
9: 숙소에서는 무조건 본명인 거 같아.
0: 진짜.
10: 근데 네. 유독 이보니가 잘 안 붙어요.
9: 아, 맞아요. 어,
0: 근데 제가 진짜 장담할 수 있는 거는 한 진짜 3년에서 5년만 지나잖아요. 얘 본명이 뭐였더라? 까먹게 돼요. 네, 그냥 뭐 그건 그 정도로 예명이 더 입에 붙을 수도 있어요. 왜냐 저도 저희 멤버 형들을 본명으로 안 불러요. 뭐 Q형, 뭐 현재형 이렇게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처럼 이러지 마시고 좀 정 있게 패밀리답게 네, 본명으로 가끔 이렇게 불러주세요.
2: 네.
0: 좋습니다. 원차일드가 데뷔하고 3주 정도가 이렇게 흘렀어요. 좀 언제 데뷔한 게 좀 실감이 나나요?
10: 저희는 뭔가 평소에는 잘 실감이 안 나다가 그 음악 방송이 끝나고 전체 출연할 때 그때 좀 그 대선배들도 계시고 네. 뭔가 저희가 항상 이렇게 보기만 하던 선배님들 뒤에 저희가 서 있을 때 좀 많이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0: 전출 때.
10: 네, 전출 때. 아.
0: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제 물론 거기 계신 선배님들 다 너무 존경하시겠지만 뭔가 보고 나서 너무 약간 그 하루 종일 그 순간만 좀 생각났던 그런 선배님 계세요? 활동 겹쳤을 때.
10: 저는 있습니다.
0: 네,
10: 예은 씨. 저는 그 여자친구 선배님의 그 유지 선배님의 활동 겹쳐서 한번 뵀었는데
0: 네.
10: 제가 진짜 너무 어렸을 때부터 여자친구 선배님들 진짜 좋아했어가지고 완전 버디였어가지고.
0: 버디.
10: 근데 막상 진짜 찐 그 체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뒤에서 바라보기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0: 완전 덕후 그냥 성덕이네요.
10: 네, 완전 성덕이죠. 앨범도 주시고.
0: 진짜요?
9: 맞아요.
0: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언제 좀 데뷔한 거 좀 실감하세요?
11: 근데 저희가 지금 이 데뷔한 시기가 많은 선배님들께서 컴백하는 또 시기셔가지고 네. 정말 많은 선배님들 계시는데 저희 눈앞에 이렇게 다 서 계시거든요.
0: 네.
11: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냥 완전 실감하는 것 같아요. 아,
0: 나도 이제 이분들과 같은 연예인이구나.
11: 같은 무대에 서 있을 수 있구나. 네. 약간 이런.
0: 그렇죠. 좋습니다. 어때요? 지금은 실감 안 하고 계세요?
2: 완전 실감.
11: 긴장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뭐 무대 메이크업 하고

0: 왔죠, 여러분. 네,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1: 아무튼 뭐 지금부터 언차이드가 어떤 곡으로 데뷔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먼저 또 축하할 일이 있는데 또 이제 데뷔 앨범 We Are the Unchained 발매를 축하합니다. 와! 자, 앨범 소개 담당 혹시 희키신가요?
2: 차은입니다.
1: 차은 씨. 네. 네. Let's go.
2: 저희의 데뷔 싱글 앨범 We Are Unchained는요, 네, 저희가 세상에 건네는 하늘 초대장 같은 그런 포부가 담긴 앨범입니다.
1: 아, 그 초대장 저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아, 오늘 초대하시는 건가요?
2: 그럼요.
1: 아, 네. 좋습니다. 영광입니다. 자, 또 이번에 타이틀곡 바로 Unchained죠. Unchained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노래 주세요. We are unchained. 짠스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저희 타이틀곡 언차일드는 게러지한 사운드가 돋보이는 일렉트로닉 팝 댄스곡이고요. 드럼이라는 반칙도 4분이 넘어서겠다는 저희 당장 포부를 담아 저희 언차일드의 러한 퍼포먼스까지 느끼실 수 있는 타이틀곡입니다.
1: 네, 또 이 타이틀곡을 또 라도 PD님께서 곡을 직접 쓰셨잖아요. 네, 근데 PD님이 좀 직접 디렉을 봐주셨나요?
4: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PD님께서 봐주셨습니다.
1: 아, 진짜요? 네. 어때요? 좀 디렉 보실 때 무서우신 편이에요? 아니면 좀 어떤 편이세요? 솔직하게.
4: 솔직하게?
1: 아, 좀 섬세하다. 너무 막 섬세하다.
4: 완전 섬세하시네요.
5: 세일하신다.
4: 되게 디테일하게 봐주시고.
1: 네. 저도 왠지 모르겠는데 저도 라도 PD님의 디렉을 무슨 그 너튜브 비하인드에서 짧게 뭐 그냥 스치듯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도 와, 진짜 섬세하시다.
4: 맞습니다.
1: 네, 근데 섬세한 게 좋은 거니까 또.
4: 맞아, 맞아.
1: 근데 궁금한 게 이 곡 처음 들었을 때 좀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4: 아,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딱 뭔가 요즘에 많이 못 들어봤던 장르다. 네. 이런 느낌을 들어서 저희가 데뷔할 때 이런 곡으로 나오면 진짜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1: 저 사실 이 노래를 저도 들어봤는데 너무 그냥 일단 좋은 건 당연한 건데 이 신인들만의 또 할 수 있는 그 젊은 패기와 열정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잘 담겨있는데 사실 이거를 또 소화를 잘하냐, 적당히 했냐, 이게 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소화를 또 잘하셔가지고 너무 좋게 봤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또 이 노래를 이제 완곡으로 또 들어볼 건데 또 언차일드 분들이 라이브로 네, 무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편하게 뭐 물도 마시시고 네, 준비 마음이 준비하시고 이제 무대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2: 네.
5: Let's go.
2: Let's go.
1: 화이팅. 돌랑이들은 이제 라이브 듣는 동안 너튜브 댓글로 이제 문자로 또 언차일드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궁금한 질문들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800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2: 네!
1: 네, 그러면 언차일드의 언차일드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2: We are unchild. Let's go!

0: Let's go, skrr! Woo! 아, 온사이드의
1: <감사합니다.
0: 웃음> 신구 온사이드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들어와 주시고요. 아, 무엇보다 저는 일단 노래가 너무 좋아요. 트랙이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약간 이 강렬하면서 약간 좀 엘렉 소리가 들리고 너무 약간 그냥 운동하면 3대 500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실제로는 지금 제가 근 손실이 와서 안 되지만 네, 아무튼 좋습니다. 돌랑이들의 댓글도 살펴볼 건데 0927님께서 음악방송 첫방부터 핸드마이크 들고 라이브 하는 기계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돌 라디오에서도 라이브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1: 와, 감사합니다.
0: 다음 댓글은 우리 희키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2: 아, 3563님 아니 춤도 진짜 잘 추시던데 라이브도 이렇게 잘한다고요? 미치겠다 입덕이요.
1: 네,
0: 오늘부터 입덕하셨고 자 또 누나 일어나시랑께 님께서 네, 이 공주님들 라이브 잘하는 걸로 유명한 거 알고 있었는데 아 진짜 잘하네 라고 남겨주셨고요. 자 다음 댓글은 우리 예은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3: 네, 9110님 이제 막 데뷔하시는 그룹이 맞다고요? 너무 여유가 넘쳐보여요.
0: 아,
3: 감사합니다.
0: 맞아요. 저도 감사합니다. 너무 여유가 넘쳐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제 데뷔하자마자 무대 잘하기로 소문이 난 언차일드인데 연습을 여러 버전으로 좀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3: 네,
2: 맞습니다.
3: 네, 저희가 그 공식적으로 4종 세트라는 게 있는데
0: 네.
3: 네, 첫 번째가 기본기
0: 배달 음식 같네요.
3: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 네. 첫 번째 이제 기본기 1시간 그리고 뛰면서 라이브 하는 거 1시간 그리고 다섯 번씩 세트로 계속 돌리는 거 라이브 런으로 1시간 그리고 라디오 방금 한 것처럼 하는 거 30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시간 반 하는 게 4종 세트 매일 항상 했습니다. 매일.
1: Every day.
3: 와. 새벽 5시까지.
1: 와.
4: Yes. 해가 뜰 때까지.
0: 아니,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원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누가 강압적으로 시켰나요?
4: 아닙니다.
1: 반반?
0: 뭐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도 솔직히 팬분들도 다 똑똑하셔서 회사에서 좀 어느 정도 시켰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래도 시킨다고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1: 맞아요.
0: 이거 하는 거 자체가 대단해요. 이거는 근데 한번 이렇게 4종 세트 하면 한 4kg 빠질 것 같은데.
3: 진짜
1: 진짜로.
3: 진짜 많이 빠지긴 해요.
0: 와 진짜 너무 힘들고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게 제가 저는 빛을 볼 거고 빛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1: 아, 네,
0: 정말로. 뭐 이렇게 열심히 연습한 퍼포먼스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자, 안무에서 포인트가 두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하나씩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5: 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코러스인데요. 제가 두 팔을 문을 열듯이 열면서 제기차게 하듯 킥을 한 안무가 저희 첫 번째 포인트 안무입니다.
0: 좋습니다. 혹시 두 번째 포인트가 어디죠?
4: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저희가 이제 저랑 하은이가 직접 안무에 참여한 댄스 브레이크 부분인데요.
0: 네.
4: 네, 거기 부분이 이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아, 진짜요? 그러면 네. 히키 씨랑 하은 씨가 직접 이 안무 댄부를 안무 제작하신 거예요?
5: 네, 네 맞습니다.
0: 아니, 히키 씨랑 하은 씨가 만든 안무가 채택이 됐는데 원래 풀시앙과 그 어렵다는 6인 대형 동선까지 짜셨잖아요. 아, 6인 멋있다. 대형. 아.

0: 머리 아프네요.
1: 6인대형 쉽지 않아요.
0: 이게 사실 짝수잖아요.
2: 진짜 어렵습니다.
0: 이게 네. 짝수가 진짜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어려운 짝수 6인 대형까지 더 직접 동선을 다 짜신 건데 그 과정을 또 담은 1시간 17분짜리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3: 맞습니다.
0: 아 근데 와 대박이다. 혹시 창작의 고통 와, 네, 좀 진짜. 어땠어요?
4: 아 진짜 상상이까지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아 진짜로 처음에 저랑 언니랑 진짜 밤새면서 저 막 네. 갑자기 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막 이러면서
3: 아, 맞아요.
4: 막 생각은 안 나고 답답하고 잠도
3: 맞아요.
4: 못 자고 그러니까
3: 네, 에너지 드링크만 계속
4: 네 계속 마시고. 에너지 드링크 마시면서 언니랑 머리 맞대고 진짜 막 밤새면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와 사실 영상이 1시간 17분짜리인 거지 이게 편집해서 1시간 17분이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시간에 투자하셨을 것 같은데 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4: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0: 이 Choreography by Unchild 버전의 또 안무 연습 영상도 공개돼 있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꼭 많이 찾아봐 주시고요. 이쯤에서 그러면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이제 간식차가 올 거니까 이제 여러분은 간식 잘 챙겨 드시고요.
3: 네.
0: 자 그러면 저희는 Unchild의 에너지 듣고 올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해펌이 에디!
3: 우리 돌랑이는 내가 지킨다.
4: Are you Prince On?
3: 나는 아이돌 라디오를 지키는 Prince On 에디!
4: 우리 돌랑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5: 네,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저는 더보이즈 에릭 에디고요. 말차, 녹차, 홍차보다 차차 뿐인 그룹 언차이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언차이드의 에너지 듣고 왔고요. 여러분 노래 나가는 동안 간식 타임 아주 살짝 즐기신 것 같은데 좀 다들 평상시에 먹는 거를 안 좋아하시나요?
6: 저희 엄청 좋아합니다.
7: 진짜요?
8: 진짜 사랑해요.
5: 다 사랑해요?
8: 네, 다 사랑해요.
5: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안 드셨어요?
9: 차차 네, 우리 차차 인사하고
8: 싶어서.
5: 역시 말차, 녹차, 홍차보다 차차네요.
10: 아닙니다.
8: 간식보단 차차.
5: 자, 또 힘든 연습을 이기게 해준 그럼 여러분만의 파이팅 푸드가 있나요?
11: 파이팅 완전 푸드 있죠.
12: 파이팅이다.
5: 자, 그러면 희키 씨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본인만의 파이팅 푸드.
13: 제 파이팅 푸드는
5: yes.
13: 견과류입니다.
8: 아니 이건 진짜예요.
13: 이건 진짜예요.
8: 이거 차차 서운해 하지 않아도 이건
13: 진짜 견과류 진짜
8: 중독자.
13: 네,
8: 진짜로.
13: 아 이건 진짜예요.
8: 진짜
13: 너무 많이 먹어.
8: 심각해요.
14: 아 심각해요.
5: 제가 오늘 그거 먹었거든요. 그 아몬드? 아몬드 아니라 그 뇌 모양처럼 생긴 뭐라 하더라?
13: 호두.
8: 캐슈넛.
5: 아 어?
14: 호두?
5: 아 호두 그래.
13: 뇌
5: 모양처럼 생긴 거.
13: 호두.
5: 호두. 갑자기 이름이 기억났어요. 호두를 하나 누가 줘서 먹었는데

0: 저 바로 저는 이제 제 취향이 아니어서. 아,
1: 호두. 호두가 제일 맛있는데. 호두 맛있는.
0: 아니요, 저도 호두 과자 먹을 때도 웬만해서는 이제 그 호두 밖에 과자. 있는 그것만 먹어요.
1: 호두 과자가 제 두 번째 favorite.
0: 어, oh, really?
2: Yeah.
0: 네, 자 티나 씨. 네.
3: 저는 그 포켓.

0: 아, 저는 그 저희 작헌에 나왔는데 하은이가 막 광고하는 것처럼 했던 그 음료수 있는데 그 코코 뭐라고 해야 되지?
1: 아세요?
2: 음료수.
0: 제로. 제로
2: 와, 저 진짜 제가 연습생 때 제일 많이 마시던 거예요.
3: 진짜요?
2: 제 연습생 때저 하루에 진짜 최소 3개 안 마시면 저는 연습을 안 했어요. 네, 무조건 3개 무조건 필수였어요.
0: 계획적 그거 정말
2: 네,
0: 좋았습니다.
2: 무조건. 네, 음료수 코코땡.
0: 네, 코코땡.
2: 자, 이번 씨.
4: 저는 사실 그 힘을 내주게는 슈퍼푸드는 사실 네. 새벽에는 에너지 드링크가 아, 너무 직방이잖아요.
3: 그렇죠. 맨날 마셨어요.
4: 진짜 다 맨날 마셨어요.
1: 두 개, 두 캔, 세 캔.
2: 진짜요?
4: 진짜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계속 심장이 뛴다고.
2: 아, 그냥 건강 생각하면 너무 많이 마시면 좋지 않나요?
4: 아, 맞아요.
2: 또 나이도 다 어리시니까. 또 아코 씨의 파이팅 푸드. 아,
5: 저는 요거트를 너무 좋아했어서 네. 맨날 전날 밤에 요거트와 그래놀라 그리고 아. 블루베리까지 추가해서 만들어 놓고 네. 좀 나 다음 날 낮에는 좀 녹아서 아이스크림처럼 한사 먹었었어요.
2: 아 좋죠. 저도 요거트에 그 그래놀라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3: 진짜 맛있어요.
2: 좋습니다. 또 하은 씨.
4: 네. 제 파이팅 푸드는 원래 국밥인데
2: 야 국밥!
4: 네, 국밥인데 이제 연습생 때는 못 먹었어서 제가 네. 또 몰래 편의점을 갔었거든요 연습생 때 네. 이제는 말할 수 있으니까
2: 데뷔한 지 30밖에 안 됐지만
4: 네, 연습생 때 몰래 편의점 가서 먹었던 그 연유 샌드빵이 저에게 파이팅 푸드였습니다.
2: 아 여... 아 뭔지 알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국밥
4: 네 원래는 국밥입니다.
2: 어떤 국밥이요? 제가 저는... 또 국밥 하면 제가 또 이제 빠질 수 없어요. 국밥을 좋아해요.
4: 돼지국밥.
2: 돼지국밥. 아 약간 저랑 취향이 살짝 비슷하시네요. 저도 약간 순대국밥.
4: 아 저도.
2: 네 뭐 도가니탕.
1: 와.
2: 네, 추어탕. 아 이런 약간 Korean soul food.
0: 네 맞죠.
2: 아무튼 이런 질문도 이제 주셨는데 언차고 1학년 B반 김차차님께서. 데뷔 전부터 팬송 만들어주는 아이돌이 있다? 안녕하세요 차차송의 그 차차 김차차입니다. 차차송을 널리 널리 자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소절 불러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혹시 이 차차송이 뭔가요?
4: 이 차차송은 저희가 차차 팬덤명도 저희가 만든 건데 네. 이거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사에게 설득을 하기 위해 PPT를 직접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PPT를 만들면서 아, 더 강력한게 필요한데 하다가 제가 아 그럼 우리 팬송 만들까? 하고 아 언니들도 아 그래 가보자 해서 히키 언니가 이제 가사 쓰고 예은 언니가 뮤비도 만들어서 저희가 만든 오. 의미 있는 맞습니다. 송입니다.
2: 근데 데뷔 전부터 여러분들끼리 팬덤의 이름을 차차로 꼭 이렇게 가고 싶었거나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1: 저희가 이제 데뷔를 하기 위하여 네. 이제 팬분들께 쓰는 연습 편지 약간 이런 거를 네. 연습했었어요 레슨 시간에 네. 근데 이제 그때 그냥 투 팬분들께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차갑게 느껴지고 네. 그래서 아 그냥 우리끼리 임시로라도 만들어 놓자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언차니까 이제 하은이가 차차 어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차차로 하자 차차차 하고 하트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 저희가 연습할 때도 계속 차차분들 앞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차차 이름 부르고 했는데 너무 힘이 나가지고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이런 그룹은 처음이네요.
5: 최초.
2: 네. 네. 이런 멋있는 그룹은 또 차차 잘 알아가 보도록 하고요. 네. 그 전에 그럼 차차송 한 소절 가능할까요?
5: 네.
1: 가능합니다.
2: 기억해요?
4: 저희가 만든 거니까
2: 약간 여러분만의 애국가 같은 거군요.
5: 맞습니다.
2: 자 그럼 하나 둘 셋 넷

0: 가자.
1: 오, 귀엽다. 약간 약간 라디오 로고성 같기도 하고 되게 약간 라임도 좀 착착 감기고 착착. 예, 네, 중독성 있고 좋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을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앞서 듣고 온 곡이죠. 바로 데뷔 앨범에 수록된 또 다른 트랙 에너지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노래 주세요. 네, 곡 설명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 에너지는 하우스 리듬을 기반으로 한 경쾌한 신스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인데요. 새로운 세계를 처음 마주한 순간에 각성과 자극,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0: 설렘과 충동을 저희 언차이드만의 언어로 풀어낸 곡입니다.
1: 네.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어떠셨나요?
2: 저는 뭔가 타이드 곡 언차이드랑 완전 색다른 느낌이어서 이런 두 가지 스타일로 데뷔할 수 있는 게 너무 설레고 너무 뭔가 신기했어요.
1: 네. 또 그렇죠. 언차이드도 좋지만 다른 느낌의 곡으로도 네. 할 수 있어서.
2: 네.
1: 네. 또 이제 뭐 타이틀곡에서는 이제 좀 기세와 좀 이런 파워가 느껴진다면 이 에너지에서는 좀 이 쫀득함이 느껴지죠. 멤버들의 이 노래의 최애 파트 어디일까요?
3: 저는 아무래도 코러스 파트인 것 같은데요. 네. 여기가 저희가 이제 다 삼각형으로 서가지고 대형에서 연니가 Got me high on energy 이렇게 하면서 이제 레이저 눈빛을 팍 쏜데 여기가 제 최애 파트입니다.
1: 이게 약간 안무도 있는 노래군요.
3: 네 맞습니다.
1: 좋습니다. 자, 또 다른 분 최애 파트.
4: 그럼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코의 그 이제 2절 시작할 때 나오는 왜 그러는데 뭐 이런 파트가 있는데 네. 되게 아코의 엉뚱 공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매력이 좀 많이 담겨 있지 않나. 통통 튀는 아코의 매력이.
5: 감사합니다.
1: 우리 아코 공주님. 네. 네, 아코 공주님 버전으로 한번 봐도 될까요?
6: 아코 공주.
1: 네.
7: 불러주세요.
1: 하나, 둘, 셋, 넷.
8: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1: 그러는데? 아 근데 되게 잘 어울리네요 아코 씨랑. 네. 가사랑도 좀 잘 어울리고.
5: 귀여워.
1: 좋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소개해드린 언차일드의 데뷔 싱글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근데 언차일드가 아무리 뭐 떡잎부터 남달라도 이제 막 또 데뷔한 신인이긴 하잖아요.
5: 맞습니다.
1: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K-POP 능력 발달에 좋은 게임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네, 바로 거꾸로 K-POP 퀴즈. 네, 다양한 K-POP 명곡을 거꾸로 재생해서 짧게 들려드릴 건데 이번에도 노래 제목을 이제 맞춰주시면 됩니다. 팀은 앉은 자리대로 나눌게요. 이제 네. 키키, 티나, 예은 씨가 애플 팀.
9: 애플.
1: 그리고 위에 줄 하은, 아쿠, 이본 씨가 개굴 팀.
10: 개굴.
1: 자 그럼 먼저 팀별 구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애플 팀부터.
11: 오케이.
3: 가보겠습니다. 세븐, 에잇.
12: 하니까 더 애플 바이트.
1: 하니까 더 애플 바이트.
13: 나 배드.
1: 네, 자 이번엔 개구 팀 가볼게요. 개구 팀.
3: 오케이.
1: 45초 정도 걸렸지만 네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총 다섯 문제고요. 정답을 아는 분은 스탠드 마이크로 조심히 달려 나와서 팀 이름과 함께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답을 맞히면 퍼포먼스 타임이 시작이 되는데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팀원 모두가 퍼포먼스까지 보여주셔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알죠? 노래에 맞춰 팀원 모두가 퍼포먼스까지 보여주셔야 점수 획득할 수 있습니다.
9: 네!
1: 하지만 안무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안무 상관없이 뭐 이 노래를 좀 신나게 바이브 해주시고 신나게 즐겨주신다면 그것도 제가 통과를 드릴 겁니다.
9: 네!
1: 그리고 같은 팀은 아니지만 나 이 노래 저 팀보다 더 잘 출 수 있다, 더 신나게 즐길 수 있다 해서 함께 나와서 즐겨주시면 제 또 권한으로 네 퍼포먼스 보너스 점수를 그 문제를 안 맞힌 팀에게도 드릴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수 주는 거는 다 내 마음이다. 네, 내 마음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모두 준비되셨죠?
9: 네!
1: 자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음악 주세요!
13: 개굴! 개굴! 네. 개굴!
1: 자 개굴!
13: 스테이시 선배님들의 ASAP!
1: Yeah! 자,

0: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구팀 1점 획득했습니다. 자, 여러분 괜찮아요. 아직 네 문제 남았습니다. 네 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결과. 자, 다음 문제. 음악 주세요.
1: 개굴! 샤이니 선배님들의 누나 너무 예뻐.
0: 정답! 누나 너무 예뻐!

0: 야, 이렇게 해서 개구팀이 또 1점 획득했습니다. 아, 아니 역시 하은 씨가 역시 괜히 하은 씨가 아닙니다. 역시 에이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1: 개굴굴.
0: 네.
1: 애플.
0: 자, 잠시만요.
1: 아니요. 애플.
2: 주인생. 개굴굴.
1: 자. 개굴이 아니고 애플. 첫사랑이 FX 선배님들의 첫사랑이
0: 정답.

0: 자, 이거는 또 우리 개굴팀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애플팀도 1점이지만 개굴팀도 1점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자, 바로 네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1: 개굴! 퀄리티 스턴맨들의 고!
0: 정답!

0: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이거는 정말 정답은 개그팀이 맞췄죠.
1: 네.
0: 근데 F팀도 정말 열심히 추셨어요. 네, 그래서 개그팀한테만 1점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이제 승패가 갈려있죠. 여러분, 근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진다고 세상이 끝나지 않고 이긴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런 승부욕 아주 좋아요. 환영해요. 네, 역시 승부욕이 넘치는 언차일드.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2: 애플! 애플! 블랙핑크 선배님 노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F팀이 맞췄는데 일단은 하은 씨랑 또 하은 씨랑 아쿠 씨랑 이봉 씨가 또 춤을 너무 열심히 추셔가지고 자 이거는 그러면 우리 밖에 계신 돌랑이들의 환호 소리로 한번 일단

0: 일단 제가 들어볼게요. 자, 오늘 중에 있는 F팀이 이긴 것 같다. 소리 질러! 오케이!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우리 개그팀이 잘한 것 같다. 소리 질러! 네, 이렇게 해서 F팀과 개그팀이 동점입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제 아셔야 될 게 사실 여러분들이 동점이잖아요. 공동 1등일 수도 있지만 또 같이 둘 다 공동 꼴찌인 거예요. 진 거죠. 그래서 벌칙이 나갑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네, 벌칙을 모두에게 드릴 거고요. 바로 데뷔곡 언차일드 2배속 댄스.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도 안 다치게 조심해서 2배속 댄스 가보겠습니다. 자, 파이팅 한번 할까요?
1: 네.
0: 하나, 둘, 셋. 사실 안 맞았어요, 뭔가. 아무튼, 자, 노래 주세요.

0: 야! 너무 좋습니다. 네. 어, 왜요, 왜요? 뭐 아쉬우세요?
1: 아, 좀 아쉽긴 합니다.
0: 어떻게 한 번 더 한번 해보실래요?
1: 네, 한 번에요.
0: 어, 여러분들이 그러시다면. 자, 너무, 여러분, 그래도 다치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노래 주세요.

야, 아이돌 라디오 최초로 벌칙을 스스로 두 번 하신 언차에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0: 미분당.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네, 전화는 말씀 듣고 왔고요.
3: 어느덧 아이돌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 이렇게 왔습니다. 네, 마치기 전에 언차일드 여러분이 곧 데뷔 한 달을 이제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꺼내볼 수 있게 1년 후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번 남겨볼까 합니다. 자, 그럼 희키 씨부터 한번 가볼까요?
4: 울겠다.
5: 일단 멤버들이랑 너무 행복하게 무대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차차들이랑 계속 좋은 추억 쌓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많이 성장하고 지금 이 소중한 마음을 잃지 않는 희키가 되었으면 좋겠다.
4: 와, 좋다.
2: 아, 다음 티나 씨.
6: 네, 저도 1년 뒤에도 좀 지금처럼 건강하게 서로 뭔가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무대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차차들랑 같이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2: 네, 예은 씨.
7: 네, 저도 저 연차일드 차차 모두 다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1년 뒤에도 이렇게 웃으면서 같이 놀고 있었으면 좋겠고, 파이팅! 자신 잃지 말고 열심히 하자.
2: 좋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뭔가 팬분들한테도 이제 이런 메시지 주지만 본인 스스로 나중에 1년 뒤에 뭔가 봤을 때 뭔가 그때 나에게 하는 편지 또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이본 씨.
8: 네.

0: 드디어 이렇게 데뷔를 했는데 1년 후에는 조금 더 멋지고 능숙하게 잘하는 이번이 되어 있으면 좋겠고 노래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무대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멤버들이랑도 더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 데뷔 초라서 차차들한테 낯도 많이 가리지만 이제 1년 후에는 조금 더 차차들이랑 많이 친해져서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싶어요.
1: 아쿠씨
2: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왔으니까 1년 뒤에는 대박나고 있겠지?
1: 물론이죠.
2: 그러니까 만약에 바빠도 공간 잘 챙기고 멤버들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화이팅 해!
3: 안녕 하나. 너는 이제 성인 1년을 앞둔 19살이 되었겠구나. 너 빼고 언니들이 좀... 다 성인이 돼서 서운한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잘 이겨내고 언니들 말 잘 듣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해 있길 바래. 사랑해 하나.
1: 와, 환영합니다. 네, 희키 씨 어떻게 휴지라도 드릴까요?
4: 아니 나 참고 있어. 네. 제가 이제 울면 안 돼서.
1: 네, 메이크업 비워지니까 또.
4: 강한 리더가 돼야죠.
1: 너무너무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1년 후에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아까 방송 시작 전에 말한다는 걸 깜빡했는데 하은 씨랑 또 저랑은 뭐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게 옛날에 본 적 있죠?
3: 저 기억합니다. 오늘 엄마가 사진도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1: 귀여워. 대박. 어머니도 너무 귀여우시다. 네. 그때 그건가요? 네. 멜로뮤직고 어디 때?
3: 네 선배님이 여기 오른쪽 대각선 밑에서 뭐 이렇게 하고 계세요.
1: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저도 그때 기억나는 게 저희가 그때 흰색깔 옷 입고 있지 않았어요?
3: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1: 아무튼 저도 이제 사실 그 저희가 멜로뮤직고드 그 시상식에서 이게 뵙기 전에 하은 씨를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 하은 씨를 보면서 되게 춤 잘 추는 친구다 이러면서 되게 잘 보고 있었는데 콘텐츠들을 이렇게 또 그때 몇 년 전이죠? 뭐 8년 전인 것 같아요. 네. 7, 8년 전.
3: 애기 때.
1: 그쵸. 그때 이렇게 또 같이 사진도 찍고 이제 오늘은 이렇게 뭔가 방송에서 같이 함께하게 되어서 네. 저도 뭔가 기분이 조금 좀 남다르고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네. 좋은 시간이었고요. 자,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1년 후에는 아까 아쿠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박 나실 겁니다.
5: 대박나다!
1: 네. 금방 대박 날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아돌라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 대표로 예은씨!
6: 네. 네!
1: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6: 저희 다들 연습생 때 다들 많이 즐겨보던 여기 아이돌 라디오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저희끼리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하고요.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 저희 춤도 같이 춰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6: 그리고 여기 앞에 차차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뭔가 노는 느낌이어서 너무 재밌게 즐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꼭 지켜봐주세요.
1: 좋습니다. 자, 또 언차이들을 항상 응원해주는 우리 차차분들께 희키씨가 사랑을 담은 또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7: 네, 오늘 이렇게 아이돌 라디오 저희 처음 하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너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희가 그냥 아무도 없는 연습실에서 그냥 연습만 했을 때랑 이렇게 차차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무대하는 거랑 너무너무 다르다고 많이 느끼고 너무너무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1: 네, 감사합니다. 1년 후에 더 오늘 어차피 여러분 덕분에 주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응원의 마음이 담아 끝곡으로는 언차일드의 데뷔곡 언차일드. 네, 한 번 더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제가 에디도라고 하면 여러분도 이제 언차일드도라고 해주시고요. 밖에 네. 계신 분들이 돌랑이도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외쳐볼게요. 여러분 이제 준비됐죠?
5: 네!
1: 네. 우리 돌랑이들이 요새 약간 좀 폼이 많이 떨어졌어요, 솔직하게.
5: You know what I'm saying?
1: 네, 오늘 좀 에너지 업 플리즈. 오케이. 예, 믿고 있겠어.

0: 자, 가볼게요. 에디도
1: 안차 에디도
2: 몰라요.
0: 아이돌 라디오
2: 브라이.
0: 고맙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딴디 더보이즈 선우입니다. 네, 안녕. 자, 사랑에 빠지면 낯선 내 모습을 꺼내놓기도 예상 밖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네, 표정이 다채로워지기도 하고요. 의심 없이 착하게 따라가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아둘라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대로 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느끼시나요? 네, 항상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지금부터 딴디만의 사랑 가득한 빛으로 여러분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둘라 샤이닝 라이트!

0: 아이돌라디오 첫 곡 더보이즈의 넥타 들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던디 더보이즈 선우입니다. 반가운가. 여러분 머리가 오늘 좀 길죠?
1: 네!
0: 잘라요?
1: 네!
0: 자르라고? 길러? 알았어. 오케이. 기르라고? 기르라고 자를 거야 그러면. 자, 던디가 진행하는 아이돌 라디오는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밤 9시에 아이돌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이 되고요. 라디오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 MHz MBC FM4U에서 방송이 됩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구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어스와 함께 돌아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carry on, huh?모르는 사람이 따라오라고 해도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분들만 보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잘해드릴게요. 곁에 있어주세요. 쉴 틈이 없으실 거예요. 그게 우리

0: 매력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안정형 아이돌이죠. 동결건조 시키고 싶은 아이돌 투어스 여러분 어서오세요. 자 먼저 단체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24
2: Sing with us. 안녕하세요 투어스입니다.
0: 아 좋습니다. 자 이번에 각자 본인의 별명과 함께 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유 씨부터.
1: 네 안녕하세요. 뭐 귀염둥이 딸기 오빠 신유입니다.
0: 와 귀염둥이 딸기. 야, 이거 본인 입으로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좋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3: 안녕하세요 킴 베이비 도훈입니다.
0: 킴 베이비. 킴 베이비 좋습니다. 자 그다음
4: 안녕하세요. 볼집빵 창시자 영재입니다.
0: 아, 어 여기서 만들었구나. 와, 그것 때문에 많은 아이돌들이 정말 좋은 사진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5: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싸이만 바라보고 있는 싸이 바보 한재입니다.
0: 아, 싸이 바보 좋습니다. 자, 다음.
6: 네, 안녕하세요. 싸이들의 어린왕자 경민입니다.
0: 아, 예. 어왕 좋습니다.
7: 안녕하세요 지훈 오빠입니다.
0: 어 지훈 오빠. 지훈 오빠는 실제로 좀 불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본인이 밀고 있는?
7: 네 이제 슬슬 풀네임을 지훈 투어스 지훈 말고 지훈 오빠로 한번 지훈 생각을 오빠. 하고 있는 쓸 정도로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혹시 형제가 있으신가요?
7: 저 누나 한 명 있습니다.
0: 뭐야?
7: 오빠라 불리면 저희 크게 많이 없습니다.
0: 아, 또 오빠에 대한 살짝 그런 게 있겠네.
7: 아 맞아요.
0: 원하는
7: 그래서
0: 게.
7: 더. 네.
0: 아, 좋습니다. 혹시 여동생 있는 멤버 있을까요? 영재 씨. 네, 아, 볼찌빵은 뭐 여동생한테도 좀 보여주고.
8: 네, 아 따로 보여주진 않습니다.
0: 여동생한테. 원래 혈육끼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 네, 맞아요. 어쨌든 지난 이제 오버드라이브 활동 이후로 오랜만에 뵙는데 잘 지내셨나요?
9: 네,
8: 잘
9: 네,
8: 지냈습니다.
0: 정말 반갑고 오늘도 편하게 재밌게
8: 너무 좋아요.
0: 놀러 가시면 되고요.
7: 감사합니다.
0: 어, 그때 팀고 알려주셨어요. 투어스 외치면 발 두 번 쿵쿵 구르고 화이팅!
7: 맞습니다.
0: 오랜만에 한번 딱 한번 하고 갈까요?
2: 좋아요. 좋아요. 네.
0: 선창해 주시면 저도 그걸 맞춰서 하겠습니다.
7: 네, 고맙습니다. 네. 투어스
2: 화이팅!
0: 네, 좋습니다.
2: Let's go.
0: 자,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투어스 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 일단 데뷔 후 첫 밀리언셀러 기록하셨고 우와. 일본 오리콘 차트 주간 앨범 랭킹 1위 하셨고 그리고 다가오는 5월 31일 영재 씨 생일!
2: 오!
0: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미니 앨범 이거 어떻게 읽죠?
2: No Tragedy.
0: Tragedy?
2: 맞습니다.
0: 아, 좋습니다. No Tragedy 발매까지 모두 축하드립니다.
7: 감사합니다. 발매까지. 감사합니다.
0: 오, 와, 오 뭐야? 아, 또 이게 아, 놀라서 빠져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와, 대박.
7: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망고 케이크. 와,
2: 저 망고 먹고 싶었었는데 오늘.
7: 망고 진짜 좋아.
2: 아,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거는 아시다시피 방송하시면서 편하게.
7: 오, 진짜요?
2: 아, 진짜.
0: 여기까지.
2: 제 방송하면서 진짜.
0: 네, 그냥 하면서 먹으시면 되고.
2: 아, 감사해요. 네,
0: 자리 앉아 주셔도 됩니다.
7: 감사합니다.
0: 네, 아, 이 경사
7: 망고 케이크.
8: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7: 어, 감사합니다.
0: 그냥 진짜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7: 감사합니다.
10: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0: 네.
10: 진짜 감사합니다.
8: 자,
0: 먼저 또 이제 저번에 신유 씨 생일 축하해드렸고
8: 맞습니다.
0: 이번에 영재 씨 생일 축하를 또 저희가 선점을 했는데 자, 영재 씨는 이번 생일에 좀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세요?
8: 이번 생일에? 이번 생일은 사실 또 이렇게 한 번뿐인 22살의 생일이다 보니까 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멤버들이랑 우리 사회분들이랑 스태프분들이랑 아주 행복하게 보내볼 예정입니다.
0: 아, 축하를 지금 벌써부터 이제 팬분들도 많이 해주시고 하실 텐데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뷔 후 첫 밀리언셀러 기록과 함께 일본 오리콘 차트 주간 앨범이 랭킹 1위를 차지한 소식도 있었는데
2: 예.
0: 이건 진짜 희 소식인데 다 같이 있으실 때 조금 소식을 들으셨나요?
8: 그 저희가 사실 선 주문량이 먼저 기사가 한번 나갔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사실 서프라이즈를 회사를 통해서 들었었어가지고 그때 엄청 막 선부 주문량 100만 장 이제 기사 나가기 전에 먼저 들었어가지고 그때 막 엄청 다 같이 막 와, 대박이다.
0: 이게 정말 유의미한 기록이잖아요.
8: 아, 그럼요.
0: 맞아요. 이제 앞으로 더 날아갈 수 있고 뭔가 그 시작점이 된 것 같은데 대표로 한 분이 이 밀리언 셀러와 그 오리콘 차트 주간 앨범 랭킹 1위 또 차지하신 그 좀 소감을 짧게나마
11: 잘 하세요.
7: 그럼요.
8: 네, 저는 진짜 밀리언셀러라는 그런 업적이 저의 완전 연습생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0: 아, 그렇죠.
8: 네, 항상 저의 첫 그 데뷔하고 첫
3: 버킷리스트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밀리언셀러라고 해가지고 정말 너무 기쁘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구나 느끼고 그리고 오리콘 차트는 저희가 또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껴가지고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야 정말 그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도 데뷔 초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변화감이 없거든요. 아이고. 실력이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3: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열심히 하시고 좋습니다. 이제 또 가장 큰 소식이 남아있는데 투어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망의 미니 앨범 5집이죠. No Tragedy 발매 정말 축하드립니다. 나이스. 혹시 앨범 소개 담당 있습니다.
3: 아, 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앨범 소개를
9: 아니요
3: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No Tragedy가 사실 비극은 없다인데 해외에서는 별이 운명을 정해준다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 앨범 자체가 그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게 된 나오게 된 앨범이어서 투어스에겐 비극이는 없다. 그 비극마저 우리가 주체적으로 완성해 나가서 사랑의 이야기를 완성해 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굉장히 네, 좋은 의미가 담긴 앨범입니다.
0: 정말 선명히 완벽하게 깔끔하네요. 아, 저, 멤버들도 이걸 알고 있었나요?
7: 아, 네. 그러세요.
0: 좋습니다. 아, 이게 또 근데 이 앨범에 대한 스포를 예전부터 좀 꾸준히 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7: 스포?
0: 이 앨범은 좀 언제부터 좀 준비를 하셨어요?
7: 이 앨범을 스포를... 아, 저희가 아마 팬미팅에서 저희의 너의 모든 가능성이 되어줄게 라는 곡으로 선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엔 이제 이 앨범이 어떤 앨범인지 사이분들과 대중분들은 모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약간 스포를 조금 많이 하지 않았나.
0: 아 어떤 식으로 조금 스포를 하죠?
7: 막 프리 동작을 할 수 있는 구간에 막 타이틀곡 포인트 안무를 한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약간 스포를 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게 내가 미리 낼 걸 알고 있는데 그거 기다리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울
7: 수 없어요. 간지러워요.
0: 간지럽고 막 네. 보여주고 싶고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7: 맞아요.
0: 네. 그런 거를 꾸준히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7: 네, 감사합니다.
0: 네, 아, 또 여섯 명의 로미오가 직진하는 로맨스. 이거는 그냥 뭐 사회분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네, 여러분들이 또 이제 따라오라고 대놓고
11: 그럼요.
12: 맞습니다.
0: 이렇게 또 꼬시고 유혹을 하고
7: 그럼요.
0: 아, 좋습니다. 그럼 이번엔 로미오분들이 열심히 준비한 타이틀곡 널 따라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네. 스타트! 노래 소개는 또 어떤 분이시죠?
3: 다가능해서
0: 한번 집어주시면 제가 좀 시켜볼게요.
7: 네. 네. 좋습니다.
0: 한진씨가
13: 노래 할수 있잖아.
14: 아, 노래 쓸게요.
13: 네. 일단은 널 따라가.
14: 널 따라가는 노래 제목처럼 노래 제목처럼
0: 천천히 해서 본인 생각대로
14: 사실 저희 노래 속에 데뷔 있어요. 꿈에 그리던 이상형은 찾아나가는 곡입니다.
0: 아,
7: 꿈의 이상형을 찾아가는 곡이다.
0: 꿈에 그린 이상형을 찾아가는 곡이에요.
14: 맞습니다.
0: 널 따라가가 그러면은 따라가는 거네요? 여기가?
7: 맞아요. 저희가 따라가는 거예요.
14: 맞아요.
7: 널 따라가. 그 너가 저희 팬분들인 사이들.
0: 아 여기를 따라. 아 그러니까 여기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따라가는 거구나.
7: 네, 무대를 보면 따라올 수밖에 없긴 한데 사실 본질적인 노래 의미는 우리가 너를 따라가겠다.
14: 아, 맞아요.
7: 우리가 너희를 서포트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0: 결국 서로 따라가다 만나자.
7: 맞아요.
0: 네. 그런 느낌에 좋습니다. 작사와 가이드곡 녹음에 참여한 분도 계시고 작사는 동훈 씨 참여하셨고 네. 오 스컬하네요.
15: 맞습니다.
0: 자 그다음에 가이드는 이제 경민 씨, 영재 씨가
16: 네.
0: 또 이렇게 가이드 참여를 하셨고 오 동훈 씨는 일단 작사하시면서 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걸 생각하면서 가사를 좀 쓰셨는지
3: 어쨌든 저희가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첫 사랑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봐왔던 되게 로맨틱한 영화나
0: 장면들
3: 드라마 이런 이거 딱 데이터 분석해서
0: 그죠
3: 이제 사이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또 설렐까 미칠까 약간 어떻게 해야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실까를 생각하면서 적었더니 회사에서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0: 아 이게 저 N인가요? MBTI가?
3: 제가 작사를 시작하면서 N으로 바뀌었어요.
0: 오 진짜?
3: 네. 그래서 ISTP였는데 INTP로 바뀌었어요.
0: INTP로?
3: 네.
8: ISTP시죠?
0: 아닌데요?
8: 아 죄송합니다.
0: 저는 ENTP예요.
2: 아~
0: 네. INTP가

0: 되고 싶은 ENTP예요. 아. 왜 ENTP 살짝 그런 게 있어요. 좀 천재 같은 그런 게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시네요. ENTP라고. ENTP?
1: 네.
0: ENTP 된 거죠.
1: 아, 전 INTP.
2: 아, ENTP 맞네.
0: ENTP야?
1: 네.
0: INTP가
2: 네가 ENTP.
0: 천재 얘기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2: 아, 네. 좋습니다.
0: 장난이고 어쨌든 이렇게 작사를 또 네. 하셔서 본인 힘으로 딱 읽어내셨고 자, 그다음에 또 가이드곡 녹음.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실.
3: 아, 네. 진짜 중요해요.
0: 이거를 멤버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회사가 믿어야 되고 이 곡을 정말 잘 살려야 되는 건데 얼마나 또 잘하셨으면은 멤버들은 또 경민 씨와 영재 씨의 가이드 좀 만족을 하셨나요? 도움이 좀 많이 됐어요?
4: 네, 저도 이제 카피를 하면서
0: 그쵸?
4: 이제 멤버 두 분이 이제 굉장히 디테일을 잘 살려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많이 연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이야, 좋습니다. 이게 또 반대로 영재 씨와 경민 씨는 가이드를 녹음하시면서 좀 느낀 점이 좀 많았을 거 아니에요?
5: 진짜 많은 것 같다.
0: 좀 그 어떤 걸 좀 느꼈는지
5: 하면서 정말 여섯 명의 이 목소리 합이 되게 중요하구나를 너무나 느꼈던 것 같고 또 사실 벌스 부분 이제 신영 도훈이 형이 해줬는데 그 부분에 뭔가 제 뭔가 목소리였었더라면 그런 좀 어두운 좀 그런 다크한 느낌이 좀 잘 안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두 명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도 느꼈던 것 같아요.
0: 아, 멤버들의 또 어떤 보컬의 쓰임새를
5: 좀 어떻게 잘 쓰이느냐가 되게
0: 그건 참 앞으로도 또 되게 중요한 그런
5: 맞아요.
0: 게 되겠다.
5: 맞아요.
0: 또 우리 영재 씨는?
1: 네, 저는 그냥 녹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A&R 팀분들이랑 약간 구상 같은 것도 여기서는 이런 밴딩을 썼으면 좋겠다 여기서는 막 바이브레이션을 조금만 넣었으면 좋겠다 톤을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좀 그런 것들을 그냥 내가 혼자 부른다고 해서 끝이 아니구나 계속 이렇게 A&R 팀을 맞춰가는구나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0: 근데 정말 좋은 경험이 됐겠어요.
1: 맞습니다.
0: 앞으로도 좀 할 수 있다면 좀 자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셨나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1: 사실 쉽지 않 했는데 그래도 또 할 수 있다면 저는 하고 싶은데 또 나에게 다른 멤버가 또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해보고 하는 거죠. 그렇게
5: 맞아요.
0: 또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건데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에서는 나나나 오버드라이브는 이런 추임새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는데요. 이번엔 따름따름이에요.
6: 따름따름.
0: 따름따름.
6: 따름.
0: 좀 굉장히 중독성 있는 가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불러야 좀 맛깔나게 살릴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거 녹음하신 분
1: 저희 떼창 녹음 했었어요.
7: 떼창 녹음.
0: 다 같이 들어가서.
8: 따름.
6: 좋은데요?
9: 그걸 마이크에 대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5: 따름 따름 약간 이 뭔가 박자 감이라고. 따름 따름 따름 따름 따름 따름 약간 그. 이게 생각보다 룸이 되도 안 되고
1: 맞아.
5: 그 룸의 발음이 진짜 따룸, 어려운데
1: 룸이랑 으 사이
5: 룸도 따룸, 아니고
8: 따룸 따룸
9: 룸과 룸 사이
5: 따룸 따르 따룸 루로 시작해서 음으로 끝내야 돼.
8: 따룸
5: 룸
0: 룸
5: 룸 맞아요.
0: 룸 하면 안 되고 따룸도 안 되고 따룸
5: 따룸 그쵸? 약간 그런 느낌
8: 따룸
0: 저는 안 하겠습니다. 디테일도 따름 따름
5: 숨겨진 디테일이 있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분씩 그걸 잘 지키시는지 한 분씩 한번
5: 좋네요.
0: 네, 자 신유 씨부터.
1: 신유 형부터.
8: 따름 따름 따름 따름 따름 따름
0: 오 잘한다. 앞에서 이렇게 잘 했습니다 일단.
6: 잘한다.
0: 자 노훈 씨.
1: 저는 강약을 좀 보내세요.
0: 본인만의 강약. 스타일이 있으니까.
8: 따름 따름 따름 따름 따름 따름
0: 따름
8: 따름
0: 사실 그런 거를 꾸미는 좋습니다. 크레센도를 또 우리 영재 씨 한번 가볼게요.
1: 저는 좀 딱 FM
0: FM 식으로
8: 따름 따름 따름 따름 따름 따름
0: 깔끔하네 확실히 백숙이다. 좋습니다. 우리 지윤 씨 한번 가볼까요?
2: 좋습니다. 저는 신나게 따름 따름 따름 따름 따름 따름
0: 호흡이 있어요. 룸 있네.
5: 맞아. 에어 스킬 포인트.
0: 디테일이죠.
2: 에어 스킬. 스킬이죠. 스킬.
0: 스킬. 오케이. 자 우리 경민 씨 한번 가볼게요.
5: 제가 이거 가이드 일을 했을 때 이걸 가이드를 따름을 내가 했었나? 형 같이 했었나?
7: 같이 했었어.
5: 같이 했었나
7: 봐.
5: 그치? 근데 이걸 되게 신나게 했던 것 같긴 해가지고

0: 웃으면서 그냥 따름 따름 따름 따름 따름 따름 You remind me.
1: 아 확실히 밝네. 예, 이 밝은 뭔가 그런 게 있네요.
2: 어. 맞아요. 저도 이 파트 할 때 항상 웃으면서 해줬었는데. 따름 따름 따름 따름 따름 따름 You remind me.
1: 아 이렇게 굉장히 귀엽다 여러분. 어 좋습니다. 굉장히 중독성 있는 가사를 또 불러주셨고 이 노은 비하인드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영재 씨가 네. 도입부를 맡으셨어요.
3: 네.
1: 되게 도입부 중요하잖아요.
3: 어 너무 중요하죠.
1: 여러 번 녹음을 하셨을 것 같은데.
3: 맞아요.
1: 좀 한 번에 좀 뭔가 좀 삘이 딱 꽂혔어요? 아니면은 하면서 좀 맞춰가셨나요?
3: 어 처음에 사실 좀 약간 제가 이 곡을 해석하기를 굉장히 좀 약간 좀 어 좀 멋있게 해야겠다.
1: 멋있게.
3: 그래서 You remind me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청량하게 가보자 해서 아. 막 You remind me 막 이렇게도 해보고 아. 약간 지금에 딱 온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오 처음에 살짝 그 남자병으로
3: 네 약간 You remind me 막 이렇게
1: 오 아예 그렇게
3: You remind me
4: 남자병을 좀 넘어선 것 같은데
1: 이거는 좀 살짝 아저씨병 어쨌든 이렇게 좀 맞춰 가셨고 다른 멤버들은 녹음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뭐 뭐 좀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좀 이거 힘들었다, 나 오래 했다, 아니면 나 한 번에 끝냈다.
0: 오~
1: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4: 그런 아 저는 제가 좋아하는 디테일 하나가 있어요.
1: 어 뭐죠?
4: 이게 내 세상이야 너는 이제라는 파트가 있는데
1: 어, 네네.
4: 내 세상이야라고 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1: 그치.
4: 그래서 내 세상이야 너 하고 이 세상에 세상으로 발음을 했거든요.
0: 아, 세상. 아, 네.
4: 근데 어떻게 들리는지 잘 모르겠어도 그냥 부르는 제가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아 이게 발음이 또 차지네요.
4: 어 맞아요.
1: 세상.
4: 세상이야 너
0: 세상.
4: 이렇게 했었어요. 아. 영재형 이걸 많이 따라하더라고요.
3: 네, 재밌어요.
4: 너. 맞아 맞아.
1: 아 이게 막 쫄깃하네요.
4: 맞습니다.
0: 세상이야 너는.
1: 아 그런 식으로 세상.
3: 네.
1: 두쌍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와우.
0: 최고.
1: 자 죄송해요 넘어갈게요.
3: 영재형 좋아 영재 좋아.
1: 죄송해요. 자 어.
4: 목소리가 되게 잘 들린다. 네,
3: 엄청 좋아해 주시네.
1: 어쩌라고요? 네, 자 좋습니다. 자 대표로 한 분이 그러면은 이 노래의 좀 최애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맛있다.
3: 맛있다.
0: 있거든요.
1: 어, 사실
0: 저도 약간 지훈이 형이랑 비슷하게 그 크로스 분의 Can't Get Enough 널 본 순간 알았어라는 아, 파트가 있는데 네네. 이게 원래 Can't Get Enough 발음도 원래 Can't Get Enough. Can get enough 이렇게도 했었고 되게 다 그 발음을 되게 다양하게 풀어냈었었는데 이제 최종 버전된 부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Can't get enough 널 본 순간 알았어 이 파트입니다.
1: 아,
0: Can't get enough 이것도 중요하고 널 본 순간 알았어 여기도 되게 중요한 거.
1: 아, 근데 되게 디테일을 좀 되게 들어보니까 되게 잘 잡으시네요.
0: Can't get enough 이
1: Can't get enough 맛있네요.
0: Can't get enough
4: 맛집이네 맛집이네.
0: 널 본 순간 알았어. Can't get enough 약간 마이클
1: 쫄깃하게.
0: 네.
1: 아 좋습니다. 아, 듣다 보니 무대가 좀 기대가 되는데 이쯤에서 여러분이 준비하신 널 따라가 어. 퍼포먼스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자 넣고 무대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어 우리 오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듣는 동안 돌랑이 되는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투어스를 응원하는 메시지나 질문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80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5: 예!
1: 오케이 자 그럼 투어스의 널 따라가 무대 한번 만나볼게요.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아돌라 F4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확실히 발표할 게 있다. 오늘부터 2학년 B반 돌랑이는 이 던디의 여자친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이다.
3: 에디는 그 결정에 이의 있는데요? 나도 시켜줘.
4: 돌랑이 명예소방관.
5: 야, 근데 이게 노래가 들으면 되게 귀여운 율동만 할 것 같은 뭔가 그런 밝은 노래인데 이게 춤이 장난이 아니네.
6: 저희 노래 특이해요. 약간.
5: 그러니까.
6: 네, 안무가 생각보다 빡세요.
5: 생각보다가 아니라 이분은 뭐. 야. 근데 그래서 더 이 무대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6: 와, 감사합니다.
5: 홀리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거. 와, 이게 확실히 이. 같이 보니까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네요. 아, 사이분들이 밖에서 열심히 응원법을 외쳐주셨는데 안에서도 잘 들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7: 사이 최고.
8: 사이들 감사합니다.
6: I love you.
2: 돌랑이들이 보내주신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소개해드릴게요. 자, 4350님 후렴 부분 안무 스텝 한 맞추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처음 안무할 때 어땠나요?
6: 처음 배웠을 때 훅 파트 말씀하시나 보다. 여기 스탑 가키키. 근데 저희가 사실 스텝만 하면은 맞추기 쉬운데 그때 상하체 밸런스가 맞아야지 합 안무가 맞아 보이니까 그걸 잡는데 조금 헷갈렸던 것 같긴 해요. 사이들도 궁금하시면 저희 용산구에 연습실 있어서 오시면은 함께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아주 좋습니다. 자, 또 이제 Ordinary Being 님. 저렇게 청순한데 저 절도 있는 춤 좀 보세요. 우리 투어스 힘 좀 보세요. 얼굴 보세요. 기럭지 보세요. 웃는 것 좀 보세요. 이거 되게 많이 봐줬으면 하는 그런 팬분의 마음이 있고. 자, 7321 님. 전원 성인 그룹 투어스가 된 기념으로 본인 파트 남자병 버전으로 한 번씩 불러 주세요라고 또
6: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는 반응인데 사이들.
2: 네. 그거 좀 남자병? 호흡을 좀 정리해 주시고
9: 어떻게 해야 되지?
2: 좀 본인 파트 좀
10: 개인결이 넓은 순간 안에서
6: 남자병 맞아요.
9: 아저씨 아니에요.
10: 개인결이 넓은 순간 안에서
5: 제가 좀 남자병 느낌을 살짝
6: 저부터 한번 가볼까요?
9: 좋아요.
6: 전 제 최애 파트 남자병 파트가 이미 하나 있거든요.
5: 뭔데요?
6: 일단 내가 오늘 앞머리를 깠다 약간 남자병이 잘 먹힐 날이다 하면은 난 사랑을 너라 부르지 하고 여기서 입술 한번 쓱. 우연은 없어 더 이상은 하고 이런 근데 이건 꼭 앞머리

0: 유 크 유하고 윽 파트가 있어요. 아 거기서 약간 이제
1: 아 그럼 경민 씨가 표정에 집중할 수 있게 저희가 다 같이 불러드릴까요?
0: 어 좋아요.
2: Let's go.
1: I can't get any more. 5, 6, 7, 8 You.
3: 어딘데로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경민 씨?
4: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살짝 그냥
0: 원래는 약간 웃는 거예요.
4: 아 원래 웃는 건데
0: 웃는 건데 조금 더 약간
4: 총 맞은 것처럼
0: 남성미를
3: 총 맞은 것처럼.
1: 아 치명적이죠.
4: 아 좋습니다. 난
1: 경민 씨 이거 직캠 봤어요 멤버들?
0: 네?
1: 이거 멤버들 어떻게 하는지 봤어요?
0: 아 저 봤어요.
1: 이거 동훈 씨가 진짜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2: 아, 잘하겠네요.
3: 아 그래? 아 어떤 식으로?
5: 자신감이?
3: 아 보여주세요.
2: 그러니까 이제 경민이 같은 경우는 평소에 그냥 이렇게 웃는다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무대 때 으악을 해버려요.
4: 예를 들어 지금 무대야.
2: 그러니까 무대면 아 저 이제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0: 오 렛츠 고!
1: 이렇게까지 벗길
3: 줄 알고 좋은데?
0: 유!
4: 아!
1: 들어오세요.
6: 이거 하고
1: 아 뒤에가 더 있어?
6: 잡아야 돼요.
4: 아! 도수 씨 지금 몇 살이죠?
2: 05년생입니다.
4: 05년생?
2: 네.
4: 남자병 초기인 것 같네요.
0: 아슬아슬
2: 진단 진단.
4: 아 좋습니다. 아, 우리 한진 씨.
7: 네 저는 방금 우리 청량하게 우리 딸로 불렀었잖아요. 아. 이제는 조금 목소리 바뀌고 남자편 거리는 상태에서
4: 오케이
7: 따롱 따롱 따롱 따롱 따롱
4: 따롱 남자나
2: 죄송해요.
1: 잠시만
2: 죄송한데 이거
1: 괜찮네. 한진이 실시간으로 얼굴이 엄청 빨개지는데?
4: 좋은데?
1: 괜찮네.
7: 네 안녕하세요.
4: 어, 네 한진 씨 귀엽네요.
2: 아 대단하다.
4: 어, 영재 씨 한번 볼게요. 영재 씨.
8: 저는 저 2절에서 프리코러스인데 I can't take it anymore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원래는 이렇게 썼어요.
4: 어, 네.
8: 이렇게 약간 고개를 좀 약간 누르는 듯한.
4: 오.
8: 근데 좀 남자병 오늘 좀 남자병 걸리고 싶다.
1: 그러면
8: 일단 구렛나 이렇게 씁니다.
4: 아
1: 이거 왁스칠을.
8: 제 가슴팍을 이렇게.
4: 와.
1: 오 이거 좋다.
4: 오. 오.
8: 일로 와.
4: 오~ 아, 이거 좀 너무 남잔데요? 어, 좋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지만 남자병 걸리고 싶다는 구렛나라 쓸고 내 가슴팍을 자랑한다. 어, 좋습니다. 어, 동훈 씨 넘어갈게요. 아까 일어나셔서 하셨기 때문에.
2: 오케이
4: 오케이.
2: 또 한다고?
4: 아 웃기네.
2: 내 세상이야 너는 이제 You're in my mirror를 되게 살짝 웃으면서 불렀는데 아, 네. 남자병 버전을 불러보겠습니다.
1: 렛츠고 렛츠고.
2: 내 세상이야 너는 이제 You're in my mirror.
1: 이거 자다 깨닫는 거 아니야?
4: 목이 많이 잠겼는데? 아예 확실하다.
1: 보컬 파일을 아, 되게 좋아하시네.
4: 좀 섹시하게 네. 잠긴 듯한.
2: 네.
4: 아, 눈이 살짝 그 살짝 도른자의 눈이 살짝 있네요.
2: 아, 아닙니다.
4: 이게 완전 와 이거 연예인이다.
2: 아 진짜요?
4: 연예인이다. 아 확실하다.
2: 아 진짜요?
4: 네.
2: 감사합니다.
4: 필요하다 이거 끼가 자, 있다.
2: 아 이거
4: 신윤 씨.
9: 네.
4: 신율 씨가 여기서 느낌은
9: 네.
4: 가장 남자병
9: 맞아요,
4: 느낌이
9: 맞아요,
4: 살짝
9: 맞아요.
4: 있어요.
9: 딱 오기 좋은 딱.
4: 네.
9: 해보겠습니다.
2: 들렸어.
9: 네. 어 이렇게 갑자기 난입하시면 어떡해.
1: 그 해보세요.
4: 어 무자.
2: 지금 아니
0: 장난치냐고.
4: 잠시만요.
2: 이거는
9: 여기 사례
2: 따라하세요.
4: 우리 노래를
2: 왜 따라하세요?
4: 어떻게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하겠어? 근데 여기 느낌이 있는 게 아니 뭐냐면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뭐 하나 싶지만 이거 돌리는 디테일.
9: 애티튜드.
4: 그러니까 살짝 화난 듯한 이런 애티튜드. 한번 살짝 쓱 돌려주세요. 따름 하면서.
2: 따름 따름 따름.
0: 아. 할아버지 아니에요.
4: 그러니까 따름 따름이 이제 네,
9: 따르는
4: 물 따른다는 거죠.
9: 거죠? 네.
4: 아, 물 따르면서 웨이터 느낌으로 따르는 거.
1: 멋있다.
4: 좋습니다.
2: 아 미쳤다.
4: 자
9: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4: 멤버들은 간식차에서 맛있는 간식 골라 드시면 되고요.
7: 야,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4: 그동안 토스의 신곡 너의 모든 가능성이 되어줄게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7: 네.
2: 아시죠?

0: 방금 전들의 신곡은 투어스의 너의 모든 가능성이 되어줄게였는데 한식 좀 챙겨가셨나요?
1: 네.
2: 네. 네, 너무
0: 야무지게 챙겨가셨는데 망고 케이크 맛있게 드셨고
1: 네
0: 좋습니다.
3: 너무 맛있었습니다.
0: 자, 근데 여러분에게 사전에 질문을 또 하나 드렸어요.
4: 오, 그 네.
0: 무조건 따라가고 싶은 투어스 멤버 누구라는 질문인데 기억나시나요?
1: 아, 네.
0: 네.
1: 네.
0: 네, 제가 답변부터 한번 들려드릴 건데 누가 이런 답을 했을지 한번 추측 한번 해봐주세요. 먼저 저는 지훈이 따라갈게요. 길 잘못 들어도 긍정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4: 진짜?
0: 라고 해줬던 멤버 누구일 것 같으신지?
2: 아, 나 알 것 같아.
5: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형일 것 같아.
2: 나도 약간 신이 형일 것 같아.
4: 그래요?
6: 나도 신이 형.
0: 좋습니다.
2: 신이 형이 요즘 절 원래도 절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절 너무 좋아하거든요. 곤란할 정도.
4: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0: 네, 곤란해요. 신이 형일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사주에서 경민이 말 잘 들으라고 해서 경민이 따라가겠습니다.
4: 도훈 씨 아닌가요 이거?
5: 접니다.
0: 아 이건 도훈 씨. 자 이건 멤버들이 좀 다 아실 것 같은데 저는 한 명 고르기 어려운데 재밌는 건 경민이 따라가야 하고 살아남으려면 영재 형 따라가야 할 것 같아요.
6: 한진이
4: 말투가 한진이 같은데
7: 너무 띈다.
2: 맞구나.
0: 자 그리고 경민입니다. 햄 형제로서 햄 동생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크게 이질감이 없다고 생각하고 발자국 크기도 비슷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 아, 자기가 자기 고른 것 같은데요.
6: 영재 형이요.
2: 왜 난 아닐 것 같아.
6: 햄 형제니까 나랑
2: 나도 형제.
6: 형제만
0: 또 한 분은 영재 형입니다. 듬직한 형이어서 어딜 같이 따라가든 든든할 것 같아서입니다.
6: 경민이
4: 경민이
1: 자기가 잘 고른 것 같은데요.
2: 아 영재 형 영정 본 거 아니야?
5: 아 내가 나를 영재 형이라 했다고?
0: 자 그리고 또 영재 형 어떤 상황이든 차분하게 대처할 것 같아서 따라가겠습니다.
2: 진짜 영재 형이 영재 형한 것 같은데?
4: 그러니까
2: 영재 형이 영재 형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 자 이거 누구죠 이거?
1: 누굴까요?
6: 맨 마지막이 접니다.
1: 첫 번째는 접니다.
0: 첫 번째. 그리고 영재 형입니다. 듬직한 형에서 어딜 따라가든 든든할 것 같았습니다. 누구예요?
4: 이게 접니다.
0: 좋습니다. 자 답이 또 다 나왔는데 답변에 영재 씨랑 경민 씨 지분이 좀 많아요.
3: 그러게요. 왜일까요? 좀
2: 고생 같은데요.
0: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누구죠?
3: 아이고 저런.
6: 지훈 형은 누가 했어요?
2: 나 영재 형.
6: 영정이 지훈 형에서?
1: 내가.
0: 일단 답변 하나도 안 나온 사람은 한진 씨, 동훈 씨, 신유 씨.
3: 아이고 잘.
0: 알겠습니다.
2: 저 원래 전 신유 형 하려 했어요 사실.
1: 그러니까 왜 나를 안 따라?
2: 근데 형이 리더로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0: 이것까지
2: 부담이 될까 봐.
0: 부담이 될까 봐. 아주 잘 둘러대셨고요. 자 답변에 또 이렇게 다 해주셨고 이번에 보석 같은 수록곡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 건데 방금 들은 너의 모든 가능성이 되어줄게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음악 주세요.

0: 음악이 안 나가니까. 음악이 지금 밖에서는 나가나?
1: 밖에서 나와요?
2: 아, 나와요.
0: 아, 여기서
1: 아,
0: 나와요? 안 들려?
1: 오, 나옵니다. 아, 그러면 아, 진짜요?
0: 그럼 뭐 저희는 안 듣고 하죠 뭐.
2: 아니, 노래 부를까요?
0: 네, 조치를 좀 취하고 계시고. 일단 그러면은 이 곡 속에 어느 분야시죠?
3: 제가 알고 있습니다.
0: 오케이, 영지 씨.
3: 어? 아, 네. 아, 이 곡은 정말 너의 모든 가능성이 되어줄게. 정말 말 그대로 이 노래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의 가능성이 되어드리겠다라는 노래인데, 하우스 장르 기반의 하우스. 음악이고 또 굉장히 투어스의 그런 스윗 다정한 그런 약간의 좀 섹시미를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네, 다정다감한 노래입니다.
0: 다정다감하지만 그 안에서 약간의 섹시미가 네. 있다. 좋습니다. 자, 이게 또 줄여서 너무 돼 라고 하네요.
4: 맞습니다.
0: 너 뭐 돼?
5: 맞아요.
2: 너 뭐, 맞아요. 그 뜻입니다.
5: 너 뭐 돼? 이거에서 여기서
0: 너 뭐 돼? 살짝 달라붙는데 이게 사이드 반응이 어땠나요? 팬미팅에서 성공개하셨다고.
3: 맞아요. 아무래도 첫날에는 사실 어 이게 뭐지? 커버인가? 약간 아, 이러셨는데 이제 첫날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반응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공유하시면서 그렇지. 야 이거 미쳤다. 야 이게 진짜 남자 약간
0: 이거 찐이다.
3: 야 이거 찐이다.
6: 또 영재 직캠이 정말 유명합니다.
5: 맞아요.
1: 진또백이다.
2: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5: 영재 형이 진짜
0: 저 한번 끝나고 찾아보세요. 좀 쇼츠로 이렇게 나와 있고 한가요?
3: 아, 네 쇼츠로도 찾아보실 네. 수 있으실.
0: 어 이거 좋은 마케팅을 잘하신다 멤버들이 이거 궁금하게 만드네.
2: 오 진짜요? 오,
5: 앞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좀 올려드리도록
3: 감사합니다.
7: 아이고, 감사합니다. 의심 없이 따라가는 남자 알 수 있을 것이다.
5: 네 맞아요.
0: 어 그래요? 어 좋아요. 근데 이 곡에 작사 참여한 멤버가 많아요. 누구시죠?
5: 짜자잔.
0: 어 지윤 씨, 도훈 씨, 영재 씨 참여하셨고 네. 영재 씨 올해 목표 중 하나가 작사 참여였다고 하는데 이룬 소감이 좀 있으신가요? 어땠어요? 한번 써보니까.
3: 사실 감사하게도 이렇게 빨리 이룰 줄 몰랐고요. 근데 너무 저도 어쨌든 목표를 이루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좀 애써가면서 썼는데 그 뜻을 알아봐 주신 것 같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멤버들이 또 각자 뽑는 이 곡의 최애 가사는 어딘가요?
5: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2절 신유 형 파트 가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0: 뭔데?
5: 신유 형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8: 보고 싶다 한마디만 말해.
0: 와, 어떻게 이런 가사를?
8: 내게 달려가 안아줄게.
3: 줄게.
5: 전 이런 가사를 스탄. 듣고 진짜 너무 아 너무 우리 정말 가사 잘 만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보고 싶다 한마디만 말해?
5: 네. 네.
8: 너에게 달려가 안아줄게.
3: 너만 보는 난 어때?
8: 너라서 나 가능해.
3: 아, 너만 바라보는 난 어때? 어때?
5: 진짜 와, 저는 진짜 와, 저는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0: 어, 이거 굉장히 심쿵을 유발시키는 그런 가사인데요. 자, 또 한 분.
7: 아. 전 또 영지 형 파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0: 네.
7: 너의 상상 안에 날 데려가줘. 의심 없이 따라갈게 착하게.
0: 오. 불러주세요 한번.
7: 너의 상상 안에 날 데려가줘. 의심 없이 따라갈게 착하게.
5: 와 너무 잘한다.
0: 근데 이거 가사가 앙큼하다.
3: 이거 작사가 가사 누가 한지 아세요?
0: 누가 했어요? 와 진짜 뭐 본인 아까 전에 무슨
3: 반은 아닌데 반절?
5: 아 맞아요. 반절도 쓰고 뒤에 의견도 막 내보고 해보면서 와. 어떻게 이치저치 만들어봤는데 아 이거는 플레이를 영지 형이 되게 무대에서 기깔나게 해줘가지고
3: 만큼해.
0: 근데 이거 알겠습니다.
2: 그러면
0: 이거 가사가 진짜 이거 폭스다 폭스.
3: 폭스
0: 진짜 와 이거
2: 제가 이 흐름 이어서 앙큼한 가사 한번 더 소개해보겠습니다.
0: 오
2: 코러스 부분인데요.
0: 네.
2: 원하는 걸 다시 염해봐 oh, oh me
0: 몸에
3: 원하는 안큼해. 걸 다 시험해봐
5: 어?
2: 나에게
5: on me?
3: on me?
2: 저에게
5: on on me 나에게 다 시험해봐
3: 원하는 걸 시험해봐
0: 이거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네, 아 너가 원하는 걸 나한테 다 시험해봐.
2: 네.
0: 자, 이 친구들 위험한 친구들입니다.
2: 위험한 친구들.
0: 근데 이게 확실히 여러분의 색깔이 막 대놓고 나 섹시할 거야가 아니라 어쨌든 조금 되게 청량하면서도 밝으면서도 그 안에 있는 게 사실 찐이거든요.
3: 그럼요.
0: 왜냐 그런 게

0: 더 대놓고 뭔지 알죠?
1: 네 맞습니다.
0: 남자가 이렇게 좀 나시고 이거보다 딱 수트를 다 올렸을 때 제일 섹시한 느낌처럼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네. 좋습니다. 자, 아 이거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 마지막 트랙 Back to Strangers 한번 얘기 들으면서 들으면서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음악 주세요.

0: 나 이런 류의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곡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경희 씨.
2: 경희 씨.
1: 죄송합니다.
2: 경희 씨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1: 경희 씨가.
2: 죄송합니다.
1: 여기서 막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대수가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동 그냥 바사사사.
1: 이런 노래 되게 좋아하시다.
0: 시진만
3: 말씀하고 계신데.
4: 진짜.
0: 아니 괜찮아요.
3: 이 노래 좋아하신다 하셨는데.
0: 아니요. 안 다치셨죠?
4: 진짜 죄송합니다.
0: 아 그러니까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4: 안 다쳤습니다.
0: 안 다쳤죠? 그 의자 부서졌어요? 안 부서졌어요?
4: 안 부서졌어요.
0: 그럼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 지금 이거 소개할 땐 과자 잠깐만 참아달래요.
5: 죄송합니다.
0: 아니. 자 곡 소개 한번. 아 지금 빨리 씹어. 지금 씹을 시간
1: 다 씹었어요.
5: 다 삼켜 다 삼켜.
0: 자 곡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2: 이거는 또 한진이가 작사했죠.
4: 맞아요. 사실
2: 한진, 이 노래 지훈이도.
4: 네 지훈도 같이 작사했었는데 이 노래. 이 노래의 의미는 이 노래 중에서 후렴 부분 아 다시 몇 번 반복해도 너를 무조건 선택할 거다. 뭔가 이런 뜻으로 이 곡에 담고 우리 사회분들 그리고 이 노래 들은 사람들한테 전달드립니다.
0: 몇 번이고 다시 반복돼도 나는 널 선택할 거다.
4: 맞습니다.
0: 야 근데 이 가사 이 아 한국어로도 가사를 쓰셨어요?
4: 맞죠.
0: 쉽지 않았을 텐데.
4: 맞아요. 저도 사실 영재형처럼 올해 그 목표 중 하나는 그 우리 가사 통해서 우리 토어스랑 싸이의 이야기, 우리 토어스의 곡 그로 꼭 담기고 싶다. 그래서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회사 이렇게 기회 주셔서 저도 열심히 도전해보고 그리고 무조건 뭔가 가사 통해서 최대한 한국어로 우리 사회분들 뭔가 제가 전달하고 싶은 감정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0: 아, 더 의미가 또 깊을 것 같은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일단 울컥하신 분이 계시다고요?
4: 제 울컥했는데요.
0: 그래서 아까 의자를 부셔서 너무 울컥하는 네, 바람에
6: 그걸 딱 이제 그때가 저희가 딱 촬영하고 그 버스 타고 오는 길이었는데 그때 마스터된 음원을 딱 처음 받았었어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그냥 가사도 너무 좋고 그냥 그때 감성이 딱 오후 7시 딱 그때 감성에 딱 해질녘에 딱 듣는데 그때 진짜 저희 노래 들으면서 뭔가 처음으로 좀 울컥했던 것 같았어요.
0: 근데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럼 그게 정말 평생 가거든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때 기억이 계속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그 노래에서도 향기가 있잖아요. 그때 느꼈던 향기나 그런 것들이 경민 씨한테는 좀 특별하게 또 다가오고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이번에 대표로 한 분이 이 노래의 좀 최애 파트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7: 그럼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4: Let's go.
7: 저는 저희 프리크로스의 조심스럽게 옛날 오늘 때 옛날 처음처럼 yeah 이런 파트가 있거든요. 이 파트가 뭔가 저는 노래를 딱 받고 저도 작사에 참여할 때 뭔가 되게 뭔가 내가 하는 말을 뱉고 누군가가 나한테 답변을 해주거나 나의 말을 이어서 나가주는 파트 같아서 노래를 녹음할 때 약간 연구를 좀 많이 한 파트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좀 애정이 가는 파트인 것 같습니다.
0: 굉장히 지훈 씨를 보면은 어떠한 거에 대해 좀 뭔가를 할 때 그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가사나 노래나 뭐 뭔가 하실 때 좀 이 완성된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를 잘 찾고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7: 맞아요. 사실 제가 막 노래나 춤이나 막 분석해서 진짜 똑똑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걸 써서 막 이용을 잘 하진 못하는데 그냥 심심하거나 잠이 안 올 때 그런 걸 좀 하는 편인 것 같긴 합니다.
0: 근데 그런 걸 할 때 그런 습관이 있어야지 같은 가사를 부를 때나 아니면 같은 춤을 이어갈 때 그 내공이 다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7: 감사합니다.
0: 아주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0: 노력하겠습니다.
1: 예. 자, 또 이렇게 들었고 이번 앨범에 시간 관계상 소개하지 못한 Why You So Bad 그리고 Fire Escape 그다음에 Get It Now까지 총 6곡이 실려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오늘 여러분들 보내드릴 시간이 벌써 찾아왔습니다. 자, 도훈 씨 오늘 아돌라와의 만남은 어떠셨는지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2: 저는 아돌라만 항상 오기 전이면 항상 설레고요. 전혀 힘들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선배님.
1: 아, 그래요?
2: 네.
1: 그래 보여요.
2: 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1: 아, 근데 이게 그렇네, 이게 원래 성격이 살짝 이런 편인가요?
3: 진실해
4: 있어요.
2: 네, 좀 진실해 있죠.
3: 진짜 솔직하고
5: 저번하고 좀 다르죠, 뭔가.
1: 네, 저번하고 좀 다르고.
6: 그때 저희가 이제 스페셜 MC를 같이 했었었죠.
5: 아, 네.
6: 그때는 정말 조용하고
5: 맞아요.
6: 제가 치는 그 개그에 그냥 웃음만 지시고 뒤에서 했었는데
2: 사람이 좀 바뀌었습니다.
7: 어떤 심적의 변화가
2: 좀 변했어요.
1: 변화가 있었구나. 근데 아주 좋게 변한 것 같아서
2: 감사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변치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2: 감사합니다.
1: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회분들에게 신유 씨께서 사랑을 담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8: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또 사회분들 덕분에 저희 투어스가 또 이렇게 아돌라 뿐만 아니라 저희 5집으로 컴백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투어스와 함께 해주시면서 좋은 추억과 좋은 사랑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함께하는 그런 나날들을 기다리는 투어스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4: 정말 감동적이다.
9: 너무 감사했어.
2: 감동적이다.
5: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9: 선배님
1: 감사합니다.
5: 어떡해.
1: 투어스의 거침없는 직진과 모든 가능성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그런 의미에서 널 따라가 한번 더 들으면서 한번 인사를 드릴 거고요. 네. 제가 던디도라면 여러분이 투어스도라고 해주시고요. 밖에 계신 분들이 돌랑이도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랑이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라고 한번 외쳐볼게요.
4: 네.
1: 자, 던디도,
10: 투어스도, 돌랑이도,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11: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2: 판매사 주시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속닥속닥 영화 이야기 매직아워 스페셜 F. 매직아워 스페셜 F 한 가지 주제로 영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보는 날이죠. 오늘의 테마, 오늘의 주제는 오늘 각자의 영화관. 서로가 서로에게 영화를 추천하고 추천받는 날입니다. 똑같은 영화를 보고도 아, 이렇게 다른 감상을 가질 수 있구나 확인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우리 각자의 영화관. 첫 번째 영화는 어떤 작품일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였습니다. I did something bad. 무슨 나쁜 짓을 한 걸까요? 네, 영화 하우스메이드에 쓰인 곡이죠.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성은 씨께서 하우스메이드를 OTT에서 네, 쿠땡플레이에서 보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영화 하우스메이드가 올라왔길래 바로 봤지요. 예상대로 꿀잼이었어요. 과거를 숨긴 수상한 가정부 말리와 종잡을 수 없고 불안한 성격의 안주인 리나, 그리고 미소가 멋지고 재력과 매너 좋은 리나의 남편 앤드류. 이거 하나가 빠졌는데요. 리나의 남편을 설명하는데 매너만 좋은 게 아니라 몸이 좋잖아요. 네, 앤드류. 어쨌든 이렇게만 보면 자칫 가정부와 눈 맞은 남편, 그리고 아내와의 갈등,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이 영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근데 그 반전이 영화 속에 매끄럽게 스며들어서 딱 제 취향이었어요. 영화를 보다가 묘하게 부탁 하나만 들어줘라는 영화가 슬쩍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 영화는 블랙 라이블리와 애나 켄드릭이 주연했던 영화. 그 영화도 재밌었죠. 그죠? 부탁 하나만 들어줘라는 영화가 슬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를 찾아보니 역시 부탁 하나만 들어줘를 만든 폴 피그 감독님의 영화였어요. 역시 저의 촉은 살아있네요. 아, 영화 속 하우스메이드 이름이 말리가 아니고 밀리네요. 제가 이 사연을 다 보고 처음부터 밀리로 읽을까 하다가 요 의식의 흐름이 재밌어서 아까 말리를 그대로 읽어봤습니다. 가정부의 이름은 밀리였습니다. 하우스메이드의 이름은 시드니 스위니가 그 역할을 맡았고 그 집의 아내, 그 안주인 역할은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맡았죠. 영화 재밌어요. 하우스메이드 오히려 좀 홍보를 미리 좀 잘했으면 극장에서도 잘 됐을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극장에 너무 좀 잠깐 걸린 느낌이었죠. 이거 속편 나온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하우스메이드. 그리고 말씀하신 폴 피그 감독님 영화 저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감독

0: 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의 코미디들, 그 코믹한 터치의 영화들 다 좋거든요. 부탁 하나만 들어줘도 있지만 그 전에 스파이라고 하는 그 정말 재밌는 코미디 영화가 있었고,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언젠가 뭐 오늘 아침 코너에서 한번 소개를 해야지 하고 벼르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최근에 뭐 다른 얘기하다가 그 작품 제목이 나와서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이라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코미디 영화가 있어요.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말고요.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 이폴 피그 감독님의 영화는 언제나 여성이 주인공이고 남성 감독인데 여성을 주인공으로 아주 재밌는 영화를 계속 만들어 내시는 분. 그분이 시드니 스위니와 아만다 사이프리드를 만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에로틱 스릴러? 근데 살짝 좀 코믹한 터치가 있는, 뭔가 요람을 흔드는 손, 예전에 우리 비디오로 보던 그 무렵의 할리우드 스릴러의 느낌이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간 부탁 하나만 들어줘의 느낌이 좀 뿌려진, 네, 그런 느낌입니다. 하우스메이드. 저 극장에서 재밌게 봤는데 이제 집에서 OTT로 볼수 있다고 하네요. 좀 야해요. 네, 이거 청소년 관람 불가합니다. 애들은 재우고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께서 영화를 보고 남겨주신 사연 가운데, 뭐 평소에도 소개해드리지만 미처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사연, 그중에서 조금 길이가 있는 영화 감상 중심으로 한 시간 동안 소개해드리는 날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최근에 영화 본거 있는데 다음에 내 얘기 좀 나왔으면 좋겠네 하시는 분들은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조금 긴 사연을 쓰실 때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이 좋고요.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라디오의 FM 영화 음악에 거기에 올리시면 DJ만 볼수 있으니까 마음 편히 쓰시면 제가 이렇게 잘또 매만져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역시 DJ만 볼수 있기 때문에 사연 보내시면 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는 네, 문자로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2: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3: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조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양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아니,

밤과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 영화 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 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터틀스의 해피투게더, 그리고 영화 해피투게더에서는 데니 청의 해피투게더, 그두 가지 버전을 주로 들려드리는데 오늘은 새로운 버전입니다. 루퍼스 웨인라이트와 수잔나 홉스의 해피투게더였습니다. 이 노래가 쓰인 영화를 추천해 주신 분, 영화 제목은 일단 잠시 말씀 안 드릴게요. 황혜영 씨, 이렇게 글이 시작합니다. 마음 가는 영화를 찾아 OTT를 헤매다가 제목은 낯선데 배우가 익숙한 베네딕트 컴버배치 주연의 2025년 개봉작을 플레이했어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너무 쫄깃쫄깃 흥미진진하게 감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재밌는 걸난왜 몰랐지? 그러다 검색을 해봤더니 와우, 1989년 작품, 국내 개봉은 1990년, 영화 장미의 전쟁 리메이크작이었어요. 중학생 때 비디오로 재밌게 본 마이클 더글라스와 캐슬린 터너의 사랑과 전쟁. 당시 폭발하던 저의 사춘기와 맞닿아 뭔가 통쾌해하면서 봤던 그 시절도 떠올라 더 즐거웠습니다. 제가 본이 영화의 제목은 더 로즈 완벽한 이혼. 두 주연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와 올리비아 컬먼의 에너지와 매력이 극의 흐름을 더욱 다이나믹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현실이 좀 무료하거나 누군가 좀 싸우고 싶다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 이 영화 보시면 더 입체적으로 와닿는 영화가 될 겁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 이거 개봉했던 기억은 나는데 저도 못 봤었거든요. 이거 봐야겠네요. 더 로즈 완벽한 이혼. 보통 제가 집에서 보면, 나가서 시사 볼 때는 저 혼자 보지만 집에서 볼 때는 둘이 같이 볼 영화를 찾거든요. 이거 부부가 같이 봐도 괜찮은 거죠? 더 로즈 완벽한 이혼, 황혜영 씨. 이거 믿고 볼게요, 우리 부부. 예, 나중에 어떻게 될지 책임지세요. 역시 OTT에서 또 재밌는 걸 찾으셨다는 박동권 씨. 영화를 보기에 시간이 애매해서 뭐 볼까 하다가 워킹 데드를 그냥

그냥 시작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마음의 준비 없이 시작할 드라마가 아니더라고요. 뭔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너무 제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렇게까지 좋아했던 드라마는 로스트, 홈랜드, 킬링 뭐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워킹 데드 시즌별로 회차도 적지 않은 편이고 각 에피소드도 길이가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니까 올해는 시작과 함께 저의 거의 모든 여가 시간을 이 작품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같은 이야기로 확장되는 이 시리즈를 보고 있으면 과연 살아있다는 건 뭘까? 사람같이 산다는 건 뭘까?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즌1의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매화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들 너무 고생하니까 이쯤에서 한회 정도는 그냥 모두 다좀 쉬면서 안식을 취하는 내용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좀 평온한 모습을 보여준다 싶은 에피소드가 끝나기 전에 어김없이 청청벽력 같은 전개로 이어지곤 하더라고요. 시즌 11로 완결이 된것 같던데 저는 이제 시즌 7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을 보면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저런 상황이라면 나는 누구처럼 행동할까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스티브 연이 연기하는 또 헷갈리셨네. 저도 사실 헷갈려요. 스티븐 연입니다. 네, 니은 붙이셔야 됩니다. 스티븐 연이 연기하는 글렌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당연히 그의 외모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셨고 신청곡 워킹 데드에 나온 노래 딱히 생각나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이거 사운드 트랙 좋은데 박동권 씨가 이제야 시작하셨다는 하지만 전 아직도 시작 못했는걸요 워킹 데드 저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되게 유명한데 너무 유명하니까 오히려 좀 때를 놓치고 잘 시작을 못하게 되는 것들이 되게 좀 많습니다 사실 특히 시리즈나 이런 것들 중에는 엄두를 못 내서 시작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너무 재밌을까 봐 시작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시간 없는데 여기에 시간 다 뺏길까 봐 약간 비슷한 마음인데요 네 그런데 워킹데드의 음악 좋아요 베어 맥크레리 그리고 엉클 리믹스 버전으로 메인 타이틀 테마송 워킹데드 사운드 트랙에서 준비했습니다.

워킹 데드 사운드 트랙에서 메인 타이틀 테마송 베어 레클레리 엉클 리믹스 버전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역시 시리즈입니다. 아틀란타 시즌 1 에피소드 10번째 엔딩곡 엘리베이터스 미 앤 유 아웃캐스트의 노래였습니다. 이 아틀란타 얘기해 주신 분은 하지오라고 해야 될까요? HAGIO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 제가 이 사연을 받은 지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이제야 소개를 해드리게 되네요. 워킹데드 얘기 나온 김에 아틀란타까지 묶어서 소개하면 딱 좋겠다 싶었습니다. 하지오라고 읽겠습니다. HAGIO 영화 음악 30년 넘게 챙겨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나름 시네필입니다. 작가님 방송 밤에 일하면서 많이 들었는데요. 자정으로 시간대 이동한 다음에는 야식 먹으면서 들을 때가 더 많네요. 라고 하셨어요. 혹시 헷갈리실까봐 여기서 팩트를 말씀드리면 영화 음악을 30년 넘게 듣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30년 넘게 했을 리가 없잖아요. MBC 영화 음악 프로그램이 그렇게 역사가 오랜 거죠. 그러니까 DJ는 계속 바뀌는데 MBC FM 영화 음악 프로그램을 30년 넘게 챙겨 듣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은 듣고 싶은 음악이 있어서 처음으로 글을 한번 써봅니다. 시리즈 아틀란타 1에서 4, 네. 시즌 1에서 시즌 4까지 전편 오늘 다 봤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흑인 문화, 흑인의 삶에 대한 그런 작품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아틀란타의 시리즈 너무 좋았어요. 이거 아틀란타라고 읽으면 돼요? 아니면 애틀란타라고 할까요? 뭐가 맞나? 잠깐만요. OTT의 한글 제목이 뭘로 올라와 있을까요? 애틀랜타네요. 네. 애틀랜타로 하겠습니다. 이분께서 저는 지금까지 인종 문제를 조금 수직적으로만 생각한 것 같아요. 저 역시 편견이 있던 거지요. 이 시리즈는 그들의 정체성과 삶을 수평적으로 펼쳐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뭔가 좀 수직적으로만 사고했는데 흑인의 삶을 수평적으로 펼쳐준다. 뭔가 인종 문제를 지금까지 좀 도식적이고 단순화해서 생각했던 관객이라면 이 작품을 보면서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더 넓은 스펙트럼을 흑인 문화의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나 봐요. 수직적으로만 생각했던 인종 문제였는데 애틀란타 이 시리즈가 그들의 정체성과 삶을 수평적으로 펼쳐준다고 생각하신대요. 저하고는 취향에 맞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요. 매 에피소드마다 음악도 좋아요. 하긴 음악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인데요. 안 좋으면 이상한 거겠죠. 노래 하나씩 찾아 듣고 있는데 힙합 낭자한 이 시리즈의 음악을 한 번에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문장 때문에 이걸 계속 킵해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연을.

언제 한번 매직아워 스페셜 M에서 쫙 한번 모아서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죄송합니다. 네, 따로 또 할게요. 예, 언젠간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계속 미뤄둘 수 없어서 오늘 먼저 일단 한 곡

화제가 되니까 이 영화의 주연이기도 하면서 또 시리즈를 제작한 도널드 글로버가 이걸로 뭐 상 받고 했던 그 기억이 나서 뭔지는 알았지만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방송된 미국의 블랙 코미디 시리즈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흑인 문화가 역사적으로 깊게 자리 잡은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배경으로 그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보여준다. 네, 이게 이 작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이게 우리 각자의 영화관 하는 날은 사연 읽을 게 많아서 목이 좀 잠겼네요. 고맙습니다. 워킹 데드 얘기해 주신 박동건 씨, 애틀랜타 얘기해 주신 하지호 씨 덕분에 이제 집에서 좀 정주행할 거 찾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매직아워 스페셜 F 우리 각자의 영화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영화 감상 이야기, 또 시리즈 감상 이야기, 드라마 감상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자 무사,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제가 뭐 중간중간 너무 많이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계속 사연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하나 골라봤어요. 자영씨께서 내 인생에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늙어 죽는 거. 고양이도 나무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늙어 죽기를. 병들어 죽지 말고 괴로워 죽지 말고 낙엽 떨어지듯이 다 늙어 죽기를. 이라는 드라마의 그 대사, 나레이션을 인용하면서 글이 시작됩니다. 아, 오랜만이네요. 무언가를 기다리느라 잠을 설치는 게. 작가님도 잘 보고 계시죠? 네, 물론입니다. 조금 과한 제목과 조금 과한 듯한 대사들이 펼쳐지는 그 드라마. 누군가는 과하다, 오그라든다 하며 싫어하는 그 드라마. 하지만 저는 구교환의 과한 연기가 너무 좋고 박혜영 작가의 과한 대사 톤이 너무 좋아서 아주 오랜만에 하얗게 깨어 있습니다.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그리고 모자 무사까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까지. 어디까지 갈래? 어?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이러면서 박혜영 작가가 우리를 몰아붙이는 기분이 듭니다. 그녀의 문장들은 힘이 점점 세지고 있고 그런 그녀의 문장들을 따라가다 보니 저도 막 강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보통은 배우가 제일 많이 드러나고 그 다음으로 감독 정도 떠올리게 되는데 보는 내내 그녀의 생각이, 감정이 진하게 느껴지네요. 대사 한마디 한마디를 기다리는 드라마는 정말 처음입니다. 쏟아지는 컨텐츠의 시대, 해치우듯이 몰아보는 방식의 드라마들이 많은데 보는 내내 못내 아쉽고 아까워서 아, 얼마나 남았지? 얼마나 남았어? 하면서 복숭아 먹듯이 아끼고 아끼면서 보고 있어요. 와, 이 표현 너무 멋있다. 복숭아 먹듯이 아끼고 아끼면서 보고 있어요. 사연과 함께 사진도 한 장 올리고 싶었는데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사진 한 장 못 올리는 제가 참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밤입니다. 하시면서 오늘도 동만이는 은하를 보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전력으로 뛰네요. 그 한 장면 돌려보고 돌려보다 제가 좋아하는 이 공간에 글을 남겨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지난주에 보내신 거라 조금 전에 끝난 이번 주 회차의 장면이 아니에요. 네, 지난주에 방영된 장면입니다. 그리고 7490번도 지난주에 그 같은 대사를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대사를 다 가슴에 품었죠. 내 인생에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늙어 죽는 거. 고양이도 나무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늙어 죽기를. 병들어 죽지 말고 괴로워 죽지 말고 후두둑 낙엽 떨어지듯이 모두 다 늙어 죽기를. 모자무사 7화 황동만의 대사 쿡. 박혜영 작가님은 어쩜 이런 글을 쓰실까요? 하시면서 7490번 쓰시는 분은 최유리의 바람이 참 좋은 날에 이 드라마의 사운드 트랙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희원 씨는 이 드라마 촬영장이 집에서 보인대요. 황동만이 새벽에 절벽에 올라가서 황동만 외치면 동네 사람 중에 누가 잠 좀 자자.

하는 장면에 나온 그 동네요. 황동만이 절벽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에 나온 그 동네. 그 동네가 저희 집에서 보여요. 하시면서. 이거 자랑인 거죠? 아, 모두가 이 주말을 기다리고, 아, 모두가는 아니죠.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모두가라는 수식어가 필요하네요. 이 주말이 되기를 기다리고, 주말이 끝나면 그 다음 주말에 올 때까지 이 드라마 얘기를 하는 시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에 이제 월화수목금이 끝나면 모자무쌀을 주말에 볼수 있도록 주중에 열심히 살았다라고 좀 뿌듯해하는 시기예요. 전 그런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뭐 모든 대사가 저는 특히 영화 쪽 언저리에 있으니까 다 와서 박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누가 돈 벌라고 영화하냐? 놀라고 하지. 네, 여기에 지금 많은 영화인들이 지금 제대로 지금 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자,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최유리의 바람이 참 좋은 날에.

최유리의 바람이 참 좋은 날에 이어서 지금 끝난 곡은 빌리 아일리시의 Was of a Feather. 빌리 아일리시 Hit Me Hard and Soft The Tour 이 콘서트 필름에서 당연히 이 노래도 쓰였으니까 들려드렸고요. 사연 읽기 전에 까먹기 전에 말씀드리면 아까 애틀란타 제가 OTT 보니까요. 이게 지금 OTT 두 군데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두 OTT의 제목 표기가 달라요. 네. 애틀란타는 디즈니 더하기. 예. 그 제목으로 올라가 있고요. 땡플릭스에는 아틀란타로 올라가 있어요. 왜 다르게 했지? 두 OTT가 합의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애틀란타로 검색 안 되면 아틀란타로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대환 씨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빌리 아일리시의 공연 실황을 담은 영화 빌리 아일리시 Hit Me Hard and Soft The Tour를 봤습니다. 아, 이거 보셨구나. 보고 싶었는데

세상에 볼건 너무 많고, 저는 할 일이 너무 많고, 아이고, 배. 네, 보셨군요. 감독이 제임스 카메론이라 그런지 영상미도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빌리 아일리시도 궁금하지만, 제임스 카메론이 연출한 빌리 아일리시 공연 실황은 어떨까? 어떨까? 어떨까? 이것도 궁금했단 말이죠. 저는 못 봤지만, 보셨으니까, 김대한 씨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계속. 공연 내내 빌리 아일리시가 무대를 이끌어가는 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괜히 4년 전 내한 공연 갔을 때도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분이 계속 지금 저를 배 아프게 하네요. 내한 공연도 가신 분이네. 영화 중간중간 빌리나 관객들의 인터뷰도 들어가 있는데요. 관객들 인터뷰 중에는 빌리 아일리시의 노래가 많은 힘과 위로가 되었고 살아갈 힘을 주었다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저도 한 명의 팬으로서 빌리 특유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음악이 마음 깊은 곳에 감정을 자극하는 느낌 때문에 좋아하는지라 그 사람들의 반응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 빌리 아일리시에 열광하는지, 왜 팬들에게 빌리가 특별한지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공연 실황 영화의 장점이라면 센 리스트를 전부 영화 음악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브라보. 빌리 아일리시의 버즈 오버 페더 신청합니다. 혹시 주말 음악 특집에 이 영화 센 리스트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해야죠, 해야죠. 아, 이게 매직아웃 스페셜 에미 인기 많네요. 애틀랜타이면서 아틀란타인 그 시리즈 음악도 해야 되는데. 빌리 아일리시, 예, 이것도 킵. 언젠가 합니다.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좀 모아봤습니다. 김재영 씨,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사흘 동안 전주영화제에 다녀왔습니다. 장편 6편, 배리어 프리로 단편 3편 이렇게 봤네요. 내 멋대로 해라, 영웅 계획, 지축의 밤, 애살, 퍼트니 스워프, 잠자는 남자, 미나미의 제왕 버전 50 이렇게 봤는데 장편 가운데는 장건재 감독님의 지축의 밤이 제일 좋았습니다. 아, 이거 보셨군요. 제가 이 작품 막 후반 작업할 때 장건재 감독을 만나서 막 정신없다, 막 이런 얘기 전에 들었거든요. 아, 좋았다니 다행이네요. 영화 보는 내내 독립영화 스텝으로 참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김동철 씨도 전주영화제 다녀오셨고, 이분은 심야상영으로 호러 4편, 또 실내에서 1편, 야외에서 1편, 총 6편의 영화를 보셨다고 하셨고, 영 씨는 전주에서 본 영화 가운데 다큐멘터리 한 편의 얘기를 해주셨어요. 데릭 대 데릭이라는 다큐멘터리였대요.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름이 같은 데릭이라는 같은 이름의 두 농부가 오랜 이웃인데 요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둘중한 명의 데릭이 친환경 농법으로 바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논에 우렁이 풀어 키우는 정도가 아니라 멧돼지 몇 마리를 데려와서 땅을 자연 개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와. 소와 양을 키우는 주변 이웃들은 당연히 걱정이 되고 농장을 이탈한 멧돼지에게 피해를 당하기도 하니 주변에 원성이 자자하지만 그 대릭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는 애니메이션 호퍼스가 생각났어요. 환경을 위해서는 다소 과격해 보일 정도로 고집을 꺾지 않는 주인공의 행보, 그리고 비버라는 두 가지 공통점 때문입니다. 데릭 대 데릭이라는 다큐멘터리에도 비버가 나뭇가지로 열심히 집을 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또 과격한 환경주의자라는 점에서는 옥자라는 영화도 떠올리게 되고요. 이렇게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고 애니메이션 호퍼스에서 극영화 옥자까지 제안해서 의외의 연결이 만들어지는 게 영화를 보는 재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죠? 이건 또 영화 좋아하고 영화 많이 보는 사람만 알수 있는 그런 재미죠. 영화 한 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음 영화로 나를 데려가는 느낌. 그렇게 하나하나 내 안에 문을 열고 결국 천 개의 문이 열리는 그 느낌.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그런 재미가 특히 영화제 가면 더좀 극대화되죠.

아무튼 전주영화제 다녀오신 많은 청취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영화 중에 호퍼스 음악 들어볼까요? 시저의 Save the Day.

매직아워 스페셜 F 우리 각자의 영화관. 지금 마지막 곡은 마녀배달부 키키에서 바다가 보이는 마을 히사이시조의 스코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유 씨께서 영화관에서 마녀배달부 키키를 최근에 보셨는데 어른이 되어 다시 보니 키키와 그리고 고양이 지지도 물론 좋지만 주위 어른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빵집 아저씨 행동 너무 따스웠어요 하셨습니다. 같은 영화 시간 지나서 보면 다르다니까요. 내일은 영화 마이클 사운드 트랙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lash.
1: 여러분은 지금 최신 K-POP 트렌드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Trap Music.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5: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강아지 사료를 사기 위해 큰 마트에 간다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은 꼭 차에서 반려견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는데 그 음악에 맞춰 반응하는 반려견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있죠. 누군가를 위해 음악을 고르는 건 그가 마음껏 감정을 터뜨릴 수 있는 무형의 방을 선물하는 것과 같다. 우리도 좋아하는 사람이랑 드라이브를 할 때면

보면 이 사람은 어떤 노래를 좋아할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 사소한 고민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한 방을 설계하는 다정한 과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빵그리 분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노래 한 곡 골라두셨나요? 5월 17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5월 17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장범준의 노래방에서였습니다. 저는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아서 몰랐는데 반려견이 좋아하는 음악이 따로 있나요? 그것도 처음 알았네요. 듣는 어쨌든 귀가 있기는 하니까 본인 취향에 맞는 곡들이 있겠죠. 와, 그럼 그것도 반려견마다 다른가요? 어떤 반려견은 좀 차분한 노래 좋아하고 어떤 반려견은 신나는 노래 좋아하고 그런 거겠죠? 너무나

0: 신기합니다. 네, 저도 운전을 하다가 옆에서 창문을 내리고 드라이빙을 하는 반려견을 보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거기에 좋아하는 노래까지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좋습니다. 매주 일요일엔 클래식한 라디오 함께하죠. 김기용 작가님과의 만남 준비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새아침 문자창, 미니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피로회 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9: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0: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꼭 워킷만 신어.
11: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3: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3: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
1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큐레큐.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클래식은 영원하다. 클래식한 라디오. 새아침 일요일의 남자입니다. 김기용 작가님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김기용입니다.
2: 네, 8857번님께서요. 이런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몇 주 전에 작가님이 얘기하셨죠. 날인 공연하실 때 5월에는 레퍼토리를 가족에 맞춰서 다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트로트도 하시나요? 기용 작가님이 부르는 트로트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3: 날인 공연 때 트로트 하죠.
2: 트로트도 네, 하세요?
3: 트로트 요청하는 행사들이 좀 있어요. 네, 트로트가 또 워낙 요즘은 전 세대가 맞아요. 즐기잖아요. 네. 그래서 트로트 저희 레퍼토리 중에는 뭐 막걸리 한 잔이
2: 어울리네요.
3: 그런 것도 있고 둥지, 네, 둥지도 부르고요. 그런 것들 부르고 있습니다.
2: 이게 정신없이 바쁘다고 지난주에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행사도 아직도 많으시죠?
3: 그렇죠. 네, 5월이 아무래도 가정의 달이고 이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또 요새 네. 그러다 보니까 행사들 여기저기 많이 들어와서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2: 자, 본격적으로 클래식한 라디오 시작해 볼 텐데요.

0: 두 번째 함께할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주제는 작곡가 집중 탐구 프란츠 리스트입니다.
0: 네.
1: 네, 지난주 쇼팽이었다면 또 자연스럽게 이 작곡가가 따라 나와줘야겠죠. 이 프란츠 리스트의 작품도 클래식한 라디오에서 정말 많이 다뤘었는데 주로 그의 압도적인 어떤 스타성과 네. 수려한 외모에만 좀 집중해서 그런 관련된 작품들만 알아봤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 화려한 무대 위의 모습 이면에 숨겨진 리스트의 굉장히 치열하고도 고독했던 삶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해봤고요. 대중적인 작품들을 넘어서 리스트의 일생을 관통하는 다섯 곡. 그러니까 대중적인 작품들을 넘었다고 표현한 거면 오늘 곡들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 곡들 조금
0: 예고를 해주시는
1: 네,
0: 건가요?
1: 오늘 곡들 조금 힘들 수 있어요.
0: 그래요?
1: 그렇지만 또 이제 네, 주파수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리스트의 삶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생소한 작품들 물론이지만 기교파 연주자를 넘어서 진정한 예술가로 거듭나고자 했던 리스트의 생애를 따라가다 보면 리스트가 이런 모습도 있었다고 하는 그런 정반대의 매력을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무래도 약간 화려하기도 했고 톱스타적인 그쵸. 그런 이미지가 워낙에 강해서
1: 네.
0: 리스트에게 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지난주 쇼팽 얘기할 때 리스트 살짝 스포를 해주 주셨잖아요.
1: 맞습니다.
0: 어린 시절은 일단 어땠나요?
1: 네, 리스트는 일단 헝가리 출신 작곡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자 아버지가 제2의 모차르트로 키우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리는 이 파가니니의 연주를 보게 됐는데 이때 리스트가 딱 결심을 하게 돼요. 아, 내가 피아노계의 파가니니가
0: 이야,
1: 되어야겠다.
0: 야망이 엄청났네요.
1: 그렇죠, 그렇죠. 이후 스스로를 혹사시키는 수준의 아주 초인 개인적인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교파 연주자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파리 사교계를 휘어잡는 수려한 외모, 뛰어난 연주로 이 수많은 팬덤을 거느리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리스트의 아주 화려한 모습이 바로 이때, 10대, 20대 때라고 할 수 있겠죠.
0: 단순히 선재가 아니고 노력까지 뒷받침을 했네요.
1: 그럼요. 맞습니다.
0: 네. 대단합니다.
1: 그렇죠. 기교파 리스트의 진면모를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초절기교 연습곡이라는 작품인데
0: 네.
1: 제목부터 벌써 네. 초절기교예요. 10번 아파시오나타 열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작품 속에 있는 12곡 중에서 가장 격정적이며 고난도의 테크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청년 시절 리스트가 가졌던 거침없는 야망과 예술적인 광기가 느껴지는 곡이에요.
0: 이야, 초절기교 연습곡들 중에서도
1: 그렇죠.
0: 가장 격정적이고 고난도
1: 맞습니다.
0: 얼마나 일지 제목보다 범상치가 않습니다. 바로 듣고 오시죠.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중 10번 아파시오나타입니다.

0: 네, 리스트의 소절기교 연습곡 중 10번 아파시오나타 감상하셨습니다.
1: 네.
0: 확실히 뭔가 예측이 되는 느낌이 아니에요.
1: 어디로 튈지 모르네요.
0: 이리 휙 갔다 저리 휙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곡이었어요.
1: 네.
0: 또 재밌는 얘기가 있네요. 이게 제목은 연습곡인데 정작 연주자들은 아 이거는 연습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너희가 이걸 칠수 있겠냐고 도발하는 곡 같다고 한다고 그래서 별명이
1: 아, 그렇죠.
0: 기절기교라고 부른다고
1: 이렇게 불릴 만합니다. 네.
0: 우리를 놀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 실제로 리스트가 자기 기교를 자랑하기 위해서 많은 곡을 작곡했다. 특히 이 시대에. 예, 얼마나 혈기왕성했겠어요.
0: 그렇죠.
1: 이 시대에는 그냥 자기 자랑을 위해서 많이 작곡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0: 맞아요. 나 이렇게 천재인데 노력도 했으니까 난 이것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어.
1: 맞아요,
0: 마음이
1: 맞아요.
0: 담긴 거죠.
1: 그렇죠.
0: 네. 아, 다음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파리의
1: 네.
0: 스타였어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1: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리스트에 대해서 자주 얘기했던 그런 스타성 있는 모습이 딱 여기까지고요. 이 이후의 얘기는 이제 잘 모르실 텐데 이 화려한 파리 사교계를 뒤로하고 리스트는 유부녀였던 마리 다구 백작 부인과 사랑의 도피를 떠납니다.
0: 아, 뭐든지 열정이 있네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마리 다구 백작이 이제 백작 부인이 불행한 결혼

0: 생활 중이었는데 이 백자 부인이 사실 사랑해서 남편과 결혼했던 게 아니라 이 시대는 이제 그쵸.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가문과 네. 가문 사이에서 이제 연결 네. 지어주는. 그래서 나이 차이도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살 정도 예, 큰 나이 차이도 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리다구 백작 부인도 리스트를 사랑하게 되고 리스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시작된 이 둘의 도피 생활은 역설적으로 리스트가 대자연과 문학에 깊이 심취하며 예술적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또 되어 주었습니다. 이 사랑의 도피를 스위스로 떠났거든요. 네. 스위스의 대자연, 이 알프스의 풍경 속에서 리스트의 음악은 더욱 성숙해졌는데요. 단순한 기교 과시에서 벗어나 깊은 서정성과 시적 감수성을 음악에 드디어 품게 된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느낀 감상을 일기장처럼 기록한 작품집이 바로 순례의 해라는 작품집인데 순례의 해 제1년의 제목이 스위스입니다. 이 스위스의 자연과 아름다운 풍경을 피아노로 제목 그대로 그려낸 작품이고요. 그중에서 4번 곡 오늘 준비해봤는데 샘가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샘물을 뜻하는 말이고요. 네. 건반을 부술뜻 몰아치던 이 리스트에서 벗어나 샘물의 아름다움과 떨림을 소리로 빚어낸 아주 정교하면서도 우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럼 이 시절의 리스트의 곡 들어보겠습니다. 순례해 제1년 스위스 중 4번 샘가에서 함께 하시죠.

0: 네, 이번 주에는 작곡가 집중탐구 프란츠 리스트라는 주제로 클래식한 라디오 함께하고 있는데요. 리스트의 순례해 제1년 스위스 중 4번 샘가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1: 네.
0: 오, 확실히 리스트라는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잔잔하고 서정적이기도 한데 그 기교는 잃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1: 그렇죠. 그렇죠. 아직은 기교는... 약간 현란한 모습이 예, 남아있긴 합니다.
0: 약간 남아있긴 하네요. 네. 오,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리스트의 인생 후반전 어떻게 흘러가죠?
1: 네, 1848년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이 피아니스트로서의 은퇴를 선언한 리스트였는데요. 바이마르 궁정 악장으로 부임하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1: 연주자가 아닌 지휘자와 작곡가로서의 활동에 집중하면서 교향시라는 또 장르를 새롭게 창안했는데 이 교향시라는 게 음악에 문학적인 서사를 입히는 그런 혁신을 또 주도한 것입니다. 바그너 같은 후배 예술가들을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면서 유럽 음악계에 약간 정신적 지주가 된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0: 네.
1: 리스트가 계속 기교파 피아니스트로만 활동했으면 아마 오늘날의 이런 위상을 갖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실 음악사를 배울 때도 리스트는 이런 현란한 기교적인 연주자로 배우기보다
0: 네.
1: 교향시를 창안한 인물, 뭐 그런 조금 더 역사적인 그런 중요도가 있는
0: 네.
1: 인물이에요, 분명히.
0: 그렇군요.
1: 네. 메피스토 왈츠 1번 한번 준비해 봤는데 니콜라우스 레나우라는 시인의 시 파우스트 속의 마을 술집 장면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의 관능과 광기를 건반 위에 투영한 작품인데요. 날카로운 스타카토로 묘사되는 악마의 비웃음과 유혹적인 왈츠 선율이 교차하는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문학적 서사를 음악적으로 그려낸 리스트표 표제 음악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0분이 넘어가는 정말 대곡이거든요.
0: 네.
1: 이 피아니스트 필립 앙트르몽의 아주 화려한 연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이 곡 앞서 들었던 샘가에서와는 정반대 지점이 있는 곡이라고 하는데
1: 맞습니다.
0: 어떤 곡일지 바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1번이에요.

0: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1번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네, 이야, 종잡을 수가 없네요. 절로 그 말이 나오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저도 깜짝 놀란 게 왈츠라 그래서 춤곡이잖아요. 왈츠는 원래 그렇죠, 4분의 네. 3박자. 그거 상상하고 있다가 노래 시작되자마자 이게 왈츠예요?
1: 맞아요.
0: 또 하트 네. 멈치는 어떻게 이 곡에 춤을 추나. 근데 이 곡은 춤곡이 아닌 거죠?
1: 아니죠. 네. 그 메피스토 토라는 악마를 표현한 네. 곡이죠. 근데 이 그려지시나요? 뭔가 이런 곡을 들을 때 네. 악마가 따란 따란 따란 하면서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그려지시나요?
0: 그러니까 그 악마라고 하면 무게감 있는 악마 아니고 좀 뭔가 장난기 가득한 그런 악마가 오히려 그려지네요.
1: 약간 네. 가볍기도 하고 네. 짓궂은 그런
0: 네, 맞아요, 맞아요.
1: 네, 좋습니다.
0: 네. 이렇게 앞서 궁정악장으로 인생 후반전을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도 쭉 궁정악장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갔나요?
1: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아주 다이나믹해요. 네.
0: 굉장히 바빴네요.
1: 그렇죠. 1860년대에 접어든 리스트의 삶인데요. 화려한 음악가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돌연 종교적 귀의를 위해 예? 로마로 향합니다.
0: 뭐라고요?
1: 네. 자식들의 이제 잇따른 죽음과 연인과의 결별 같은 이런 비극들이 겹치면서 리스트가 신앙에 더욱 기대게 되는 이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요. 1865년 하급 사제가 된 리스트는 수도원 생활에 전념하며 작곡의 길을 함께 병행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특이하죠.
0: 그러네요. 네. 사제까지 됐다고요?
1: 그렇죠. 이때 작곡한 작품들은 과시적인 기교를 이제 완전히 없앱니다. 예, 영혼의 구원이라든지 뭐 신비주의 같은 그런 철학적인 그런 탐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됐습니다. 다음 들어볼 작품 제목이 조금 긴데요. 두 개의 전설이라는 작품 중 1번 새들에게 설교하는 아시시의 성 프랑수아 라는 작품입니다.
0: 네.
1: 이 성 프랑수아가 새들에게 설교하는 일화를 담은 작품인데 리스트의 깊은 신앙심과 자연에 대한 경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고음역에 이 정교한 트릴이 등장하는데 따르르르 이렇게 떨리는 그 피아노의 트릴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새들의 지적임을 묘사하는 부분이고요. 이들에게 설교하는 성 프랑수아의 선율이 교차하는 그런 곡입니다. 성스러운 숲속에 와 있는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분위기를 확 바꾼 리스트의 두 개의 전설 중 1번 새들에게 설교하는 아시시의 성 프랑수아입니다.

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7: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6: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에 나이클 타임.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8: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리스트의 두 개의 전설 중 1번 새들에게 설교하는 아시시의 성 프랑수아였습니다.
3: 네.
2: 클래식한 라디오 작곡가 집중탐구 프란츠 리스트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아, 리스트의 삶 계속해서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격정적으로 인생을 살아올 수가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마지막은 그럼 어땠나요?
3: 네, 생애 마지막 시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스트는 소중한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육체적으로 쇠약해지면서 깊은 고독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대중의 환호와 명성을 뒤로한 채 자신만의 내밀한 음악적 실험에 몰두하면서 철저히 고립된 삶을 또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리스트한테 실험적인 음악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의 음악들은.
2: 그렇군요. 네,
3: 이 작품들은 더더욱 절제되고 어두운 선율로 인간의 근원적인 슬픔을 표현하기 시작하는데요. 기존의 조성체계를 무너뜨리는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서 낭만주의 이후 현대음악의 문을 연 그런 혁신가로도 또 통합니다. 자, 화려한 비르투오소 연주자로 시작해서 고독한 구도자로까지 정말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갔던 이 리스트의 마지막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 먹구름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2: 네.
3: 제목 그대로 짙은 우울함과 모호한 조성체계가 아주 지배적인 말년의 실험 정신이 극대화된 그런 소품곡이고요. 해결되지 않는 불협화음과 끊길 듯 끊길 듯 끊어지지 않는 그 선율이 또 특징이거든요.
2: 기대가 되는데요.
3: 마치 현대음악의 탄생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리스트의 마지막 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리스트가 마주한 끝없는 고독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사실 리스트 편 준비하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어떠셨나요?
2: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3: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인생이 하도 다이내믹하다 보니까 이런 예술 체계가 좀 이해가 된달까요?
3: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트의 그 화려했던 청년기는 사실 한 20년 정도로 끝나거든요. 그 이후의 리스트가 훨씬 더 다채롭고 다이나믹하고 이런
2: 맞아요.
3: 다양한 모습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2: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화려한 모습으로 계속 살았다면 어떤 면에서는 편할 수는 있었고
3: 그렇죠.
2: 네. 정말 예술을 사랑했다고 느껴지는 게 본인 감정을
3: 맞아요.
2: 투영을 해서 순수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3: 맞습니다.
2: 미술로 친다면
3: 네.
2: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소개해 주신 리스트의 먹구름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5: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0: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모닝 테이입니다. 우리가 보통 MBTI로 사람을 나눌 때 내향인과 외향인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누곤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 제3의 성격 유형인 이향인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밝고 사회성도 좋지만 외향인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 다른 특징, 바로 관찰자적 성향을 갖는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유형이래요. 그동안 외향인이라고 하기에는 나서는 걸 좀 싫어하고 내향인이라고 하기에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향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오늘은 일요일, 외향인도 내향인도 그리고 이향인도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마음대로 쉴 수 있는 주말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일 때 가장 편안한지 살펴보면서 내 텐션에 맞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5월 17일 일요일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첫 곡 G.O.D 관찰 듣고 왔어요. 외향인, 내향인, 이향인. 저는 이향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외향인으로, 이게 다 라디오를 하면서 DJ를 하면서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 집에 들어가면 오늘 뭐 했는지 단 한마디도 물어봐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똑같지 뭐. 잘하고 왔지 뭐. 예, 잘했어도 뭐 나쁘지 않았어. 라는 표현으로 그냥 끝내는 진짜 옛날 경상도 아저씨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지내왔고, 잘 생각해보니까 라디오 DJ 할 때도 여러분들의 사연이 아니었으면 제가 할 말을 못했을 거예요. 오늘 할 얘기를 먼저 하세요 했으면 아마 못했을 건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게 됐던 것 같아요. 관찰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저 서울에 이제 20살 때 처음 올라왔는데 심심한 적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밖에 나가서 앉아있으면 서울말 하는 서울 사람들 관찰하는 걸로 하루가 후딱 지나갔습니다.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 저는 이향인이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걸 몰랐네. 그럼 MBTI는 이걸 뭐라고 하나? EI 말고 뭐 있나? 보는 걸 좋아하니까 뭐 S나 C나 룩 뭐 이런 L이나 뭐 이렇게 가요. 모르겠네. 어쨌든 어떤 성향이든 다 결국은 어른이 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운데로 이렇게 외향인이었던 사람은 조금 차분해지고, 너무 숨겨져 있던 사람은 조금 드러내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니까, 예, 밸런스 있는 일요일 편안한 휴식, 예,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시간 또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파이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가볼게요.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0: 굿모닝 FM태입니다. 잠시 후에는 영원의 행복 준비가 되어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SNS 카페 블로그 등에 남겨주신 굿모닝 FM에 대한 이야기들 저희가 단돈 영원에 직접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부에는요 역사책 김지현 선생과 함께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마이클 잭슨의 역사 재밌었죠? 오늘도 함께합니다. 음악까지 더 들어볼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일요일 3, 4부는요 특별한 게스트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차비드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보이그룹 드리핀의 차준호 씨와 준호 뮤직 함께 할 거예요. 어떤 곡들을 어떤 이야기와 함께 선곡해 주셨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제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 첨부는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돌아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허,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6: 열혈강호 온라인
7: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6: 열혈강호 온라인
7: 열혈강호 온라인.
9: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0: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9: 아하.
11: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1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4: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백놀이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백놀이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나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여러분이 각종 SNS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에 적어주신 굿모닝 FM 관련 글들을 저희 제작진이 직접 찾아서 소개해드립니다. 50원 100원 필요 없습니다. 영원의 행복. 감사합니다. 라디오를 듣다 보면 장점 중에 하나가 옛날엔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그 노래들을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있습니다. 관련 글들이 좀 올라왔는데 최근 선곡 중에 여러분의 추억을 자극하는 노래가 있었나 봐요. 네이땡 블로그에 레고양이 누나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5월에 올리는 4월 일상 렛츠고. 4월 셋째 주의 일상은 노래 추천으로 시작합니다. 예전에 꽂혀서 엄청 들었던 메이다니의 몰라잉. 아침에 출근 준비할 때 라디오를 듣는데 갑자기 이 노래가 나오더라. 잊고 있었던 노래였는데 오랜만에 들으니 또 좋네. 바로 플레이리스트에 추가. 2009년 노래라니 진짜 오래되긴 했다 하시면서 이렇게 또 메이다니 씨, 이제 조건 선희의 지소울 씨와 함께 2001년 방송된 오디션 프로그램 박진영의 영재 육성 프로젝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전에 또 프로그램까지도 떠올리는 분들 있으신 것 같은데 라디오 종종 이렇게 추억의 노래들 좀 선곡을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올려주시니까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글은 네이땐 카페 푸꾸오 고스트의 앤 셜리님이 남겨주셨는데 베트남 이제 여행 커뮤니티인가 보죠. 푸꾸오 좋은데. 제목 아나 나 이 노래 왜 아는데.

제가 아침마다 출근길과 셔틀에서 듣는 라디오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이거 들으면서 출근하거든요. 그런데 익숙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날아오를 거야. 작은 날개짓에 꿈을 담아 조금만 기다려봐. Oh my love. 신나게 따라 부르면서 질풍과도 같은 노래겠거니 했는데 노래 끝나고 나서 테이의 한마디 만화 디지몬 어드벤처 주제곡 나 이 노래 왜 아는데 저 온종일 이 노래 부르게 생겼어요 하시면서 디지몬 세대들은 또 이 노래 들으면 확 촉에 빠져들고 어린 시절 그러니까 디지털 TV 말고 브라운관에서 앉아서 가족들 중에 형제 남매 자매가 함께 봤던 친구들은 특히나 더 또 혼자서도 볼 수 있지 애니메이션을 봤던 세대들은 공통이죠 공통 애니메이션 주제가 나오면 그냥 확 그냥 그 시절로 갑니다 아 참 행복합니다 추억이 돋는 곡들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레고양이 누나님의 플레이리스트에 추가가 된 메이다니의 몰라잉 그리고 4412번님의 신청곡이에요 임창정 스마일 어게인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임창정 스마일 어게인, 그 전에 들으신 노래 메이다니 몰라인까지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이땡 블로그에 모디님이 남겨주신 글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 라디오만 듣고 출퇴근한 한 달, 의외로 좋았던 것들. 제가 라디오만 듣기로 한 건 사실 충동적이었어요. 휴대폰 배터리가 자꾸 빨리 닳던 어느 출근길, 음악 앱 대신 라디오 앱을 켰는데 그게 묘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러다 한 달만 라디오만 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거창한 계획도 7

틀린지 인증도 없었어요. 그냥 출퇴근 시간만큼은 알고리즘을 끄고 싶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솔직히 어색했어요. 광고가 가장 어색했어요. 음원 스트리밍에 익숙해진 귀가 갑자기 보험 광고를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건너뛰기 버튼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습니다. DJ가 다음 곡을 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만 골라 듣던 습관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제야 알았어요. 첫 일주일 동안은 그냥 다시 플레이리스트로 돌아갈까를 매일 고민했습니다. 전환점은 둘째 주 화요일이었어요. MBC FM4U 굿모닝 FM에서 한 청취자 사연이 나왔는데 새벽 일찍 출근하는 아내한테 도시락을 싸주고 있다는 남편 이야기였어요. 별거 아닌데 출근길 지하철에서 괜히 울컥했습니다. 알고리즘이 골라준 영상에선 한 번도 느낀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우연의 즐거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라디오의 가장 큰 매력이 내가 고르지 않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알고리즘은 제 취향을 너무 잘 알아서 새로운 게 거의 없거든요. 라디오는 정반대였어요. 어느 퇴근길엔 처음 들어보는 199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왔어요. 검색해봤더니 김현식 앨범의 수록곡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 곡인데 그날 저녁 내내 흥얼거렸어요. 또 어떤 날엔 클래식 FM에서 드뷔시 달빛이 나왔는데 퇴근길 버스 창밖 노을과 정말 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PD저널의 한 칼럼에서 AI가 만든 매끄러운 콘텐츠에 피로를 느낀 소비자들이 사람 냄새나는 콘텐츠를 찾는다는 문장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라디오에서 느낀 게 정확히 그거였어요. 매끄럽지 않아서 좋은 거요. 한 달 동안 제가 얻은 건 음악 취향이 넓어진 것보다 출퇴근 시간을 내가 선택해서 듣는 시간으로 바꿨다는 감각이에요.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그날의 라디오가 들려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요. 작은 차이 같지만 하루 기분이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출퇴근 시간에 뭘 들으세요? 혹시 알고리즘이 골라준 콘텐츠에 살짝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면 일주일만 라디오를 켜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사연, 어떤 노래를 우연히 만나게 될지 저도 궁금해요. 하시면서 와, 일단 글을 너무 잘 적으시네요. 예, 필력이 좋으시고 평소에도 이렇게 본인의 마음에 대한 그 정리 생각들을 좀 많이 훈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이런 생각까지 발전하시고 또 실행도 하시고 깨달음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지 이 자체가 저희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에 대한 매력을 또 이렇게 알아주시니까 라디오 DJ로서 너무 감사하고 널리 널리 이런 것들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라디오가 주는 선물은 그렇지. 우연히 예, 얻을 수 있는 행운 같은 건데 그게 불행이 아니라 행운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유, 행복합니다. 정확히 김현식 선배님이 어떤 곡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이것도 우연으로 또 선물이 될 수 있으니까 한 곡 띄워드립니다. 김현식 추억 만들기 띄워드리고요. 역사학자 김지현 선생과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시작할게요.

0: 아하, 이장입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1: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2: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1: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2: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3: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2: 온
3: 경농의 스티온.
2: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3: 온
2: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3: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2: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주말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역사 만나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역사학자 김지현 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현입니다. 예,
0: 이 사실은 저는 뭐 선배님의 선배님의 선배님 같은 예, 엄청난 분이신데, 네네, 우리 재원 쌤에게도 네, 선배님의 선배님의 선배님의 선배님 같은.
1: 그렇죠. 저도 이제 공식 가수기 때문에.
0: 가수죠, 가수죠. 예, 예, 예. 앨범도 내셔서. 네. 조용희님이 안 그래도 예, 예, 예, 저니 카루페 공연은 안 하시나요? 아하. 유세윤님처럼 노래방 공연이라도 하시면 갈 의향이 있습니다.
1: 아, 노래방.
0: 그래. 꼭 굳이 큰 데 안 해도 되잖아요. 아. 너튜브로 좀 예, 예, 예, 현황 좀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예, 예, 예, 예, 같이 좀 즐길 수 있게.
1: 아, 제가 작은 그 관객 앞에서 부여에서의 아, 추억이 계속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예, 그 여섯 명의 어떤 그 추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그 추억들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10명 이상 깔려야 합니다.
0: 10명은 가지 않을까요?
1: 아, 10명 모으기 쉽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1: 모두가 명가수 태희가 아니에요.
0: 아닌데, 10명 정도는 우리 굿모닝 청취자분들만 가도 네, 충분할 것 같은데.
1: 세 분 오실 거라고 좀, 세 분.
0: 세 분이요?
1: 네, 이한이. 저희 와이프는 안 올 것 같고요. 이한이가 이한이 남자친구 한 명 데리고 올 것 같고.
0: 와우.

0: 한 명이 이분이 될 것 같네요. 조영희님 이렇게 세 분.
1: 조영희님도 누구 데리고 오겠죠?
0: 네. 댁이 어디신지 말씀해 주시면 그 댁 근처 노래방으로 가겠습니다.
1: 자,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어제네요. 네. 마이클 잭슨의 역사였는데 어디까지 했었죠?
0: 정점까지 갔죠. 어렸을 때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잭슨 5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더 잭슨즈를 거쳐서 마이클 잭슨이 솔로로 나오고 그 솔로 음반이 1, 2집이 대박이 나게 되는. 아, 1, 2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 이전에서부터도 솔로 앨범이 있었으니까.
1: 예.
0: 그 스릴러까지 오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 아하. 자, 오늘 또 갑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가면 너머의 얼굴, 배드에서 히스토리까지입니다.
1: 어떤 가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0: 아, 지금부터 얘기를 가면. 드리면 진짜 너무 가슴이 너무 아파요.
1: 아파?
0: 너무 아파요. 이 사건이 없었으면 어떤 분들은 아마 마이클 잭슨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1984년인데요.
1: 네.
0: 이때 이제 펩땡콜라 광고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펩땡콜라 광고 촬영 사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광고 촬영이었어요.
1: 그래요?
0: 더 잭슨스 그러니까 형제들이랑 같이 하는 촬영이었는데 아버지가 시켰습니다.
1: 아버지가 좀
0: 한 번만이야. 가족을 위해서 한 번만 해라. 너만 그렇게 잘 나갈 거냐? 가족들도 왜냐면 더 잭슨즈는 이미 마이클 잭슨 MJ죠. MJ는 이미 더 잭슨즈의 아성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같이 하자라고 해가지고 찍었어요.
1: 예.
0: 이때 다섯 번째 테이크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여섯 번째 광고 테이크를 넘어갈 때 폭죽이 예정보다 좀 빠르게 점화가 되면서 마이클 잭슨의 머리에 불이 옮겨붙어요.
1: 어머나.
0: 이때 헤어젤로 이렇게 고정을 해놨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타오르다가
1: 가속성이니까 또
0: 인지를 못했대요. 춤을 추다가. 그러니까 두피까지 화상을 입는데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었던 거죠. 손바닥만한 크기의 2도 화상 그리고 1부 3도 화상이라고 진단을 했고 이때 그 펩땡콜라 측에서 합의금 150만 달러를 지급을 했거든요.
1: 예.
0: 근데 저는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 MJ가 이거 전액을 마이클 잭슨 어린이 화상센터라고 하는 걸 설립을 하고요.
1: 뭐라고요?
0: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자선단체에만 MJ가 기부한 돈이 환산이 잘 안 된대요. 근데 아마 수천억 원에 달할 걸로 보통 봅니다. 이런 어떤 훈훈한 이야기랑은 별개로 이 화상의 후유증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화상 치료가 상상을 초월하게 아픕니다. 저도 몸에 화상 자국이 있거든요.
1: 저도 있어요.
0: 근데 이걸 평생 받았어요. 이 머리이다 보니까 화상 관련된 이 진통제가 마약성 진통제거든요. 이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요 무렵에 백반증이 심각해져요. 이게 부계 쪽으로 물려받은 그 유전병이라고 하는데 사진이 남아있어요.
1: 예.
0: 여기 안에 이 몸의 몸통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얼굴로 이렇게 점점 좀 올라오거든요. 근데 얼굴에도 검거뭇한 게 있는 사진들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걸 가리기 위해서 얼굴을 하얗게 화장을 하는 거예요. 백반증이 뭐 백반증 얼굴 그냥 하얘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점처럼 올라와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 대중가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든 가려야 되는데 이걸 가리는 과정에서 얼굴을 좀 하얗게 화장을 합니다.
1: 예.
0: 머리에 또 화상 자국이 있고 막 이러니까 화장을 좀 진하게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공연 중에 넘어져가지고 코가 한번 부러져요.
1: 예.
0: 코 수술을 여러 번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이 따라다니죠. 백인을 뭐 따라하고 싶어서 저런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신의 피부를 희게 만들기 위해서 별짓거리를 다 하는데 이런 게 언론에서 가십성 기사로 너무 많이 나와요.
1: 맞아, 들어봤던 것 같아요.
0: 그런 루머들이 따라다니는 속에서 이 다음 앨범 스릴러의 다음 앨범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스릴러 6천만 장 팔렸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미에서 8개 받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수로서
1: 예.
0: 또 우리 테디한테도 그런 또 음반이 있지 않습니까?
1: 있죠.
0: 1집 앨범이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1: 있죠.
0: 그 스트레스 좀 뭔가 그래도 공감되시지 않으십니까?
1: 저요?
0: 네.
1: 공감되다 하긴 제가 너무 작은데요.
0: 아이 그래도 그런 어떤 부담감
1: 있죠. 그 진짜 목숨 당시 인생 모든 걸 거는 거죠.
0: 네.
1: 예, 이거 아니면 정말 끝이다.
0: 스릴러 6천만 장 팔렸습니다 여러분.
1: 아 근데 어떻게
0: 이것도 자기 본인의 자서 좀 멋있게 좀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거기는 한데 저는 MJ 자서전을 다 믿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멋있어요.

0: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 샤워를 탁 하고 나왔는데 거울에 수증기가 이렇게 착 있잖아요. 거기에 1억 장이라고 썼대요.
1: 와.
0: 다음 앨범은 나 1억 장 판다. 오야. 그리고 어디를 가든 이 얘기를 했답니다. 나 다음 앨범 1억 장 팔 거야. 최면을 거는 거야.

0: 썰써.
1: 이 배드 앨범을 그 평론가들이나 언론에서는 졸작이라고 욕을 합니다.
0: 아 진짜?
1: 왜냐하면 스릴러에 비해서 못하다. 그러니까 이때부터서부터 약간 마이클 잭슨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이어서 사건 사고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0: 예.
1: 어떻게 보면은 무고였거든요.
0: 예.
1: 그게 뭐냐면 이제 아동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이 93년에 한 번 있었고 뒤에도 한 번도 그 의혹이 있었는데 첫 번째 건은 이게 이제 조던 챈들러랑 그의 아버지 에반 챈들러에 의해서 고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소는 사실은 그 이 두 아버지랑 그 조던 챈들러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무고였어요. 근데 문제는 합의를 해요. 이 합의를 해버리면서 2,500만 달러에 합의를 하거든요. 합의를 해버리면서 이게 마치 진짜 성추행을 한 것처럼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무고가 들어왔을 때는 재판까지 갑니다.
0: 예.
1: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근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죄 받은 거? 그런 거 머릿속에 안 남아요. 그냥 마이클 잭슨이 아동 성추행 혐의로 두 번이나 고소를 당했다는 거. 요거만 남습니다. 그러면서 좀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게 되고 그 이제 본인 화상 때문에 먹던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을 더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좀 가게 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음악적 작업들의 결과물들은 더욱더 좀 뭔가 의미를 또 담아가는 또 MJ의 새로운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0: 예. 아우 진짜 고통스러운 시간
1: 네.
0: 많았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마이클 잭슨이 음악으로 이루려 한 것입니다.
0: 이루려고 한 것. 궁극적으로 네. 어떤 걸 이루려고 했어요?
1: 너무 이루려고 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일단 가장 뭐 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세계 평화.
0: 평화.
1: 별거 뭐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야? 싶지만 대중가수가 세계 평화를 위해 한 어떤 음악들 그다음에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됐었던 것을 음악으로 표현한다는 거는 이거 도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중가요들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대부분이거든요. 사랑 이야기를 하거나 조금 더 나가더라도 그냥 나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정도만 돼도 실험적 음악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마이클 잭슨은 그걸 넘어섭니다.
0: 맞아.
1: 노래 제목 자체가 블랙 올 화이트예요. 이거는 딱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걸 노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원래 그 영국에서 먼저 자선단체들이 영국의 유명 가수들을 모아가지고 그 앨범을 냈었던 게 밴드에이드. 이게 되게 좀 히트를 쳐서 미국에서도 하자라고 해가지고 로스앤젤레스에 있었던 AMM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미국의 최정상급 가수들이 모입니다.
0: 예.
1: 그리고 이 모임을 주도했었던 게 바로 그 마이클 잭슨과 라이오넬 리치였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퀸시 존스도 직접 음악 프로듀싱을 하게 되는데 그 스튜디오 입구에 자존심은 문 앞에 두고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는 문구를 딱 새겨놓습니다.
0: 와우.
1: 왜냐하면 너무 날고 기는 가수들이 함께 이걸 했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노래가 We Are The World입니다.
0: We Are The World.
1: 네. 아. 그 이후로도 꾸준히 발표하는 노래들이 Man In The Mirror, 뭐 Dangerous, Heal The World, Black Or White, History, Earth Song 뭐 이런 음악에도 본인이 하고 싶은 사회적인 메시지들을 낸 음악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음악으로 담아내는 것 자체가 당시 최고의 대중가수가 선택하기는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MJ는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0: 예, 이게 단순히 이제 가수 입장에서는 소재만 신선하게 뭐 발전적인 걸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 네.
0: 이 어려운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서
1: 네.
0: 사랑을 받을 요소로 만들어낸 그 과정이
1: 네.
0: 말도 안 돼요.
1: 네.
0: 어마어마합니다.
1: 네.
0: 자 이쯤에서 깜짝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조현쌤 직접 문제 내주시죠.
1: 네, 마이클 잭슨은 자가 면역 질환인 이것에 의해 피부색이 점점 밝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질환은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피부세포가 자기 면역 반응으로 파괴되면서 피부에 흰 반점이 나타나는 만성 질환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자신의 피부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 약을 썼다고 알려진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데요.
0: 예.
1: 그렇다면 여기서 잭슨이 알았었던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아, 이것도 질병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또 작가님께서 아, 이거 장난치지 않으셨어요, 보기로. 1번 백반증, 2번 충곤증, 3번 현기증.

0: 아, 이 정도면 다 이제 네. 반응들이니까. 네네네네. 네, 반응들이니까 이 정도로. 정답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보내실 문자 번호 샷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신 분 중 다섯 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준비할게요. 정답 받는 동안 우리 재원쌤의 추천곡 듣겠습니다.
1: 아, 제가 말하면 네. 됩니까?
0: 딱 콜 주세요.
1: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0: 예,
1: Man in the Mirror.
0: 마이클 잭슨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굿모닝 FM태입니다. 역사학자 김재현쌤과 깨어난 김의 역사 1주 마이클 잭슨의 역사 함께하고 있었고요. 우리 재현쌤의 추천곡 마이클 잭슨 Man in the Mirror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마이클 잭슨이 알았었던 이 질환 바로 1번 백반증입니다.
0: 네, 정답 보내신 분 중 다섯 번 뽑아서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마이클 잭슨에 대한 그 오해와 루머들 있잖아요.
2: 네.
0: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그 검색 엔진이 엄청 뭐 활발하게 되지 않을 때라
2: 언론에서 얘기하면 그냥 사실이 돼버려요.
0: 팩트 체크 없이 네. 그냥 언론에서 하면 그렇구나 네. 하면서 소문이 더 크게 나가.
2: 맞아요.
0: 피해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네. 마이클 잭슨뿐만이 아니고 네. 아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역사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는 한국이라는 변방에 도착한 마이클 잭슨의 음악입니다.
0: 아 이때만 해도 팝스타가 한국에 온다.
1: 네,
0: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거든요.
1: 잘 안 와요.
0: 안 오지.
1: 잘 안 옵니다.
0: 너무 조금 속상하지만 네. 일본은 가.
1: 2000년대 중반까지도 그랬어요.
0: 일본은 가요.
1: 네.
0: 한국은 안 와.
1: 안 와. 안 와요. 비틀즈 안 왔습니다. 나중에 폴 매카트니가 나중에 왔죠. 나중에.
0: 그래. 아유.
1: 근데 MJ는 옵니다. 우리 MJ께서는 와주셨어요. MJ가 한국에 좀 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80년대부터 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계속 무산됩니다.
0: 예.
1: 한국 사람들이 반대해요. 특히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나 이런 곳에서 MJ의 공연을 계속적으로 막습니다.
0: 왜?
1: 특히나 이 아동 성추행 이 혐의 때문에.
0: 아, 요거를 이제 네. 무고란 걸 모르고.
1: 네. 결국에는 1996년에 성공시키게 되고 19금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통과가 돼가지고 오게 됩니다.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두 차례 공연이 되는데
0: 예.
1: 9만 명이 몰리고요.
0: 와.
1: 이때가 나중에 2017년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 이전까지 콘서트 사상 최다 관객. 그리고 이때 96년이에요.
0: 예.
1: 이때 많은 숫자 거의 대부분의 한국 대중음악인들도 이 공연장을 찾습니다.
0: 무조건 가야지.
1: 네.
0: 무조건 가야지.
1: 네. 그리고 그 이후의 음악 생활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0: 이건 확실합니다.
1: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클 잭슨이 두 번째 방문을 하는데 이때 무주 리조트 있잖아요.
0: 예.
1: 거기에 투자 목록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이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랑 만납니다. 네, 대통령 시절이 아니었어요.
0: 그렇죠. 야당의 후보였죠.
1: 네, 후보 아, 시절이었는데 네. 이때 만나고요. 이때 인연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식 날 참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조금 울림이 있는
0: 맞아.
1: 거라고 생각했어요.
0: 멋있었어.
1: 평생을 자기 음악을 통해서 세계 평화라든지 사회적 메시지를 냈었던 사람이랑 한국 사회의 민주화나 사회적 메시지를 냈었던 정치인이 최정상에서 만났을 때 좀 서로 축하해주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한국과 마이클 잭슨의 어떤 인연을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때가 그 공연을 했었던 때가
0: 예.
1: 이거 뭐 끼워 맞춘 거기는 합니다만 이 공연했을 때 6월 25일이에요. 이건 당연히 이제 6.25라는 그것을 이제 세계 평화적인 메시지로 전환하려는 의도였겠지만
0: 예.
1: 너무나도 또 안타깝게도 마이클 잭슨이 죽은 날짜가 6월 25일입니다.
0: 6월 25일이에요.
1: 네. 이런 것도 연결고리가 좀 있어서 MJ를 얘기하면 한국과 인연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그리고 이 MJ를 통해서 만들어진 K-POP이라고 하는 게 또 지금 또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어떤 빚을 우리가 또 청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오늘 MJ 이야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진짜 대단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네. 대단한 스타
1: 네.
0: 마이클 잭슨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역사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저희 인사드릴게요. 샤볼데이 모델

0: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녕하세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신입사원 누구일까요? 바로 시니어 인턴입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27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 장기 고용 시 최대 280만 원 추가 지원까지. 2026년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577-1923.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5: 굿모닝 FM태입니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역사학자 김지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6: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5: 오늘 요거까지 딱 들으시고 네. 이제 뭐 영화도 있고 뭐 말고도 다큐멘터리도 있고
6: 그쵸.
5: 음악을 들어도 네. 마이클 잭슨과 한 번 더 예, 가까워지고 생각을 해보는 예, 그런 시간이 앞으로 있을 것 같네요.
6: 네.
5: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네. 또 인물로 가니까 재밌네요.
6: 그죠? 아, 저 MJ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5: 그러니까.
6: 또 99년 마지막 그 서울에서의 예. 이 공연 6월 25일 공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99년인데 예. 우리 또 PD님 어머님 네. PD님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또 참석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5: 운영 PD의 예. 부모님도 참석하셨고 네. 우리 예훈 PD의 네네네. 부모님도 마이클 잭슨 공연 보러 가셨다.
6: 네. 아, 역사입니다 이게.
5: 진짜요?
6: 역사입니다. 네.
5: 그리고 그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영상으로만 봤지만
6: 네.
5: 그 우주선에서 등장할 때
6: 아 미쳤죠.
5: 그 사이즈를 보고 네. 아 무대 위는 이렇게까지 모든 게 표현이 되는구나.
6: 그쵸.
5: 아마 모든 K-POP 아티스트들이 네. 좀 충격받았을
6: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5: 콘서트를 좋아하는 네. 분들이 이렇게 투자하면 이렇게까지 멋있는구나를 처음으로 봤어. 백문이 불여일견.
6: 그리고 이때 콘서트에 미국의 팝스타들도 여러 나왔었어요. 볼주트맨이랑 네. 뭐 네. 많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돌들도 갑니다. H.O.T. S.S.가 여기 갔어요. 그리고 같이 위아더월드 불렀어요.
5: 맞아, 했어. 자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 다음 주도 흥미로운 역사 얘기 기대해 보면서 재현 쌤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에 봬요.
6: 네, 감사합니다.
7: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8: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0: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통증 인대나 인공 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11: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2: 비결이 뭔가요?
11: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2: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11: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2: 경농이 만듭니다.
13: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14: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13: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5월 하트네요.
14: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13: 경농이 만듭니다.
15: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061-241-8800.
1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일요일 3, 4부 함께할 코너 귀한 게스트를 모시고 인생에 얽힌 음악 얘기도 듣고요. 그들의 추천곡까지 탈탈 털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4세대 아이돌 그룹 드리핀의 비주얼 센터 차준호 씨와 준호 뮤직 만나볼 거예요. 드리핀은 2020년에 데뷔한 보이그룹입니다. 그중에서 차준호, 아, 이 친구 예능과 드라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면서 드리핀의 대표 얼굴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리핀의 첫 유닛 그룹 차동협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비주얼 천재입니다. 준호 씨의 빛나는 선곡 만나보면서 유닛 결성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준호 뮤직! 아, 잘생긴 얼굴 보러 시작합니다.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6: 하이엠솔루텍.
5: 스마트하게 달리고
6: 기름값 걱정 날리고
5: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6: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고

0: 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한계를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봄이 여기 있습니다. 봄이 머무는 곳 MBC 라디오.
3: 일요일 아침에 반짝이는 음악 충전 타임. 특별한 게스트의 빛나는 선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드리핀 차준호와 함께하는 준호 뮤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각 같은 비주얼로 다비드상보다 멋진 외모를 자랑하는 분이에요. 4세대 아이돌 그룹 드리핀의 비주얼 차비드 차준호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와.
4: 네, 안녕하세요. 드리핀 차준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 아우, 어서 와요. 네.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지 않았어요?
4: 안 돼. 더 먼저 녹음하셨다고 들어가지고 다들 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3: 아, 우리는 뭐 늘 하던 게 이제 3년 차 돼가니까 괜찮은데 갑자기 또 일찍 일어나서 방송하려면 쉽지 않은데.
4: 근데 그래도 이제 되게 늘 왔다 갔다 빨리도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래도 익숙한 것 같습니다.
3: 이게 뭐 아이돌 친구들은 새벽에도 일어나고 노래하고 춤추고 해야 되니까
4: 맞습니다.
3: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네. 또 라디오는 좀 다르니까 네. 혼자 이렇게 라디오 나온 적이 있어요?
4: 네, 혼자 라디오 나온 적이 있는데 완전 최근에는 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조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3: 긴장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마음껏 해주셔도 되고 네. 일단은 와 피지컬 진짜 좋으시네요.
4: 정말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오늘 선배님 뵙자마자 너무 키도 크시고 멋있으셔가지고 네.
3: 큰일 났네. 스스로도 하고 안 되는 건데 오늘은 제가 거의 준호 씨의 거의 뭐 경호원처럼
4: 네
3: 경호원처럼
4: 멋진 네. 네.
3: 근데 진짜 피지컬 너무 좋으시고 네. 어깨가 진짜 직과 어깨예요. 와.
4: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3: 멋지십니다. 예. 비주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비주얼 그 포지션을 맡고 있어요. 공식 비주얼이에요. 어때요? 솔직히.
4: 그렇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3: 멤버들끼리 얘기할 거 아니에요.
4: 멤버들은 너무 다 착해가지고 그렇게 말해주긴 하는데 거의 다 되게 네. 잘생기고 멋있어요.
3: 다 멋지지. 하지만 그래도 이거 비주얼 파트는 이제 준호 맡아라.
4: 공식적으로는.
3: 그러니까. 그러면 맡고 가야지 이제.
4: 네. 네,
3: 열심히 해야지. 네. 그래서 외모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때요? 어릴 때도 뭐 너무 예뻤을 것 같고 지금도 어린이 얼굴 그대로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릴 때도 예뻤을 것 같은데

0: 아니요, 그런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뭔가 회사 와서 막 열심히 다이어트도 하고,
1: 진짜.
0: 막 이렇게 관리하고 이러면서 조금 그랬던 것 같고, 그 전에 그런 생각을 딱히 해본 적은 없었던 것
1: 원래는
0: 같아요.
1: 먹는 거 좋아해요?
0: 지금도 사실 너무
1: 아, 너무
0: 좋아해요. 네.
1: 좋아해.
0: 물론 이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보면서 맨날 와 진짜 나도 너무 먹고 싶다. 와 저거 진짜 맛있겠다. 막 이런
1: 진짜.
0: 생각 진짜 많이 하고.
1: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체중 관리 진짜 쉽지 않은데.
0: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래도 좀 즐기려고. 그게 사실 이 세상 살면서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즐길 때도 있고 이제 활동해야 될 때만 조금 더 열심히 집중하는 편인 것 같아요.
1: 아, 참. 어려워. 아,
0: 네.
1: 이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잘
0: 맞습니다.
1: 유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비드, 만찜남, 이런 얘기를 우리 준호 씨한테 하는 것 같아요.
0: 네.
1: 차얼복이라는 별명도 있네요. 이건 뭐야?
0: 이거는
1: 차얼복.
0: 좀 오래된 별명인데,
1: 예.
0: 아, 너무 제가 제
1: 아,
0: 입으로.
1: 해줘요, 해줘요.
0: 차준호 얼굴이 복지다.
1: 어, 그렇네. 혼자
0: 라고
1: 스스로 얘기하기 쉽지
0: 하셨습니다.
1: 않네.
0: 네, 너무 민망스럽네요.
1: 예. 거의 복지부 장관이네요. 별명들 중에 그래도 요거 좀 마음에 든다 하는 거 있어요?
0: 그냥 귀여운 것들이 좀잘 붙어가지고 제가 차씨다 보니까 차차라고
1: 아,
0: 많이
1: 차차 좋다.
0: 네 차차가 좀 귀여운 것 같습니다.
1: 또 얼굴도 약간 만찜남이지만 빨간망토 차차라는 애니메이션 알아요?
0: 아 네네
1: 그거
0: 그런
1: 망토 속의 얼굴이랑 비슷하다 또. 예쁘게도 생기셔가지고,
0: 아 감사합니다.
1: 차차, 차차 귀엽다. 자, 우리 차차 씨와 함께 준호 뮤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0: 네.
1: 준호 씨의 음악과 준호 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가져와 주셨을까요?
0: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요, 위로가 되는 노래입니다.
1: 위로가 되는 노래. 아, 위로가 많이 필요해요.
0: 물론 저도 많이 필요한데, 이제 저도 음악에서 위로를 받았던 때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좀 노래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준호 씨가 생각하는 위로의 노래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곡부터 만나볼게요. 오, 시작부터 약간 먹먹함 이런 것들이 조금 묻어나는 감성인데 어떤 노래인가요?
0: 이 노래는 수지 선배님의 행복한 척입니다. 수지 선배님 노래를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1: 예.
0: 그 모두 각자의 상황에서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들 헤쳐나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너무 멋진 이야기예요. 사회적 가면을 쓰는 게 어른이죠.
0: 네.
1: 네. 어때요? 우리 준호 씨는 그래도 이게 또 보여지는 직업이고
0: 네.
1: 내 안에 있는 반짝임을 또 솔직하게 끌어내면 더 매력적인 직업이긴
0: 네.
1: 한데 그래도 가면을 좀 쓰게 되나요?
0: 이 사회적 가면이라는 게 뭔가 저희한테 더 많이 느껴질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1: 오히려.
0: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물론 지금도 되게 팬분들에게는 좀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네, 이런 마음들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네, 이 행동들이, 그 가면들이 내 얼굴보다 더내 얼굴처럼 잘 만들어질 때가 오거든요. 이게 예쁜 마음으로 예쁜 가면을 쓸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응원합니다.
0: 네,
1: 네.
0: 감사합니다.
1: 자, 수지의 행복한 척. 첫 번째 위로가 되는 노래, 준호 뮤직의 첫 번째 곡 계속 듣겠습니다.

0: 주로 발라드 장르 위주를 많이 위로할 때 들으시는 것 같은데 네. 주노뮤직 위로가 되는 노래 두 번째 곡입니다. 어떤 곡인가요?
1: 네, 두 번째 곡은 다비치 선배님의 거북이입니다. 모두 다들 뭐든 잘하고 싶은 마음에 좀 조급해질 때도 있고 좀 내가 뒤처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느려도 다 괜찮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0: 따뜻한 위로의 노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뭐가 제일 느려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1: 저는 평소에는 말이 좀 느린 것 같아요.
0: 말투가?
1: 네.
0: 그건 근데 굉장히 차분하고 좀 안정적이어서 듣기는 굉장히 좋아요.
1: 아, 정말요? 그래서 뭔가 이제 좀 타이트하게 말해야 될 때도 있고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러려고 신경 많이 쓰는 편입니다.
0: 야, 저랑은 반대네요. 저는 데뷔할 때 제가 이제 그 데뷔하는 모습을 찍는 다큐멘터리 예능을 했었거든요.
1: 네.
0: 제 말이 너무 빠른 거예요. 저는 이렇게 빠른 줄 몰랐는데 저는 느리게 하려고 연습을 했었는데 약간 그걸 당기려고 연습을 좀 하시는 거예요.
1: 중간에서 만나는 걸로.
0: 그렇네. 네. 서로 중간에서 만나요 우리.
1: 네.
0: 다비치 거북이. 여러분 준호 씨가 느려도 괜찮대요.
1: 네.
0: 노래 계속 듣겠습니다.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드리핀의 차준호 씨와 함께 준호 뮤직 위로가 되는 노래 듣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준호 씨는 위로를 좀 해주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0: 그래도 받으면서 좀 힘을 내는 편이에요.
1: 저는 보통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0: 약간 그럴 것 같아.
1: 네.
0: 뭔가 차분하고 약간 마음의 밸런스를 좀 스스로는 잘 잡으시고
1: 네.
0: 그러시는 것 같아서.
1: 평소에는 좀 그런 편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위로라는 거를 굉장히 체감한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굉장히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0: 오.
1: 그래서 저도 더더욱 많이 위로 드리려고 하는 것 같고.
0: 최근에 기억나는 위로의 순간 어떤 게 있었어요?
1: 제가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 연기 선생님께서 제가 막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한번 빠지면 이렇게 감정이 너무 깊어져서
0: 그치,
1: 그럴 때가
0: 그치.
1: 있었는데,
0: 네.
1: 그래서 저도 이제 모르게 그냥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왜 이러면 안 돼? 이래도 돼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아좀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되지. 그런 날도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위로가 됐었습니다.
0: 아, 그래, 맞아. 이러면 안 돼야지. 이러면 뭐좀 어긋나는 건가? 이렇게 강압, 약간 강박 이런 게 생길 때 해도 돼.
1: 네.
0: 하는 그 말이 엄청나게 또 자유로움을 주죠. 아, 그런 위로를. 그래서 또 이런 노래들을 준비를 해주셨구나
1: 맞습니다.
0: 싶기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위로가 되는 노래 들으니까 아침에 약간 힐링되는 느낌이 있는데, 주노뮤직 다음 노래로 이어가 봅니다.
2: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곳만
0: 뭐 인트로에서 끝났네요. 끝났어. 어떤 곡이에요?
1: 네. 이곡 너무 유명한 곡인데요. 선우정아 선배님의 도망가자입니다. 이 곡은 제가 녹음이 굉장히 많은 시기에 좀 벅차게 느껴지고 많이 힘들었을 때 들었던 노래인데요. 누구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께서 그런 마음이 들때이 노래를 듣고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 이 노래 너무 좋지.
1: 네.
0: 준호 씨가 그리고 보니까 위로의 곡들이 다 여성 보컬리스트 노래를 일단은 지금까지는
1: 그렇네요.
0: 해주셨네요.
1: 저도 몰랐는데,
0: 더
1: 그렇네요.
0: 섬세한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 보이스가 위로가 좀 되나 봐요.
1: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안 사실입니다.
0: 진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되는지 유념해서 또 추천을 받아보도록 하죠. 일단 선우정아 도망가자. 아, 명곡이에요. 계속 듣겠습니다.

0: 어쩌면 국민 위로곡이라고 할 수도 있는 예, 노래이네요. 라디오에서 참 많이 들리는데 어떤 노래죠?
1: 네, 이 곡은 옥상달빛 선배님의 수고했어 오늘도입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메시지를 주는 노래인데요. 예. 저번 주도 이번 주도 고생한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주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0: 너무 좋네요. 수고했다라고 스스로에게도 얘기를 하는 편인가요?
1: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0: 본인한테 오늘 하루 진짜 수고했다라고 스스로 누군가 시키지 않았을 때 네. 하는 것은 엄청 멋진 것 같아요.
1: 네. 되게 건강한 것 같고 뭔가 입으로 내뱉으면 내가 몰랐던 사실을 좀 자각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오늘 정말 열심히 살자 준호야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고
0: 네. 아니 저희 한 달에 한 번 네. 광정은 명상가님이 오셔서 네. 반드시 아침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1: 아 정말요?
0: 그걸 하고 있네.
1: 와 저는 좀 예전부터 이제 샵에서 조용히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0: 아 세상에. 그럼 그것도 해보세요. 준호야 네. 일어나서 내 이름을 내가 네. 불러보면 내 안에서 내가 대답을 한대요. 눈물 난대.
1: 내일부터 바로 해보겠습니다.
0: 뜨도는 명상가 태어난 느낌이야. 말투도 그렇고 잘 어울려 또 그렇게 보니까. 좋네요. 아 위로의 곡 옥상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계속 들을게요.

0: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준호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쯤에서 깜짝 퀴즈 타임 가보도록 합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드리핀 차준호 씨 관련 문제인데 직접 문제 내주시죠.
1: 네, 오늘 드리핀의 차준호와 위로가 되는 노래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 차준호는 완벽한 외모 덕분에 생긴 별명이 많은데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 중에서도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대리석상인 이것과 닮았다고 해서 차비드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상 중 하나인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다비드상, 2번 다비치상, 3번 다비듬상.
0: 이거 뭐 다 맞추시겠지만 그래도 힌트 부탁드립니다.
1: 이거 뭐라고 힌트를

0: 그러니까요.
1: 제일 어려운 과제예요, 사실. 아... 여기에서 힌트를 부탁드리는 게 해내셔야 됩니다, 이걸.
2: 저희 구름명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오!
2: 네, 다 드린 것 같습니다.
1: 끝이야, 끝이야.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세요. 더 힘들게 하지 말고 준호 씨를 위해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 중 5분 선정해서요 바나나 맛 우유 선물로 준비할 거예요. 정답 잠시 후에 4부로 들어와서 발표할게요.

0: 황제의 등급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두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태입니다. 준호 뮤직 드리핀의 차준호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광고 전에 퀴즈 내드렸었는데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저 차준호의 별명 차비드에서 비드가 의미하는 것 정답은 바로 1번 다비드상이었습니다.
0: 많이 힘드신가 봐. 많이 힘드신가 봐. 당첨자 다섯 분께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립니다.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위로가 되는 노래라는 주제로 노래도 띄워드리고 또 위로의 메시지들도 멋지게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퀴즈까지 풀어봤는데 네. 자 준호 씨가 이 아침에 또 찾아와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본격인데 네. 최근에 드리핀 멤버 김동윤 그리고 이협 씨와 함께 유닛 활동 시작했더라고요.
1: 네.
0: 소개 좀 해주시죠.
1: 아, 네. 저희 유닛 그룹 명은 차동협이고요.
0: 차동협 씨.
1: 네. 이번에 차동협 씨 맞습니다. 네. 두 군데라는 앨범으로 굉장히 봄 산책을 하는 듯한 봄을 거니는 듯한 노래로 저희가 컴백할 예정입니다.
0: 어허, 여섯 명이었다가 세 명으로 이제 딱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1: 네.
0: 어떻게 선발됐어요? 어떻게 뭉치게 된 거예요?
1: 저희가 좀 자연스럽게 저희가 활동도 꾸준히 하면서 계속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회사에서도 저희의 이미지와 이번 노래랑 맞는다고 생각을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유닛을 한번 도전해 보게 됐습니다.
0: 아, 좋은데. 어때요? 지금까지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활동 앞두고 있는데
1: 네.
0: 잘 맞아요? 세 명이서의 합은?
1: 이제 올해 보기도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세 명이다 보니까 조금 더 피드백도 빠른 것 같기도 하고
0: 그렇지 그렇지 여섯 명일 때보다
1: 네 그리고 뭐 샵 시간도 빠르고 네.
0: 좋다
1: 샵 시간 빠르고 뭐 메뉴 결정도 빠르고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잘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 그렇네. 체력이 약간 조금 더 여유가 생길 정도의 네. 준비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맞습니다. 무대에서 확 쏟아부을 수 있겠네요.
1: 맞아요.

0: 맞아요. 온전히 무대에서
1: 너무
0: 해내겠습니다.
1: 좋아. 두근거리는 봄날에 듣기 딱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최근에 두근거리게 했던 무언가가 있나요, 준호 씨는?
0: 이게 막 설레는 감정으로 두근거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오랜만에 뮤직비디오를 찍어가지고
1: 아, 오히려.
0: 네. 그래서 뭔가 아, 이 조절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체력도 안 배해야
1: 그치,
0: 되는데
1: 그치.
0: 굉장히 예쁘게 뭔가 발산해서 찍어야 되고 근데 또 보니까 너무 다들 멋지고 예쁘게 나와가지고 좀
1: 만족스러워요.
0: 네, 기대가 돼서 좀 두근대는 것 같습니다.
1: 좋다, 좋다. 제일 좋은 거예요. 준비 잘해서 두근거리는 것.
0: 네.
1: 자, 이제 위로가 되는 노래 또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 볼 건데, 다음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1: 이 노래 어떤 노래예요?
0: 네, 이 노래는 처음 많이 들어보실 것 같은데요.
1: 예.
0: 드리핀 차동엽의 두근대입니다.
1: 아, 이 노래구나.
0: 네. 아무래도 좀 일상이 굉장히 무료할 때도 많고 심심하게 느껴질 때 뭔가 설렘을 느끼고 싶을 때
1: 그쵸.
0: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설렘을 느끼며 잘 살아가 볼수 있다는 그런 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많이 들어달라는 의미로 불렀습니다.
1: 좋습니다. 아, 차동엽 두근대 아주 핫한 노래인데 저도 오늘 이제 뵀으니까 준호 씨그 소개 받았으니까
0: 네.
1: 그잘 나온 뮤직비디오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바로 제가 뷰 올립니다. 여러분들 사랑해 주십시오. 두근대 계속 듣겠습니다.

0: 와우, 위로의 노래 중에 가장 신나는 파워풀한 네.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죠?
1: 네, 유정석 선배님의 질풍가도입니다. 에너제틱한 멜로디와 가사를 듣고 힘이 뿜뿜 솟아날 것 같아가지고 유독 축축 처지는 날 이 노래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0: 아하. 아, 이렇게 또 힘찬 노래도 듣기는 들으시는군요.
1: 네, 자주 듣는다기보다는 아, 뭔가 힘을 많이 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추천하는 곡입니다.
0: 아, 뭐 운동할 때 듣거나 이러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1: 아, 네, 그러네요.
0: 운동 좋아하세요?
1: 최근에는 좀 이게 원래 식단을 하면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0: 그치.
1: 근데 식단을 하면 힘이 없어서 운동이 안 되더라고요.
0: 아, 그렇지. 너무 힘들어.
1: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좀 많이 못했던 것 같고 그래도 꾸준히는 하려고 합니다.
0: 아, 그럼 워낙 피지컬이 좋으셔가지고 마음 먹으면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1: 유지를 잘 하겠습니다.
0: 네, 어떻게 또 변해갈지 앞으로도 저는 평소처럼 약간 기대돼요.
1: 네.
0: 여기에 근육을

0: 신나는 노래 듣고 왔고요. 굿모닝 FM태입니다. 드리핀 차준호 씨와 준호 뮤직 위로가 되는 노래들 추천을 받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MBTI가
1: 네.
0: 어? T네요?
1: 맞습니다.
0: T예요? 네. 완전 F 같은데.
1: 그런 얘기도 좀 듣는 것 같아요.
0: 좀
1: T인데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너 되게 T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아닌데 준호 되게 F 같은데 막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0: 아니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는 노래라는 주제를 가져올 정도로 약간 마음 씀씀이가 F 같은데
1: 네.
0: 그 와중에도 또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 네. 기질을 가지고 있군요.
1: 맞습니다.
0: 이거 나랑 비슷하다. 저는 완전 F거든요, 사실.
1: 아, 정말요?
0: 저는 F예요. 근데 머리가 너무 T가 됐어.
1: 아.
0: 눈물을 흘려도 판단을 계속 해야 돼.
1: 아, 우는데 아,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0: 이제 마음은 같이 괴롭겠다 하지만 말로는 계속 차가운 말 하고 있어.
1: 아.
0: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T가 너무 T가 나서
1: 네.
0: 혹은 T처럼 너무 굴어서
1: 네.
0: 주변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약간 시크하게 대했던 적이 있어요? 상처 준 적 있나?
1: 이거 모르는 것까지가 T의 완성인 것 같긴 한데
0: 그래도 약간
1: 아마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그래도 많이 좀 배려해서 말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은 직접 그런 적은 없고 뭐 예를 들자면 너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할 거야? 뭐 이런 TF를 나누는 질문 있잖아요.
0: 그런 질문 있죠.
1: 근데 정확한 질문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게까지 가지도 않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뒤에 내용이 궁금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뒤에가 뭔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 이러는 거예요.
0: 예.
1: 아니 이런데 어떻게 그래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뒤에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0: 그렇지. 앞에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1: 네.
0: 그래서 지금 되게 어떻게 됐냐고.
1: 네. 왜냐면 못 알아들어가지고 잘 그러니까. 그랬는데 되게 놀라더라고요.
0: 네. 아 어떤 마음인지 너무 알 것 같아.
1: 네.
0: 그럼 난 T인가? 그렇습니다. 원래 해결책을 정확히 판단하고 제시하는 게
1: 네.
0: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1: 네, 맞아요. 예.
0: 마음의 위로는 그 뒤에 해도 되잖아요.
1: 네.
0: 그렇지. 자, 하지만 주제는 위로가 되는 노래입니다. 주제는 위로가 되는 노래예요. 마음만은 따뜻합니다. 다음 노래 들어볼까요? 세상에 목소리 그 부정하게 커버린 골칫거리 쿠킵 원탑의 노래가 나오네요.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아이유 선배님의 셀러브리티라는 곡입니다. 셀러브리티라는 단어가 뭔가 들었을 때 스페셜하다 이렇게 되게 다르게 느껴지는 단어지만
0: 예.
1: 사실 이 곡의 진짜 뜻은 우리 모두 빛나는 별 같은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0: 그래서
1: 저희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모두 빛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0: 아,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모두 모두 빛나는 여러분들이니까 약간 우중충한 기분이 들더라도 다시 한번 반짝반짝 스스로 발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유의 셀러브리티 계속 듣겠습니다.

0: 이 노래도 또 섬세한 위로의 곡 맞네요.
1: 네.
0: 자, 위로가 되는 노래, 다음 노래 어떤 노래일까요?
1: 네, 다음 곡은 볼빨간 사춘기 선배님의 나의 사춘기에게입니다. 모두가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달리는 게 벅찰 때, 나만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어서 골라봤습니다.
0: 예. 준호 씨는 사춘기 때에 어땠어요? 사춘기가 있었어요?
1: 저는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0: 없었어. 네. 그럴 것 같아. 약간 차분하게 덤덤하게 잘 넘어갔을 것 같아요.
1: 네, 좀 그런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쯤에 제가 이미 연습생을 시작해가지고 뭔가 막 내가 사춘기인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막 연습하느라 바빴던 것 같아요.
0: 아니, 성격이 너무 무던한 것 같은데 화나는 일이 있긴 있어요?
1: 많죠.
0: 많아요. 안에는 다 있구나.
1: 화 잘 내요.
0: 아, 그래요? 화가 다 있구나. 너무 이게 덤덤하니 또 차분하게 잘 네. 대응을 해서
1: 네.
0: 그래도 약간 화를 누구를 때리는 타이밍들은 있는 것 같아요.
1: 근데 그러니까 화나면 막 이렇게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0: 그러니까.
1: 엄청 더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0: 아, 차가워지는 쪽이구나.
1: 네, 맞아요.
0: 이런 친구가 진짜 화날 때 너무 무서운데. 더 차가워지지 않게 네. 여러분들 따뜻하게 준호 씨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빨간 사춘기, 나의 사춘기에게 준호 뮤직 위로가 되는 노래 계속 듣겠습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9: 글레오?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9: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면과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부침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12: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굿모닝 FM 일요일 3, 4부 드리핀 차준호 씨와 준호 뮤직 함께 해봤습니다. 아, 1월을 가득 넘겨주시고 계셨는데 벌써 마칠 시간까지 됐어요.
13: 시간 굉장히 빠른 것
11: 그러니까요.
13: 같아요.
11: 오늘 어떠셨어요?
13: 그래도 제가 선정한 주제가 잘 담긴 곡들을 설명드린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되게 다들 한 주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너무 뿌듯한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11: 준호 씨는 외모가 인형 같은데 이렇게 조각 같은데 마음 진짜 따뜻하네요.
13: 아닙니다.
11: 사람 중에 사람이네. 어떻게 이렇게 위로를 걷네요. 아유, 자, 위로가 되는 노래 이제 마지막 곡 추천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곡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13: 네, 마지막 곡은 최유리님의 숲이라는 노래를 골라봤는데요. 원곡 가수님의 인터뷰를 봤었는데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 속에 작은 나를 마주했을 때 휘청였던 순간을 쓴 노래라고 하셨거든요. 힘들 때는 충분히 인정하고 멋지게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11: 아, 너무 좋네요. 주로 이렇게 뭔가 달리다가 멈칫, 달리다가 또 불안,
13: 네.
11: 좀 걱정 있는 분들에게 던지는 위로가 많은 것 같나요?
13: 맞네요.
11: 그런 순간들이 준호 씨한테도 있었나 봐. 그죠?
13: 저는 좀 늘 그런 것 같아요.
11: 아, 진짜?
13: 네.
11: 아, 근데 거의 완벽해요.
13: 아, 완벽이라는 건 없지만 늘 네, 잘 하겠습니다.
11: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완벽합니다. 네. 위로의 마음 가득 담아서 던져주신 한 시간 이제 끝곡으로 최유리 숲 띄워드리면서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0: 기타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 이분이 나오면 위로가 안 되는데 굿모닝 FM 역사 선생님 역사학자 김지현 쌤이 다시 한번 만회한다. 예, 그래서 우리 문영 PD 멱살 잡은 걸 드디어 풉니다. 재혼 뮤직 시즌 2 기대 적게 해주시고요. 아, 준호 씨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1: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0: 또 기회가 되면 또 놀러 와주세요.
1: 아, 네,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네,
0: 차동엽으로 한번 와서
1: 아, 너무 좋죠.
0: 한번 찢어주세요. 저희를 두 군데 해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다시 만날 걸 기대하면서 같이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인사가 네. Have a good day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1: 네.
0: 같이 외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난 겨울만 해도 살아는 있나 싶을 만큼 앙상했어요. 근데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찬바람이 거치기도 전에 나무마다 작은 싹을 올리면서 생존 신고를 하더니 한 두어 달 사이에 초록으로 세상을 덮었어요. 나뭇가지에 달린 잎사귀가 이만큼 넓어졌다는 것은 이제 다음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는 그런 뜻 같기도 해요. 여름이 와도 걱정 없어. 이제 그늘이 준비돼 있어. 뭐 기온이 좀 오른다고 하는데요. 그늘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문제 없죠? 5월 17일 일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